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실까? 왜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은 늘 결과보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바쁜 일정을 멈추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은혜가 보이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감사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죠.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다림이죠. 수요일을 쉬어서인지 더 빨리 찾아온 듯한 금요일 아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조금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세상의 알림은 잠시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김주택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앞서 들으셨고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9시 15분 25초 넘어서고 있어요.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을 한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남겨진 7천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아멘.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죠. 7천명을 남기신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라고 절망했던 선지자에게 아니야, 깨어있는 7천명이 남아있어라고 소망을 주신 그 귀한 말씀, 오늘의 한 말씀으로 준비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세요. 출석 체크도 하시고. 7238님 오셨습니다. 9986님 반갑습니다. 또 4593님 반갑습니다. 아, 5개월 동안 다른 나라에 가 있었는데 다시 극동방송을 듣게 하는 순간 한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 어디 다녀오셨어요? 2115님, 또 5503님, 0115님, 7978님, 5226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기준을 세우는 우리 모두이길 소망하면서 매일의 아침을 함께하는 이 시간 한 주간도 감사했습니다. 하은의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사랑의 뜰안 출발하는 첫 찬양으로 전해드렸는데 라이브 찬양인 줄 아셨나봐요. 예. 찬양이 너무나 화창한 아침에 공기같이 맑고 아름답습니다. 호흡 하나하나가 전달됨이 라이브 연주 같았어요. 네, 오늘 뜰한 라이브 음악실 준비돼 있는데요. 하은 자매님은 녹음이었습니다. AR. 그리고 5950님 오셨고요. 8918님,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6472님, 6481님, 9992님 한 말씀. 네, 그리고 3952님, 오이 소박이를 담아서 딸에게 보내려고 준비하면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함이 몰려옵니다. 와, 그 오이 소박이는 더 맛있겠네요. 음식하는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또 음식에 담겨진다고 하잖아요. 그 오이 소박이를 먹는 따님 정말 행복한 자매네요. 4682님, 1459님, 4295님 반갑습니다. 1459님도 반갑고,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세요. 9898님 오셨습니다. 0292님도 오셨고, 4988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은혜로운 찬양이네요. 오늘의 한 말씀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806님, 1009님 한 말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도 받아가시고 여러분의 얘기도 보내주십시오. 사랑의 뜰안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풍성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0506님이 시편 46편을 읽고 있었는데 마침 찬양이 흘러나와서

저 따라 불렀어요 라고 하셨네요. 하나님의 선하심. 계속해서 은혜로운 찬양 나갑니다. 은혜 받을 준비들 하세요.

아멘. 주가 듣고 계시네. 전에 길 만드시는 주 전해드렸어요. 아, 다음 찬양을 주가 듣고 계시네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찬양 보다가. 네, 사랑의 드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 오늘의 한 말씀으로 준비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당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아, 엘리야가 말합니다.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7천명이나 남아있다고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외롭고 지쳐서 나밖에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두워 보여도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믿음의 불씨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죠. 우리의 사역과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길 만드시는 주,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오늘의 한 말씀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비콰이어의 주가 듣고 계시네, 이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뜨란 라이브 음악실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주가 듣고 계시네 들으셨습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세요. 금요일의 남자 김판성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금요일에는요.
0: 네.
2: 모두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증거되는 특별한 은총의 날이거든요.
0: 그렇습니다.
2: 저는 뭐 교회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주일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하나님이 특별한 게 역사하시는 그리고 획을 긋게 하시는 이 믿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0: 네. 아멘. 아멘. 그 유효함을 찬양을 네.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뜰안 라이브 음악실 문을 열도록 할게요. 뜰안 라이브 음악실.

0: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연주였습니다.
1: 네. 오늘 뜨란 라이브 음악실은 특별히 새 악기가 함께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율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이올린의 따뜻한 떨림, 첼로의 깊은 울림, 그리고 키보드의 섬세한 터치가 만나서 말보다 더 깊은 위로를 전해주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바이올린 박지연, 첼로 김도영, 피아노 김형건 선생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각자의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박지연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막 귀국해서 이제 활동 시작한 피아니스트 김형건이라고 합니다.
1: 오, 피아노 터치가 다르네요.
0: 아, 감동이에요, 오늘.
1: 그러니까요. 네. 오늘 첫 곡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인데 이 곡은 어떻게 선곡을 하게 되신 건가요?
3: 저희가 연주를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연주를 하는 게 오늘이 처음이에요.
1: 네. 느낌 좋은데?
3: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연주로 인해서 뭐 더 많은 열매를 저희가 맺을 수 있도록 그 뭔가 그 말의 의미를 찾다 보니까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0: 네.
3: 그래서 제가 선곡은 전적으로
1: 네.
3: 저의 약간 의지로
1: 우리가 또 하나의 열매가 되어보자라는 네. 마음으로 이 곡을 선곡하게 되었고
0: 네.
1: 처음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왜 바이올린, 왜 첼로, 피아노였을까?
3: 제가 그러니까 네. 막 엄청 거창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 학원을 다녔었는데
0: 네.
3: 그 피아노 학원 원장님 따님이 바이올린을 배우셨었어요.
0: 네.
3: 근데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악기가. 그래서 취미로 이제 계속 배우다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전공까지. 네. 오게 되었습니다.
1: 전국까지.
0: 참 잘 어울리세요. 우리 박지연 선생님은 바이올린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우시고.
3: 감사합니다.
0: 예. 아, 정말 잘 어울려요. 네.
1: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 왜 첼로인가요?
4: 아니, 저도 이제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1: 네.
4: 친구 어머니께서 제 손을 보고 되게 첼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권유를 하셨는데
0: 네.
4: 저도 마침 이제 딱 악기를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악기더라고요.
0: 네.
4: 그래가지고 중후한 매력에 빠져들게 되어서 이렇게 네. 첼로를 접하게 됐어요.
1: 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손 한번. 이렇게
0: 정말 첼로하고 잘 어울려요.
1: 손이

0: 이게 커야 되는 건가요, 첼로는?
1: 아니요. 그, 길고 뭉툭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0: 길고 뭉툭.
1: 네, 근데 저는 이제 짧고 뭉툭해가지고.
0: 언제 됐던 뭉툭은 네, 하나 맞았네.
1: 네, 하나는 맞았습니다.
0: 그럼 천만 다행이죠. 그럼 피아노는 어떻게?
2: 아, 저는 이제 유치원 근처에 네.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여쭤봤더니 피아노 소리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그때 가서 그 악기를 처음 보고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3: 네. 아니 세 분이 네.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0: 네.
3: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연주하는데 저는 첫 곡 연주할 때 울었습니다. 저는 이 곡에 대한 특별한 간증들이 많아요.
0: 아, 그러세요?
3: 네. 학교에서 채플 인도할 때도 네. 무수한 열매들이 맺히고 정말 가슴을 적시는 눈물이 흐르는데 이거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네요.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도 오늘 또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 아멘.
0: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선호하는 클래식 어허. 악기 찬양 연주인데 이야. 아이 좋아라 이렇게 주셨네요. 오, 그리고 3126님이 목사님.
3: 네, 우리 딸 하나님께 영광되고 모두에게 은혜로운 연주해라.
0: 오.
3: 어머니신 것 같아요.
0: 박지현 자매님의
3: 아버지.
0: 아버님. 우리 아버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님.
4: 저희 아버지요? 저희 네. 아버지는 저를 신앙의 길로 이끌어주신 분이고
3: 네.
4: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3: 네,
4: 네 항상 본받고 싶으신 네.
3: 와.
0: 자녀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요.
3: 네.
0: 너무 귀합니다. 아버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4: 저희 아버지가 성함이 특이하셔가지고
3: 네.
4: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박대자 구자세요.
3: 네.
0: 박대구 어르신. 네. 네,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4: 집사님이세요.
0: 집사님 네. 박대구 집사님 잘 키우셨습니다.
3: 네, 훌륭한 집사님께서 훌륭한 따님을 이렇게 두시도록 얼마만큼 기도로 많이 응원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격려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0: 네, 새 악기는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각 악기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먼저 피아노부터 가보겠습니다. 김영건 선생님.
2: 아, 네. 피아노는 일단 연주할 수 없는 음역대가 거의 없어요.
3: 네.
2: 이 음역대가 되게 넓어가지고
3: 네.
2: 진짜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악기들이나 사람 목소리는 보통 이렇게 하나의 성부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멜로디만 보통 연주를 하는데 이제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반주부와 이제 멜로디를 같이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3: 네.
2: 거기 안에서 또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미국에는 몇 년 계셨어요?
2: 저 7년 정도요.
0: 와, 7년 네. 만에 귀국하신 거예요?
2: 네.
0: 어때요? 한국에 오니까
2: 너무 좋아요.
0: 음악판이 어떻습니까?
2: 너무 분위기가 다르죠.
0: 네. 어때요 분위기는?
2: 거기는 일단 그 마을의 동네 어르신분들이 되게 후원을 많이 해주셔요.
3: 네.
2: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에서 하는 후원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
3: 맞습니다.
2: 있는 것 같아요.
3: 네. 네.
0: 그럼 어디 미국 어디에서 미쿠가 어디에서 있었어요?
2: 저는 신시내티에서 있었습니다.
0: 그래요. 7년 동안 계시다가
2: 네.
0: 한국에 와서 이제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하셨고
2: 네.
0: 첼로는 어떻습니다? 이 악기의 장점은 이것이다.
1: 첼로의 이제 장점은 이제 어떻게 말하면 첼로의 소리가 이제 사람의 심장의 소리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3: 네.
1: 그래가지고 되게 중후하면서 되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악기.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되게 악기도 이야기하듯이 이제 연주하듯이 들려줄 수 있으니까 그게 엄청난 전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목소리도 닮아 있어요, 목사님. 색깔이
3: 예, 아주 잘 어울리고요.
0: 네, 김도영 선생님.
3: 네. 김형건 선생님 피아노 연주하는데
0: 네.
3: 정말 그 어깨부터 시작해서
0: 예.
3: 손가락 이리기까지 온몸이 피아노를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크고요.
0: 네.
3: 제가 방송하기 전에 일단 호구 조사를 좀 많이 했거든요.
0: 네, 그랬더니
3: 느낀 것이 다른 팀들과는 다른 어떤 팀워크가 보이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3: 그래서 함께 연주하시게 된 계기 그리고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도 좀 궁금하거든요.
4: 그건 제가 제 대표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친해진 게 되게 재밌어요.
3: 네.
4: 저랑 이제 도영 선생님은 그 이제 음악학과 중에서도 관현악이다 보니까 같은 과 선후배로 이렇게 존재만 알고 있었어요. 안면만 알고 있다가 이제 행사를

0: 같이 나갔는데 사람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친해지게 됐어요. 그 네. 자리에서
1: 약간 개구지기서
0: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친해지게 되고 또 이제 피아노 선생님 현관 선생님 같은 경우는 피아노과 친구가 친한 친구가 이제 유학 준비하면서 네.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친해지게 됐는데 이제 현관 선생님이랑 밤늦게 봉선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일 이야기를 하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이제 도영 선생님한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카톡이 온 거예요. 나 너를 봤다고. 그리고 그 길에서 갑자기 마주쳐가지고 그 밤중에 한 새벽까지 한 2시간을 그 길거리에서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부터 급격하게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비슷한 점도 되게 많고 뭐 이렇게 본받을 점도 많고 서로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지내다가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같이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워크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1: 네, 팀 이름은?
0: 팀 이름은 저희가 아직 따로 정한 게 없어요. 오늘이 첫 연주여가지고.
2: 아하, 그래요?
1: 오히려 그 자유로운 느낌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세 분 오늘 연주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는 이거야 라고 나누신 거 좀 나눠주세요.
3: 아,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2: 네. 네.
3: 저는 일단 모든 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실력이나 뭐 이런 기술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 성품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2: 네.
3: 근데 갑자기 음악하는데 왜 성품이 나오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성경에서도 사울이 이렇게 귀신이 들렸을 때 왜 다윗의 어떤 악기 연주 소리를 듣고 그 귀신이 이렇게 떠나가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좋은 마음과 성품에서 좋은 음악이 나온다고 저 일단 생각하고 사실 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이 음악의 기원을 좀 찾아 올라가면 그거는 사실 제사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찬양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 자체가 사실 뭐 거짓이고 좀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는 좋은 음악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맞아야만 이렇게 팀으로서도 좋은 음악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네. 그래요. 오늘 바이올린 박지연 그리고 첼로에는 김도영, 피아노에는 김영건 선생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찬양을 나눌 텐데 어떤 찬양 나눌까요?
0: 저희 다음 찬양은 그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라는 찬양을 이제 트리오로 편곡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이 찬양 함께 하시죠.

0: 아멘. 피아노 트리오의 첫 창단 연주를 광주극동방송 사랑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1: 네, 첼로 소리 너무 좋아요, 김도영 선생님. 화이팅해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5216님이 네. 애청자로서 영광입니다.
0: 정말 영광입니다.
1: 트리오의 창단 첫 네. 연주를 뜨란 라이브 음악실 이 시간에 듣다니 이렇게 축하의 문자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그럼 팀명 좀 여러분 예, 만들어주세요.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 박지현 선생님이 바이올린 김도영 네. 선생님이 첼로, 김영건 선생님이 피아노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각자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되세요? 또 교회에서 봉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3: 저는 지금 이제 송정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네. 그 송정 공원역 그 앞에 공원역. 있는 이제 100년이 넘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모교회로 섬기고 있어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중고등부 때부터 섬기시던 교회여서
0: 그러시군요.
3: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함께 계속 쭉 이렇게 섬기고 있고 저희는 따로 관현악은 없어서 3부 예배 때 할렐루야 성가대 반주자로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랑 둘이 네. 참석하고 있습니다.
0: 이야, 100년이 넘은 교회 부럽습니다. 역사가.
1: 네. 네.
2: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광주 상무지구 제일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네.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쭉 다니려고 그 교회 이제 목사님 이제 따라서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이제 거기 섬기고 있고 봉사도 악기로 계속 이제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 상황이시고 그리고 김영건 선생님.
4: 네. 저는 여기서 유일하게 광주에서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목포 복음교회를 지금 섬기고 네. 있고요. 원래는 굉장히 오래 그 찬양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네. 조금 내려놓고 평신도로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손이 근질근질하진 않아요? 주일날?
4: 아니 오히려 어쩔 때는 예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0: 혹시 그 보훈교회가 모교회예요?
4: 네. 원래는 예전에 여기 광주에 제가 어렸을 때 네네. 금호소망교회라는 아주 작은 교회를 제가 섬겼다가 네, 지금은 목포에 있어가지고.
0: 아니 그 교회에서 혹시 우리 김형건 선생님께서 피아노 전공하고 뭐 미국 유학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 혹시?
4: 아니요. 다 알고 계세요.
1: 네. 오늘 박지연, 김도영, 김형건 선생님 트리오와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여러분. 이 팀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짓는 게 좋을까요?
0: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1: 어떻게 지어야 되지?
0: 그냥,
1: 좋아요.
0: 그냥 트리오로 삼행시 일단 접수하고.
1: 그럴까요?
0: 좀 뭐, 조금 네. 뭐 연구 좀 해볼까요?
1: 아, 좋아요. 트리오라고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도 네. 좋고 팀명 이렇게 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추천도 해주시고요.
0: 네, 추천도 해주시고요.
1: 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를 나누어 주신다면 지연 선생님.
3: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 루틴처럼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0: 네.
3: 일요일은 무조건 교회 가는 날. 기도는 아빠가 시키니까 해야 되고 네. 교회 활동도 친구들 다니니까 해야 되고 네.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을 시작하고 되게 막 재수할 때 되게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0: 네.
3: 그때 그러면 안 되지만 이게 사람이 좀 힘드니까 마음이라는 게 원망의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저를 새벽 예배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갑자기 7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7시 예배를 이제 계속 나가다가 하루는 눈이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막 무릎까지 쌓이는 날이었는데 그 7시까지 가려면 첫 차를 타야겠더라고요. 저희가 집이 수원지구여가지고. 근데 그날따라 정신 차려보니까 버스 정류장에 있고 교회를 가는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막 오늘 교회를 가야 될 것 같고.
0: 네.
3: 막 예배가 기대되고 갑자기 그래서

0: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좀 약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제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대체 나는 모르겠다. 이런 상황, 이런 시절이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재수할 때도 그렇고 항상 그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꼭 도와주시더라고요. 끝까지.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본당을 나섰는데 그냥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1: 아멘, 아멘.
0: 네, 이게 그냥 네, 그날부터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그날부터 뭔가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었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막 네, 아직도 저는 작은 사람이라 가끔 믿음이 막 흔들리고 매번 죄를 짓고 매번 회개하고 매번 후회하지만 다시 이렇게 막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하고 주님 말씀대로 네. 살려고 하는 거를 보면서 아 나를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네. 나를 통해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1: 네. 아, 네. 벼랑 끝자락에도 서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네, 대단히 감동이에요. 큰 감동이에요.
2: 사실 음악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외로움이나 긴 연습의 시간도 많아야 될 텐데 음악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 또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게 했던 힘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도영 선생님.
3: 저는 이제 많이 저도 이제 대학원 이제 준비할 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1: 네.
3: 근데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습실에 이제 있으면서 되게 이제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막상 누우려고 하면은 이제 잠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네.
3: 진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옆에서 지켜봐 주시니까 옆에서 많이 도와주실 거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더 노력을 하고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더 이렇게 하나님한테 더 이제 기대게 믿음이 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홀로 있을 때 만난 하나님.
3: 예.
2: 아, 지금 526님이 이렇게 네. 주셨어요.
1: 저의 추천 1번 루아흐 앙상블이나 루아흐 트리오로 루아흐는 그 뭐 히브리어로 성령이거든요.
2: 네. 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네. 루아우 트리오 어때요 느낌?
4: 너무 좋은 존재인데요.
2: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트리오. 네, 사랑의 뜰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두 곡의 찬양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의 마음들 보내주세요. 목사님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우물정 누르시고 0153 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은혜 나누고 또 특별한 선물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 예장 고신 통일선교원장이신 정종기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의 하나님께 이 시간 한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인 탈북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만 5천여 명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탈북자 대다수는 한국에 적응하며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중 소수는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탈북민들은 한국에서 사는 것이 좋지만 정착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자유를 찾아 또한 먹을 것을 찾아 한국에 왔지만 실제로 살아가기에는 문화가 너무나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또한 인격적인 차별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탈북민을 위해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국교회가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 중 10% 정도만 교회를 출석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잃어버린 90%의 탈북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깨우쳐 주옵소서.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한 훈련뿐 아니라 동족을 위한 북한 선교 훈련이 있게 하시고 북한 선교 헌신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북한 동족들과 함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 예장 고신 통일 선교 원장이신 정종기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2: 네, 사랑의 뜰안 2부 출발합니다. 뜰안 라이브 음악실로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0: 아멘. 이 찬양이 연주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음악을 통해서 위로하신다고 느꼈던 순간이 좀 있으셨나요?
1: 네. 제가 속해 있는 앙상블이 이제 현악 사중자 앙상블이 하나가 있는데
0: 네.
1: 그 앙상블 친구들이랑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때 십자가의 전달자 연주를 했었는데요. 연주를 한참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한두 분씩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0: 네.
1: 뒤로 갈수록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을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0: 네.
1: 근데 그때 제가 제 능력에 대해서 되게 의심을 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이걸 계속해도 되는지.
0: 네.
1: 근데 그 연주가 끝나고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멘트를 해야 되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마이크를 들고 한참을 말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위로를 받았고 감사했고.
0: 네. 네. 저는 뭐 위로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를 조금 전달하자면 위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도우신다는 의미거든요. 저는 이 찬양 연주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지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나는지
2: 네.
0: 아마 방송가들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2: 와, 은혜가 넘치는 찬양의 시간입니다. 오늘 뜨란 라이브 음악실 펼쳐지고 있어요. 그 전남대학교 동문들인데 팀명도 없어요. 심지어 팀명 없어요. 오늘 방송을 위해서 예, 세 분이서 만났답니다.
0: 네.
2: 피아노는 김영건 선생님이시고 첼로는 김도영 선생님, 바이올린에는 박지원 선생님께서 연주를 해주고 계십니다. 6243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0: 와, 진짜 너무 좋으네요. 이 아침 귀가 호강합니다. 감동이어서 눈물이 또르륵. 감사해요.
2: 네. 아, 네. 그리고 그 이름 지어주셨는데 삼행시까지 보내주셨네요. 5216님 아주 적극적이세요. 자, 트.
0: 트이는 은혜의 마음을 열어주시네요.
2: 리.
0: 리리리딩딩딩 세상에 쓸 수 없는 아름다운 선율로 오감만족 은혜 충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0: 아름다운 분들 축복합니다 하셨어요.
2: 네. 그리고 9282님이.
0: 바이올린 소리가 마음을 편하게 해주네요. 박지원 선생님 파이팅
2: 네.
0: 하셨어요. 네.
2: 그리고 또 6925님이 트.
0: 트로트가 아니요. 가요도 아니며 가곡도 아닙니다.
2: 리.
0: 리듬감 있는 감미로운 멜로디 속에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과 은혜가 담겨있는.
2: 아. 온데.
0: 네.
2: 네.
0: 아 오직 주님으로 해야 되겠네요.
2: 아. 오직. 네. 아. 오.
0: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과 은혜가 담겨있는 마음, 아름다운 선율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네.
0: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2: 그래요. 가사 없이 멜로디, 네. 멜로디로만 듣는 악기 찬양을 참 제가 좋아하는데 묵상의 깊이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2: 라고
0: 네.
2: 이렇게 주셨어요.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트리오라고 삼행시 주셔도 되고요. 오늘 이름 없는 팀이 출연했어요. 여러분 이름 지워주세요. 이름 지워주세요. 선물 갑니다. 오늘
0: 네.
2: 지금 루아우 앙상블 루아우 트리오 지금 올라와 있어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축복의 마음들 보내주시면

0: 되겠습니다. 트리오를 함께하고 연주하려면 서로를 알아야 하고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서로의 성품 얘기 좀 해볼까요? 박지현 선생님께서 보시는 도영 선생님 어떤 분이에요?
1: 되게
0: 오빠죠?
1: 그죠. 제일 오빠죠.
2: 네. 네,
0: 제일 오빠죠.
1: 제일 오빠인데.
0: 네.
1: 오빠 안 같아요.
2: 안 같지?
1: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되게 성격이 급하고 막 네. 빨리 뭔가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불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항상 네. 이렇게 좀 제어를 해주세요 두 분이.
0: 예.
1: 근데 이제 도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장 동생인데도 되게 존중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네. 더 제가 더 이제 편하게 네.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첼로처럼 든든하게 예 큰 오빠처럼 버텨주는 도영 선생님. 예. 또 여러 가지 조율을 해주는 현건
1: 네.
0: 선생님.
1: 네 맞아요. 조언을 되게 잘해주세요 현건 선생님께서.
0: 네. 또 추진력 있는 지현 선생님.
3: 네.
0: 뭔가 느낌 괜찮으세요? 도영 선생님 보실 때는 어때요? 두 분의 성격이.
3: 두 분의 성격은 이제 되게 두 분 다 되게 적극적이세요 진짜로.
2: 네.
3: 되게 뭐 말씀드렸듯이 급하시고 이러지만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그나마 좀 더 제어해주면은 그래도 잡히면 좋겠지만
0: 잡히면 예, 좋겠지만
3: 한국말은 끝까지 예. 잡히면 예. 좋겠지만 그래도 제가 좀 느린 편이라서
0: 네.
3: 두 분께서 저를 잘 이끌고 좀 일찍 가주시거든요.
0: 네네네.
3: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0: 네, 현건 선생님은 어때요?
4: 제가 봤을 때 지현 쌤은 너무 애기고요. 친한 동생인데도 너무 애기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면 귀엽고요. 뭐
0: 귀엽다고?
4: 네.
1: 처음 들어요.
4: 도영 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저 너무 친한 형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정말 너무 사람이 따뜻하고 네. 되게 안정적이어가지고 많이 의지를 네, 합니다.
0: 네. 네.
2: 제가 보는 이 김현근 선생님 성품은요 영락 없는 선생님이에요.
1: 아, 맞아요.
2: 그리고 맞아요. 아주 명철한 평론가예요.
1: 맞아요. 네,
5: 맞습니다.
2: 맞아요?
1: 맞아요.
3: 예, 예. 정답이십니다.
4: 성령의 눈으로 꿰뚫어 보셨어.
0: 네, 도영 선생님.
3: 예.
0: 그 친구 어머니가 손을 보고 너는 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3: 네.
0: 같이 음악했던 그 친구 지금 네. 뭐 하고 있어요? 음악 하고 있나요?
3: 아니요,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0: 그 옆에 집 아들만 그럼 음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네. 안내해 주신 그
3: 예,
0: 어머니.
3: 예, 예.
0: 음악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실까요?
3: 네, 알고 계십니다.
0: 네,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떡잎을 잘 알아봤다?
3: 아니요, 아우 잘 컸다 하고 잘 끝나셨습니다.
0: 예. 오늘 방송 출연했어요. 극장방송에. 아, 자,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축복의 말들이 있을 거예요. 지현 선생님께서 도영 선생님 또 현건 선생님께 축복의 말을 전하신다면.
1: 되게 낯간지러운데.
0: 네.
1: 아,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항상 이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2: 네.
1: 이제 귀한 능력이 귀한 곳에 쓰일 수 있게 주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아. 예. 도영 선생님은요?
3: 네, 저도 지현 선생님과 똑같이 다들 이제 건강하니
2: 네.
3: 진짜 오늘보다 내일 일단
1: 삶을
3: 네, 저도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겠습니다.
2: 네. 네,
0: 현건 선생님.
4: 네, 뭐 주님이 저희한테 절대 나쁜 걸 주지 않으신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2: 아, 네. 네,
4: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면서 평생 행복하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1: 아, 네.
0: 네, 현건 선생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특별히 유학 기간이 7년씩이나 좀 길었잖아요.
4: 네.
0: 광야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학 생활이었을 텐데 그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4: 일단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히 말하면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가장 행복하지 않았던 시기 중에 하나예요.
2: 네.
4: 너무 힘들었었고
2: 네.
4: 어머 근데 오히려 외국에 나와서 아무런 인연이 없이 이제 나가게 됐거든요. 정말 네. 그냥 머리채를 잡고 끌려가듯이 그냥 이끌려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골방에서 신앙을 많이 붙잡았던 것 같아요. 제 네. 방에서 그냥.
2: 예.
4: 그래서 그때 또 교회도 힘들었어요. 미국 교회가 뭐 감리교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되게 뭐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막 이랬던 상황이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한 집사님하고 이제 같이 특송을 하게 됐거든요.
2: 네.
4: 근데 솔직히 이게 아마추어 선생님 집사님들이니까 잘 못하시잖아요.
2: 네.
4: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게 오히려 너무 감동이어서 제가 막 그때 너무 막 울고 네.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더 신앙적으로 아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거를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래요. 궁금해요. 현건 선생님은 선생님의 그 피아노 연주 속에 무엇을 가장 담고 싶으세요?
4: 일단 듣는 사람이 항상 제가 무슨 곡을 연주하든 간에 좀 영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음악이 생각보다 굉장히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럼요, 다들 그럼요. 알지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자극적인 화성과 뭐 가사, 멜로디 이런 것들이 요즘 세상에 사실 뭐 어린애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모두가 다 순수 음악을 하다 보니까 네.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어떤 뭐 영혼의 메시지나 어떻게 보면 이런 클래식이나 이런 순수 음악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0: 네. 네. 오늘 뜨란 라이브 음악실에는 박지현 선생님, 김도용 선생님, 김현건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마음들은 우물정 누르시고 02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리오로 삼행시 보내주셔도 되고요. 오늘 방송을 위해서 세 분 처음으로 만나셨거든요. 모이셨거든요. 그래서 팀명이 없어요. 여러분 지어주세요. 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가장 도움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셨고 감사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가족이든 스승이든 박지현 선생님부터 가볼까요?
1: 저는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네.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까. 네.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모든 것으로 후원해 주신 저희 부모님. 네. 제 엄마가. 네. 항상 자랑스럽다고 해주시거든요.
2: 그럼요, 그럼요.
0: 우리 네, 엄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1: 우리 네, 김성자 힘자세요.
0: 김성희 네. 권사님?
1: 아니요,
0: 집사님. 김성희 집사님.
2: 항상 자랑스러우시죠.
0: 사실 네. 예술계통의 자녀 하나 키우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뒷바라지 다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눈물의 의미를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래. 그 감사함, 죄송스러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뭐 네. 전공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같이 도와주신 지금 아마 지금 연주 준비하고 계실 텐데 네. 광주시향의 김시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음악 활동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항상 어려울 때마다 물질적으로든 이제 정말 신앙적으로는 후원해주신 우리 교회
0: 맞아요.
1: 목사님, 장로님 네, 너무너무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0: 그래요. 그 감사의 마음 모두들 방송 들으시면서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네. 든든하실 네.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김도영 선생님 감사의 마음 좀 전해주세요.
3: 저도 일단 맨 처음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고 네. 너무 이기기까지 잘 이끌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머니가 되게 몸이 안 좋으세요. 지금 네. 어머니가 지금 몸이 안 좋으신데 제가 그나마 옆에서 좀 케어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도 지금 일하는 게 바빠서 네. 이렇게 딱히 그래도 이제 말이라도 너무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첼로를 가르쳐 주셨던 이제 성민정 선생님하고 이제 그걸 또 이제 옆에서 좀 더 도와주셨던 이창훈 선생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0: 네, 지금도 연락하세요?
3: 네, 연락드립니다.
0: 예.
2: 만나면 예. 네. 건강이 좀 안 좋으시군요. 예.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라도 아니면 못 들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우리 방송 가족들이 함께 좀 기도하고 함께 힘을 실어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힘을 내세요. 김영건 선생님 네, 아. 혹시 독주회 같은 건 준비 안 하고 계세요?
4: 얼마 전에 예술전당에서 끝냈습니다.
0: 광주? 네.
4: 아니요, 서울이요.
0: 오, 네. 어땠어요, 반응?
4: 뭐 그냥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0: 수고 많으셨어요.
4: 네.
0: 그럼 연주하고 톡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연주만 쭉 하셨어요?

0: 셨어요?
1: 연주만 했고 마지막에 이제 잠깐 이제 네. 얘기를 했죠. 아무래도 이제 처음 들어와서 이제 귀국 독주를 했다 보니까 네. 그때 거기에 오셨던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좀 전했기도 했고.
0: 말씀을 네. 너무 잘하셔서 진행하시면서 맞아요. 연주를 했더라도 그 해설하는 음악회를 가졌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감사의 마음 나눠주시겠어요?
1: 저는 분위기를 조금 밝게 갈게요.
0: 밝게.
1: 네, 너무 그러면 안 되니까.
2: 이렇게 생각은 없었어요.
1: 네. 네. 저희 집도 사실 그렇게 막 여의치 않는 형편이었어요. 네. 근데 뭐 모두가 물어봐요. 어떻게 간 거냐? 미국을 어떻게 갔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채를 잡고 끌려가듯이 갔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는 길이 진짜 있구나. 네.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계산할 수가 없구나. 이제 그걸 아니까 일단은 항상 제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온 가족이 크리스찬이에요. 저희 외할머니만 유일하게 지금 아니신데 이제 네. 그거 놓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고 네. 저희 둘째 이모도 여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아주 몇십 년 전부터 등록을 하셔서 네. 항상 기도 드리고 있고 네. 온 가족이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만큼 큰 감사가 없습니다. 정말로 네. 온 가족이 신앙인인 건 정말 너무너무 큰 감사고요.
3: 아, 네.
1: 네.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저희 가장 사적인 음악의 멘토이신 네. 신수경 교수님과 선수정 교수님께 저 지금까지 저 너무 잘 끌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다고 또 얘기 네. 전하고 싶습니다.
3: 아 세상에. 아니 왜 유학생활이 7년 동안에 그렇게 힘들었는지 저는 좀 짐작이 좀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분명한 드러내 주심이 있을 거예요.
0: 네, 네. 그래요. 아, 벌써 이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싶습니다.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연주나 꿈꾸는 무대가 있을 것 같은데 지현 선생님.
2: 저는 딱히 뭐 이렇게 막 거창한 꿈 꾸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음악이 있는데 예전에 피아니스트 임동혁 선생님께서 그 앨범을 내시고 인터뷰를 하실 때 자기 음악이 한없이 슬프게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이게 슬픈 사람을 더 슬프게 해서 펑펑 울고 나면 좀 후련해지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이제 듣는데 나도 저런 연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 정말 기쁠 때 더 기쁘게 다가가고 슬플 때 더 슬프게 다가가는 연주를 한번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다 하고 막연하게 네. 항상 생각은 하고 있어요.
0: 함께 울어주고 함께 네. 기뻐해주는 연주자.
3: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연주자.
0: 네. 네. 도영 선생님.
4: 저도 뭐 똑같이 진지현 선생님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앞서서 맞지.
0: 음악의 그...
4: 그게 예. 최고인 것 같아요.
3: 네.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네. 음악.
0: 현건 네. 선생님 앞으로 꿈꾸고 있는 음악
1: 뭐 과연 그런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연주를 하면은 어떤 느낌일까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뭐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뭐 네. 아프리카 같은
2: 선교를 가고 싶으신가 봐요.
0: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네. 있어요. 우리 형제님 마음 안에. 네, 벌써 이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또 팀명이 도착해 있습니다. 이 네. 팀명은 어떤지 한번 1727님께서 Echoes of Love라고 사랑이 담긴 여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에 스며들어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돌아보니 지나온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빚어오신 아름다운 연주였음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최근 미국에서 귀국하신 김영건 선생님의 느낌으로다가 영어로 한번 느낌도 한번 읽어주세요.
1: Echoes of Love. 네.
0: 사랑이 담긴 요은 어때요? 이 팀명도 괜찮죠?
3: 네.
1: 네. 네.
0: 연주도 은혜 나눠주시는 말씀은 더운의 감동입니다. 이후에 어떤 트리오로 다시 연주를 하게 되실지 기대가 되고 꼭 잘해 나가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 인사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제가 항상 친한 분들한테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하고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크리스찬이든 비크리스찬이시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되셨으면 좋겠고 아멘. 항상

0: 은혜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에 기적이 아닌 게 없고 감동이 아닌 게 없다는 말씀처럼 승리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사하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1: 도영쌤.
2: 네, 저도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항상 네. 밝은 내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네, 현관 선생님.
3: 네, 우리 주변의 사소한 것들 정말 주님께서 너무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다들 간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보면 너무 좋은 일들 많으니까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4420님 오늘 첫 문자 주셨는데 감사해요. 오늘 네. 뜨란 라이브 음악실이라 연주 찬양이 마지막 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0: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1: 네, 이 곡 전해드리면서 오늘 사랑이 뜨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4: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FM 93.1 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신대학교 내에 있는 은혜의 복음교회 이기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모이는 예배가 살아야 직장 생활이 살아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3: 모이는 예배가 살아야 직장 생활이 살아난다는 제목으로 직장에 관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 생활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와 직장 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주일에는 또 특별히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는 자신을 믿으며 일한다는 것이죠.

것이죠.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과 자기 판단과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가 잘한 것, 못한 것을 믿으며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신앙 생활을 직장에서 복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예배를 잘 드려서 직장에서 복받자, 열심히 기도해서 사업에 성공하자, 헌금 생활 잘해서 물질의 복을 배나 받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 중요하고 기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처럼 이해하면 신앙의 순서가 뒤집히게 됩니다. 이런 신앙은 신앙이 원인이고 직장이 결과인 바로 공식을 가진 삶, 곧 인가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세상에서 복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십니다. 사람이 뭘 잘해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먼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땅 가운데 나아가 살도록 세상으로 그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바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순서는 이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받은 사람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복을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직장은 복을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바로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장 생활은 단순히 승진하고 더 높은 연봉이나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보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있는 직장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이미 좋은 조건을 갖춘 직장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복받은 사람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 바로 복을 흘려보내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좋은 곳인가? 승진할 가능성은 있는가? 월급은 오를 회사인가? 복지는 좋은가? 이 질문이 아니라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근본적인 바로 질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가? 나를 통해 복을 받은 자가 있는가? 나를 통해 이 회사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을 때에 바로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좋아졌는가? 내 일이 잘 풀렸는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이것을 통해 내가 복을 받았는가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복받은 자인가 아닌가는 요즘 내 형편이 좋아지는가,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이걸로 확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 주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 그게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뭡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말씀으로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일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는 상태이고 공허는 내용이 없이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흑암은 무엇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선포됩니다. 그러자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혼돈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자 질서가 세워집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나누어집니다. 바다와 땅이 나누어집니다. 제자리를 잡고 각각의 존재가 됩니다. 이름이 붙여지지요. 구별이 됩니다. 또한 공허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자 비어있던 공간들이 채워집니다.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로 채워지고 바다는 물고기들로 채워지고 공중은 새들로 채워집니다. 땅은 짐승들과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더 나아가 흑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자 빛이 임합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계가 보이고 다름이 보이고 방향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너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배가 이런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도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 먼저인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고 말씀보다 성공이 앞서고 사명보다 생존이 앞을 섭니다. 생각은 많지만 방향이 없고 열심은 많지만 순서가 없습니다. 바로 질서가 없는 혼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혼돈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질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가 기르는 양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가 되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무질서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종돈됩니다. 삶의 순서가 바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거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내 삶의 순서를 바로 세우게 됩니다. 예배 때 내 삶의 질서가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서도

질서가 잡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혼돈이 있는데 어떻게 직장 생활에서 바로 혼돈을 정리하는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질서가 있어야 다른 사람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공허가 있지요. 겉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일은 열심히 있는데 의미가 없고 관계는 많은데 애로움은 더 커져갑니다. 종교활동은 많은데 자유와 생명력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자꾸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에서 우리의 공허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그러자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비어있던 세계를 채우듯이 우리의 빈 마음이 채워집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집니다. 은혜로 채워집니다. 믿음으로 채워집니다. 소망으로 채워집니다. 담대함으로 채워집니다. 확신으로 채워집니다. 우리 안에 흑암이 있지요. 빛이 없으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길도 방향도 목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도 안 보이고 너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에베에서 우리 안에 흑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그러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너는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것들이 바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는 이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앞에서 다시 질서가 잡히고 다시 채워지고 다시 빛 가운데 바로 분별되는 자리, 빛 가운데 서서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드리는 에베가 살아나게 될 때에 직장 생활이 살아납니다. 에베에서 내 삶의 질서가 잡힐 때에 직장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에베에서 내 공허가 채워져야 직장에서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에베에서 내 마음의 흑암이 빛을 만나야 직장에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에베가 항상 말씀을 만나는 에베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혼돈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을 만나서 질서가 생기고 채워지고 더 나아가 보여지는 인생이 되는 복을 여러분이 매번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 가운데 앉아있으면 여러분은 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다고 다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사람에게만 바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에베 가운데 앉아있으므로 내가 변화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에 우리 가운데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시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만났을 때에 바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운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운행이라는 단어는 드라이브 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바로 날개를 펴서 맴돌고 감싸고 덮어 품었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굉장히 그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날개를 펴서 이건 독수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이렇게 하늘을 쫙 날잖아요. 나는데 왜 나는 것입니까? 결정적인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시간, 바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킬 결정적인 시간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를 덮칩니다. 덮칩니다. 덮어버립니다. 뭘로요? 성령이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때에 천지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인생 위에 날개를 펴고 맴돌고 감싸고 덮어 품을 때에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그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 창조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난 가운데 있으면 누구나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옆에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잘했어 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고 분노하고 그러겠어? 하고 책임 전가하지요. 여러분, 과연 많은 환난은 사람을 누추하게 만들고 사람을 망가지게 만들죠. 그러나 대선일과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환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었지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었어요. 참 신비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성령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는 바로 예배 생활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환난이 그들을 비참하고 누추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들을 주를 본받은 자로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들으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어요. 이 세력을 얻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돈과 성공에 대한 태도와 목적을 바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와 방식과 목적도 바꿔버렸다는 의미가 뭐냐면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는 예배는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은 현장입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이 강해지는 세례 현장이며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지는 현장입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보다 또 내 안에 있는 온갖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해져 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성령을 구하는 충분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흥강하여 세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분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오늘 본문에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일이 바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자기 말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의적으로 사랑을 권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시오. 어떤 이들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중요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삶을 바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천막 치고 이곳에 삽시다. 이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가 좋고 아무리 성경 읽는 것이 좋고 아무리 찬양하는 것이 좋을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모진 소리를 듣는 장소로 나가야 합니다. 땅을 파도 수고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여러분을 배신하는 직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질서가 생기고 내용이 생기고 바로 보이는 축복을 받은 자이니까 여전히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있는 세상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죠. 그러므로가 뭡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받는 내용 아닙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가 너를 구원했어. 그 말입니다. 너는 예수 안에 있어. 너는 구원받은 자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예배당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몸을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바로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때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장에서 순종하여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직장 동료들이 눈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것, 이게 뭐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 때 들었던 말씀의

0: 역사를 따라 일하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에서 주신 그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정직하게 직장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게 직장에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뒤처진 사람들을 온유하게 격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우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직장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주고 그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예배 때에 여러분의 내면에서 천지창조가 일어났죠. 여러분의 내면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질서가 잡히고 채워지고 또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은혜가 임했었죠.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쫓아서 직장에서 생활하게 될 때 바로 그 직장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혼돈이 질서가 되고 직장의 공허가 생명과 소망으로 채워지게 되고 직장의 흑암이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흩어 보내신 직장에서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다시 한번 성경 속에 있는 직장 생활로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직장 생활로 여러분 회복시키십시오. 거듭나게 하십시오. 그 첫 출발점은 예배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부화. 지금까지 광신대학교 내에 있는 은혜의 복음교회 이기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71-1091, 571국에 1091번 광주 은혜의 복음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보화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를 진행할 여천은영교회 사모 조혜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아픔과 걱정 앞에 서게 됩니다. 눈물의 시간도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전도서 3장에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희망의 빛을 비추십니다. 오늘 하루 저고밤보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두려움보다 소망을 붙드십시오. 주님,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저를 붙들어주소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6월 5일 금요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호남 권역 4개 지사가 함께하는 생방송으로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창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긴급한 기도 제목은 긴급이라고 보내주시고요. 기도응답 사연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 여수 삼일교회 김대진 목사님이십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0: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 여수 고소동에 위치한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오늘은 특별히 호남권역 내기지사 청취자들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인데요. 우리 호남권역 청취자들에게 인사 나눠주십시오.
1: 안녕하세요.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거나 또 아픔이 있거나 우리 힘든 일이 있는 애청자들에게 위로의 말씀, 또 이 또한 지나간다는 귀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호남권역 내기지사 극동방송과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함께 사람들에게 나눔이 필요한 건 우리 인생이 다들 녹록지 않고 힘든 순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지나갈 겁니다.
0: 그런데
1: 그 제가 어느 책의 한 구절을 읽었는데 그 힘들고 어두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0: 아멘.
1: 그게 바로 우리 치유의 시작인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결코 혼자 가고 계시지 않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0: 아멘.
1: 제가 기도하고 네. 그러면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더더욱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당신들의 마음을 조금씩 나누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알겠습니까마는 성령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한 마음과 감동을 주셔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같은 마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시고 아시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중보자시니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 중보자이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0: 아멘.
1: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여전히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또 소망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호남권역 내기지사 청취자들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맨 먼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어저께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세워주신 우리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나라를 위해 자신의 유익을 헌신하는 사명감 주옵소서. 두 번째는 더욱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나라 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선거 후 나라가 나뉘지 않고 갈등이 깊어지지 않고 우리나라를 향한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디모데전서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뽑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권세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나니 주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세우사 교회로 또 우리로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주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할지를 그들의 양심 속에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선거 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과 여러 감정들로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갈등 가운데 있지만 주여, 속히 이 나라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이 대한민국이 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이 일에 교회가 더 앞장서게 하시며 교회 안에 용서와 사랑과 또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들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더 좋은 나라가 또 더 좋은 민족들이 주님을 위해 준비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0: 아멘.
1: 이 나라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바른 나라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한

0: 하신 그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눌 기도 제목은요. 874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오빠가 간암으로 5차까지 항암을 하시고 금요일 6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의 모든 치료 과정이 주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계셔서 순적한 치료가 되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오빠를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1: 아, 제가 이 참 동생이 문자를 보낸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네, 그 앞에 칭호가 사랑하는 오빠가 이렇게 하는 게 참 아, 만일 내가 아프면 우리 동생이나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사랑하는 우리 오빠가 이렇게 부탁할까 하는 조금 찔렸어요 저는. 근데 이 동생분 정말 오빠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저도 암 환자를 옆에서 돌봐준 적이 있는데 네. 귀하고 소중한 헌신을 저 옆에 계신 분들의 헌신이 참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오빠를 위해 기도하겠는데 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며 오빠와 같이 하는 이 동생분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간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오빠를 대신하여 함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8740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0: 아멘.
1: 5차까지 항암을 하고 6차를 앞두고 있고 이 항암이 모든 마음을 힘들게 하고 육체를 참 많이 힘들게 할 텐데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0: 아멘.
1: 오빠뿐만 아니라 동생도 힘을 주시고 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순적하게 치료가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모든 치료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시오.
0: 주여.
1: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사랑을 오빠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신 우리 8740님, 우리 다 같이 힘내시고 사랑하는 오빠도 분명히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저희들도 마음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방송 중에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2: 아, 네,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네. 아, 네, 수고 많으십니다.
0: 네, 이렇게 전화 연결되었는데요.
2: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고요. 또 목사님과 또 말씀 나누시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이신지요?
2: 아, 네, 목사님 그 주님의 사역 감당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아, 네. 고맙습니다.
2: 그, 예, 여기는 그 포항입니다. 예, 포항 그 죽장의 그 정자 교회인데요.
0: 전자교회?
1: 죽장의 전자교회요?
2: 예, 예. 정자교회.
0: 아, 정자교회.
1: 예.
2: 예, 포항 죽장의 정자교회인데요. 이 박상곤 목사님께서,
1: 네.
2: 이 건빵으로 1년 360일 노방 전다고 계십니다.
1: 아, 그러시군요.
2: 막, 예, 추울 때도, 더울 때도, 막, 비바람이 불어도, 막, 폭염에도, 혹한에도, 막, 서도 쉬지 않고, 한바울에 이제 노방전도 하시는 분이신데, 뭐, 시장으로, 전통시장으로, 막, 포항특도시장으로 이래 다니시면서 하시는데, 연로하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1: 네.
2: 예, 건빵 구매, 그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십니다.
1: 아, 목사님이 지금 건빵 구매하시는데, 재정적으로 어렵다고요?
2: 예, 예. 네. 그, 연로하신 분들만 계셔가지고, 아주 총꼴짝인데,
1: 네.
2: 예, 그, 하나님 은혜로, 좀 이렇게 노방전도 하시는데 그 좀 어려움 없이 걱정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기도 네. 하나님 은혜로 좀 이렇게 채워지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1: 지금 전화 주신 분은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2: 아, 예. 저희 처갓집의 교회입니다. 저희 처갓집의 교회.
1: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같이 계시지는 않고요.
2: 예, 예.
1: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저희들한테 기도를 부탁드리시는군요.
2: 아, 네네, 목사님.
1: 아, 네, 알겠습니다. 참,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항 죽장에 있는 정자교회 박상구 예, 예. 목사님이요.
2: 예, 예.
1: 네,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럼 전화 붙들리시고요.
2: 네,
1: 기도에
2: 감사합니다.
1: 동의가 되신다면 함께 아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예.
1: 사랑하는 주님. 오늘 참 전도하기가 힘들고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여전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곳곳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서

0: 선한 손길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 아멘.
0: 아멘. 그 일로 인하여 고난을 하며 수고를 하며 애쓰며 씨를 뿌리며 열매가 없어 보이지고 사람들 보기에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365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 박상구 목사님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아멘.
0: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수고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일과 그가 얻어야 할 상급 다 하나님이 주시긴 일 것을 믿사오니 주님
2: 아멘.
0: 주의 종이 어디서 우리가 얻어서 이 씨를 뿌리며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여 받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아멘.
0: 특별히 복음을 전도하는 이 일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1: 아멘.
0: 기도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이 교회가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교회지만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이며 주님께
2: 아멘.
0: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2: 아멘.
0: 이 사역을 통하여 특히 이 시골에서 연로하신 분들 마지막 소망이 천국 가는 것일 텐데 이분들이 더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예수를 알고 천국 가게 되는 일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역하는 박 목사님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도 하나님 기억하셔서 우리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정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교회 위에 재정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또 전도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0880님. 주님, 아들이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힘들어서 이직하려고 하는데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주셨는데요. 요즘에 직장 들어가기도 힘든데 이직하려고 한다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0: 네, 참 이런 아들이 있으면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들이 우리 부모님의 기대와 예기치 않은 결정을 할 때 참 저희들이 격려하거나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희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을 격려할 수 있는 분들은.
1: 그렇죠.
0: 그러니 부모님이 힘들어하고 있는 아들을 격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이때 감정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에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우리 기도를 부탁하셨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주께서 길을 열어줄 줄 믿으니까 저희와 같이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0880님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직장을 다니고 힘들어해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들이 힘든 것도 마음이 아프고 또 그 직장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옮겨야 하는 그 과정들이 쉽지 않을 것 같은 걱정 때문에 또 마음이 어려운 것이 저희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참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가끔은 화도 나고 가끔은 짜증도 나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 부모의 동일한 마음은 저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1: 아멘.
0: 주님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부모님들의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저희 자녀들의 세대에 하나님이 은혜로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복을 주십시오. 주님.
1: 아멘.
0: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1: 아멘.
0: 이 힘든 세상에 저희 자녀들이 넉넉히 잘 살아가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과 능력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오늘 기도를 부탁하신 우리 0880님의 아드님뿐만 아니라 지금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저희들의 자녀들이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아들을 또 걱정하는 어머니께서 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3: 아멘.
1: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은 호남 권역 4개 지사 광주 전북 목포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품은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662-9751번으로 전화주시고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듣고 계속해서 소망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석규님의 나는 믿노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시간, 중보기도의 힘을 확인하는 시간, 화남 권역이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기도 제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087님, 친정엄마가 오늘 대학병원에 혈액종양내과에 오전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82세이시고 최근에 숨이 많이 차고 배에 복수가 차고 발에 부종이 있어서 동네 내과에 갔는데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수술하지 않고 약으로 잘 나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0: 친정엄마가 절에 매일 가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친정엄마 구원과 또 오늘 병원에 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기도 좀 올리셨네요.
1: 저도 여러 환자들을 저도 심방을 많이 했는데 만약 숨이 차고 배에 복수가 찼다면 아주 제가 보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을 받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어머님이 아직 예수를 안 믿으시는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몸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영혼의 구원이 제일 중요할 텐데 아멘. 오늘 이 기도 제목 보내주신 분을 위해 제가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친정 어머니를 위해 복수가 차고 발에 부종이 생겨서 이제 개인 병원에는 어쩔 수 없어서 큰 병원으로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려울 것입니다.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짐과 두려움과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이미 우리 손이 떠난 일이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일 때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0: 아멘.
1: 주님, 어머니를 간호하는 이 딸에게 믿음을 주시고
0: 아멘.
1: 또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말을 또 혀에 허락하여 주셔서
0: 아멘.
1: 이제 어머니가 회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이 마지막 시간이 다가올 더더욱 힘이 들고 어려운 이 시간에 다른 우상이나 어떤 귀신이 아니라 참되고 보배롭고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의 치유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7087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알아가서 꼭 구원받으시기를 저희들 또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1443님, 지난밤에 꿈을 안 좋게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강건해 줄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1: 네, 어떤 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기분 나쁜 꿈을 꾸셨나 봅니다. 근데 아마 가정과 관련된 꿈인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인데 새벽기도 가기 전에 가끔 정말 안 좋은 꿈에 일찍 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데 자꾸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어느 날 이제 그런 꿈이 생각났을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 꿈을 거절합니다.
0: 아멘.
1: 이렇게 했거든요. 꿈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꿈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런 참 분별이 필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두렵고 근심을 주는 거라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오늘 이 기도를 부탁하신 143님과 또는 동일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 믿음을 잘 간직하고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꿈과 때로는 사람들의 말과 또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여러 소식들에 우리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이것들을 거절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두려움을 거절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소식들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우리의 복 주시기를 약속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0: 아멘.
1: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방에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0: 아멘.
1: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의 승리 되시며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 되십니다.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1443님.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죠. 선포기도 하셔서 안 좋은 기분에서 벗어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1123님. 조카

0: 부부가 결혼 6년 만에 기도응답으로 임신을 했습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자녀로 건강하게 성장하며 순산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저도 축하드립니다. 저 축복합니다. 6년 만에 기도응답으로 임신했으니
0: 감사하죠.
1: 성경에 많은 늦게 낳은 기도 가운데 낳은 자녀들이 얼마나 복되게 세상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를 증거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멘. 이 아이도 특별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년 만에 기도 응답으로 아이를 낳게 된 부부를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아이가 다윗과 같으며 이 아이가 이삭과 같으며 요셉과 같은 아이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0: 주여.
1: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고 또 사무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늦게 낳은 아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당신의 능력 가운데 붙들릴 때 가정에도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에도 반드시 복된 아이가 될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순산하게 하시며 산모와 가정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무엇보다 믿음의 자녀 되게 하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정말 축하합니다. 목사님 기도 말씀대로 다윗과 같이 또 이삭과 같이 요셉과 같은 그러한 지혜로운 아이가 순산할 수 있고 또 그 아이대로 아이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랄 줄 믿고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사연입니다. 7969님 작년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루게릭이라는 병이 찾아와서 온 가족이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저희 어머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안 믿는 분이셨기에 요즘 극동방송과 찬송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느끼게 해주시고 이 기회에 저희 시댁 식구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예쁜 작년에 결혼한 새댁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좀 올리셨는데요. 안 믿는 분이신데 극동방송을 듣는다고 하시네요. 목사님.
1: 아, 참 복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믿음은 네.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0: 아멘.
1: 찬송과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믿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믿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인 것처럼 큰 나무는 아니어도 방송을 듣기 시작하는 그것부터 아마 믿음의 출발일 것 같습니다.
0: 아멘.
1: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막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결혼한 세대에게 어머님이 갑자기 루게릭이란 병을 찾아와 온 가족이 힘들 때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믿지 않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기회를 틈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소서.
0: 아멘.
1: 들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그 믿음과 신앙이 입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 만나 주십시오. 또 기도할 때 응답도 해 주시고 할 수 있거든 주여 당신의 그 권능으로 약한 병을 치유하여 주셔서 가정의 부담도 해결하여 주시고 어머님도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온 시댁 식구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0: 아멘.
1: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진리인 것을 선포합니다.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7969님 시어머니께서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시기를 저희들도 마음과 기도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소망의 기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은 호남 권역 내기지사 광주 전북 목포 전남동부 극동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생방송으로 전남동부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피디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수 삼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또 간절한 기도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실 줄 믿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이진아 PD 진행의 여천은영교회 사모 조혜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년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호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7330번, 010-8392-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호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7721번, 010-6640-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 우리 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은 10계명 중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큰 죄라는 표현이 다섯 번 나온다고 해요. 네 번은 우상 숭배를 가르칠 때이고 다른 한 번은 간음을 가르칠 때입니다. 그럼 간음이 뭐냐? 성경에서 간음은 모든 부적절한 성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 유부녀가 남편 이외의 남자와 관계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계명은 1차적으로 이웃의 결혼과 가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의 성적 순결을 지키라는 도덕적 명령이 아니에요. 물론 이웃의 결혼을 지킴으로써 2차적으로 내 결혼과 가정과 순결을 지키는 기능도 하죠. 성경은 매춘도 비난하지만 이웃의 가정을 파탄내는 간음을 큰 죄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간음이 문제지만 고대에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늙었고 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아들이 배우자의 간음으로 생긴 거라면 그는 적법한 상속자가 아닙니다. 난 그에게 땅을 물려줄 수 없죠. 그것은 늙은 나 대신 땅을 갈고 열매를 거둘 자가 없다. 나의 노후를 의탁할 자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노년의 내 삶이 위태로워지는 거죠. 반대로 자녀가 나의 간음으로 태어났다면 그 자녀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이고 간음은 사형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 생명까지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간통죄가 폐지돼서 감옥 가는 일이 없지만 고대 간음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간음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 창조 질서, 언약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창조하신 후 삼위 하나님이 일체를 이루듯 남녀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한 몸인 가정을

하나님 대리자 삼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 세상에 확장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간에 그렇게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 이 하나님의 의도 언약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아브라함 가정을 복의 통로 삼아서 이를 이루고자 하셨고 신약에서 재창조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고 한몸된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통치를 온 우주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할 때 간음은 개인의 윤리적인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재창조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간음자에 대해선 성경은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다른 고대 근동법이 간음자를 용서하거나 감형할 수 있는 것과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간음이 인류 역사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건 사람 안에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소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소욕이 있고 또 유혹도 있죠. 그래서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내를 열어두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아내 다섯을 둔 다윗이 바세바를 훔쳤고 수백 명의 아내를 둔 솔로몬도 또 수백 명의 첩을 필요로 했습니다. 부인을 많이 둔다고 인간의 탐심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간음의 문제를 마음의 상태로까지 확장합니다. 그래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을 수는 없죠. 이 말씀은 과장법으로 행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니 마음의 음욕부터 심각하고 획기적으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죄가 눌러앉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분은 내가 사랑할 대상은 오직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뿐이다. 내 영혼에게 날마다 선포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부간 에로스의 사랑을 지키고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연애 시절에는 뭘 해도 귀엽습니다. 청소를 못하고 밥을 못해도 귀엽게 보여요. 하지만 콩깍지가 벗겨지면 으이그 그것도 못하냐 신경질이 납니다. 연애 시절엔 귀여운 고양이 같더니 애 낳은 후에는 사자처럼 변해서 거리감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사랑이 식었다, 의리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에로스의 사랑은 식지 않아요. 다른 상대를 찾으려는 마음이 고개를 드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에로스의 사랑을 지키고 회복하려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아가페적 사랑,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것만 강조하면 오히려 아가페적 사랑이 율법, 짐이 돼버리죠. 그러므로 모든 부부가 각자 조심할 것 조심하면서 서로에게 잘 보이도록 노력함으로 에로스 사랑을 지키고 키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간음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여인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겨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용서의 사랑, 헌신을 깊이 깨닫고 경험할 때 사람이 간음의 탐욕에 빠지지 않을 근본적인 힘을 얻습니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수록 인간의 감정적 사랑은 지극히 작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모든 분에게 주님의 헌신적 사랑과 용서의 사랑이 풍성하고 광대하게 다가오고 지속적으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영적이고 육적인 연합 한몸으로 설계하셨고 이것을 알았든 몰랐든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한몸으로 살겠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서로에게 신실하겠다고 맹세하고 언약한 겁니다. 이미 결혼한 분들, 앞으로 결혼할 분들에게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부어져서 음란한 시대에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을 지키고 키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효천 이지구에 위치한 주뜻우리교회 조민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47-5676번 010-4147-5676번 주뜻우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그은혜교회 신규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주님,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십시오. 특별히 마약과 음란물과 게임과 SNS 등 각종 중독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에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종교사

0: 화학의 설립정신 보장과 내년 평양 대부흥 120주년 기념사업 연합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는 어제 정기총회를 열고 사학법 개정안의 개방이사 비율 확대 조항이 종교사학의 정체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기하성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종교단체가 세운 학교에는 특수성과 설립 목적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획일적 교육 탈피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단장들은 오는 10월 정기총회 이후 평양 대부흥 120주년 기념사업 연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올해 부활절 예배 헌금 1억 원을 쪽방촌과 탈북민 등 소외계층 지원에 전액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제120년차 총회장에 추대된 이기용 목사가 다음 세대 부흥과 교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하고 디지털 선교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신임 총회장 이기용 목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교단 창립 120주년은 영적, 물적 자산을 총망라해 도약해야 할 거룩한 변곡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다음 세대를 위해 영상이 결합한 디지털 공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주 7일 신앙교육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목사는 서울 신학대를 비롯한 지방 신학교 학생들이 공통된 신학언어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필수 교과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인격 형성과 교회 공동체의 성품을 올바르게 인도해줄 기독교 고전이 새롭게 출간됐습니다. 타고난 기질의 한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비결을 담은 팀 라헤이 목사의 성령과 기질 뉴 에디션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세상의 냉소와 달리 성경은 완고한 기질의 벽을 깨고 새롭게 피어난 베드로의 역동적인 반전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미국 복음주의 저술가 팀 라헤이 목사의 대표작 성령과 기질은 인간의 성향을 네 가지 기본 기질로 분석하며 기질의 잣대를 타인을 비판하는 도구가 아닌 복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이해의 징검다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자는 33년이 넘는 목회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분노와 두려움 같은 정서적 문제의 가장 안전한 처방전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저자는 성령이 주시는 희락은 환경을 뛰어넘는다며 사탄은 오늘의 은혜로 내일의 염려까지 짊어지게 해 우리 영혼을 짓누르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야말로 인간의 모든 천성적인 약점을 이길 하늘의 자원이라고 재현했습니다. 저자는 서로의 기질을 이해하고 품어줄 때 가정과 교회가 비로소 친절히 흐르는 정원으로 변모할 수 있다며 책에 수록된 기질 테스트를 활용해 새로운 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 사학회는 제168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의 장로회 신학대학교 최영근 교수를 선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학회는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위기시대 화해와 평화를 위한 기독교 신학의 과제를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제 강연에 나선 한신대학교 김주환 교수는 복합위기 현실 속에서 정의 없는 평화는 지배권력의 체제 유지 논리로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민중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평화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학회 발전에 기여한 양정호 교수는 마르틴 루터 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영남 지역 목회자 양성의 요람인 영남신학대학교가 이사장 이취임 예식을 열고 뒤에서 낮게 섬기는 청지기 정신을 바탕으로 한 학교 발전과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는 지난 2일 대강당에서 제168차 사역의 일환으로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제33대 김주선 목사의 이임과 제34대 서동호 목사의 신임 이사장 취임을 공포했습니다. 신임 이사장 서동호 목사는 취임사에서 이사장의 자리는 앞에서는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뒤에서 돕는 섬김의 자리라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신학대학교를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식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 증경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설교를 통해 형통한 사람 요셉처럼 신임 임원진과 학교 공동체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복음에 대한 구약의 가장 명확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이 공급받을 무한한 새 힘에 대해서 독수리의 날개짓으로 아름답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독수리보다 더 빠르거나 높이 나는 새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굳이 독수리를 선택하여 설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끝까지 추격하여 마침내 목표물을 찾아내고야만은 독수리의 막강한 영적 뚝심과 지치지 않는 힘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행로가 평탄하든 굴곡지든 우리는 자꾸만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적인 노력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처럼 아무리 혈기왕성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끝까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한 내 손의 힘을 신뢰하는 삶의 끝은 결국 피곤함과 실패뿐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는 무익한 실험을 이제 내려놓고 기도로 주님을 찾으며 말씀 속에서 해답을 구하는 앙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내 시선을 주님께 똑바로 고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거룩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세상의 바람 속에서 우리를 추락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분,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하나님을 앙망하는 훈련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르러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독수리처럼 당당하게 솟아오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교통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사원님이 다가오시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술 담배 먹으면 되겠냐고. 그래서 극동 방송 106.9MHz 주파수를 제 차에다 맞춰 주시더라고요. 이거 듣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맞춰 준 이 여섯 가지 번호가 있는데 1번에다 맞춰 주셨는데 1번을 눌렀어요. 그냥 눌렀는데 극동 방송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방송을 듣고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극동 방송을 듣게 해주셔서. 그게 2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거래처 사모님의 권유로 극동 방송을 듣게 된 박천수 집사님,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입니다.
1: 네, 저는 동탄의 남서울 미랄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지금 사는 곳도 동탄입니다. 그리고 정정남 목사님이 침무하시는 아주 좋은 교회에 있습니다. 박천수 집사라고 합니다. 다닌 지는 지금 2년뿐이 안 돼가지고요. 아주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스스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입니다.
2: 모태신앙이었지만 많은 방황을 했던 박천수 집사님은 아내 이숙현 집사님을 통해 믿음의 자리로 들어옵니다.
1: 저는 모태신앙이지만은 참 많이 방황을 했고 하나님 없이 청년 때도 그렇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 이숙현 집사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이숙현 집사를 거기에 5살 때까지 많이 방황하다가 제가 회심을 했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때 교회 가는 게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거기 다른 분들처럼 막 이렇게 방언의 은사 뭐 이런 건 안 받았지만은 그 마음에 정말 십자가 부활을 이제 믿게 된 거죠.
2: 아내의 간절한 기도와 간곡한 권유를 통해 또 극동 방송을 들으며 신앙을 회복한 박천수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1: 그 어려운 시절, 물질적으로 힘든 시절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시고 첫째, 그리고 이제 11조 생활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이렇게 자꾸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이렇게 거래처가 늘어나고 또 뭐 뛰어먹고 이렇게 도망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거래처를 주시더라고요. 극동 방송을 듣다 보니까 담배술도 한 번만에 끊었어요. 제가 생각도 안 나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틀어놓고 운전하고 사무실에서 또 틀어놓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또 아내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했구나. 그동안 내가 말한 게 잘해준 게 아니고 사람한테 상처를 말로써 많이 줬구나. 우리 애한테도 상처를 많이 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하여튼 극동 방송 들을 때부터 또 아들 하나가 있는데 걔가 여태까지 속을 한 번도 안 새기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스스로 알아서 진짜 신경 한 번 안 쓰고 이렇게 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가지고 키워주시더라고요.
1: 애청자라는 말 그대로 극동방송을 사랑하며 듣는 박천수 집사님은 소망의 기도를 특별한 시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있었습니다.
0: 소망의 기도에 제가 이제 부탁했던 것들인데 지금 우리 거래처 사장님 중에서 이명주 사장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장로님이신데 쓰러지셔가지고 뇌경색을 쓰러지셔가지고 두 달 동안 의식이 없었는데 깨어나셨대요. 깨어나셔가지고 지금 사람을 다 알아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달 만에. 이건 진짜 중보기도단이랑 소망의 기도에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려주신 거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방황하던 영혼이 극동방송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섭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의 이웃이 소망의 기도, 이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 건강이 회복됩니다. 이 모든 사역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극동방송에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0: 사랑하는 이숙현 집사, 나랑 결혼해서 정말 고생이 많았지만은 지금 이렇게 같이 살면서 같은 교회 다니면서 또 같이 예배를 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내가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으로 기도로 잘 인도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졸업할 때까지는 교회 잘 다니고 그랬지만은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을 평생 이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아들 됐으면 좋겠어. 사랑해.
1: 박천수 집사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분, 아내와 아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박천수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0: 고은진 자매, 이제 결혼을 한 조카 며느리인데 애도 하나 있고 어린애가 하나 있고, 근데 갑자기 발병을 한 거죠. 몰랐다가 한국 의사가 급하게 기부를 하라고 건면을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이제 1차 항암 치료를 끝나고 이제 2차를 기다리고 있죠. 좀 완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3년 전에 이제 이렇게 눈에 내피세포가 없어져서 이제 한쪽 눈이 이제 보이지 않고 다른 쪽 눈으로 이렇게 잘 다니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다면은 이 눈이 다시 맑아지기를 원하고요. 시신경은 살아있다니까 그래도 맑아지기를 원하고, 또 이제 다른 병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병들이 좀 이렇게 잘 지금같이 유지가 되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정도는 더.
1: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 박천수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미국 의학협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장수의 비결이 꼭 특별한 건강법이나 비법이 있는 건 아니다. 100세가 넘은 장수자들을 직접 인터뷰해 보니까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고 해요. 대부분 성격이 참 낙천적이고 여유가 있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 가만히 있기보다 늘 몸과 마음을 움직이며 무언가에 몰두하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협회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도 덧붙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해온 독실한 신앙인이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수의 비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1: 나한테 뭐 건강의 비결이 뭐냐. 부지런하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게 내 건강의 비결이다.
0: 네.
1: 그런데 성경에 우리 연수가 70년인데 더 살면 80.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90, 100세가 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드물어주시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안에도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부지런히 좋은 일 하면은 오래오래 살 거예요.
0: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수의 비결 기억하면서 오늘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미션 아가페 부회장이신 이은자 선교사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삶의 회복을 돕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애틀랜타 지역을 중심으로 17년째 노숙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이은자 선교사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미션 아가페 부회장 이은자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애틀랜타에서 미션 아가페를 섬기고 있는 이은자 선교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그런데
3: 선교사님이 선교 사명이 중요하고 그런데 네. 직장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네. 그 직장에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내가 보면은 언제 시간을 내서 양쪽에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2: 저는 그래서 오후에 근무를 하고 오전에는 봉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근무하는 데가 어디예요?
2: 델타항공이에요. 델타항공.
3: 델타항공에 네. 중책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의 사명이 중요하다고 느끼죠?
2: 저는

0: 공항이 국제공항이 제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스케줄도 제가 뭐 오전에 그것도 근무하고 제가 스케줄을 할수 있는데 선교가 지기 때문에 제가 그 스케줄을
1: 그럼
0: 맞춰서
1: 지금 한국에 온 이유가 뭐예요?
0: 지금 여의도 수목원교회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1: 그
0: 52회인데
1: 옛날에 조 목사님이 시작해서 이영훈 목사님이

0: 같은데.
1: 네.
0: 내가 궁금한 게 그 단체가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면 누가 하며 뭐를 해요?
1: 저희는 이제 인미션 아가페.
0: 예.
1: 미션 아가페라는 그 단체를 제가 한 19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노숙자라는 그
0: 미국엔 노숙자가 많죠.
1: 많아요. 예, 노숙자를 이제 도와달라는 그 어느 목사님의 이제 요청을 받고 노숙자라는 그 단어를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너무나 귀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 세 명이서 현재 지금 제임스 송하고 제임스 리 저희 오빠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제 17년 전에 미션 아가페라는 단체를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매주 한 800명 정도 식사 대접을 하고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0: 교도소도 가고.
1: 교도소도 가고.
0: 근데 교도소 가기가 어렵잖아요.
1: 지금 팬데믹 이후에 교도소 방문이 참 어려워져 가지고요. 그 대신에 이제 물품은 저희가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0: 그러면은 이 노숙자 단체를 위해서 지금 식사를 보내주고.
1: 네.
0: 근데 이제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또 멕시코도 갔다 오고 또
1: 저희는 이제
0: 큐바도 갔다 오고.
1: 쿠바 그다음에 페루. 페루는 한 10년 동안 그동안 이제 페루에서 히카마루카라는 그 동네 산 동네에다 어린이들 축구단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리그해서 파이널 리그해서 그 동네 잔치를 해줘요. 근데 그게 또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한테 문이
0: 자비량으로
1: 다 자비량입니다. 그래서 저도 월급 받아서 월급도 모자라요.
0: 그렇게 이제 하면서 본인들에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1: 저희가 힘이 나죠. 봉사하면서 저는 하나님한테 참 감사한 게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게 감사하고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 애틀랜타 공항이 제일 크고 바쁘잖아요. 거기에 전 세계 사람을 만나서 제가 잠깐이라도 순간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제가 씨를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딴 데 가지 않고 그냥 공항에서 하면서 근데 또 하나님 문 열어주셔서 한 10년 전에는 페루에 가서 그렇게 해서 잘 했고요. 4년 전에는 이제 쿠바를 우연하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0: 근데 쿠바. 그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 얼른 가요?
1: 어디를?
0: 단체.
1: 저희는 그냥 우리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자비량이고 자원봉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15명 갑니다. 그러면 각자들 다 알아서 각자 거기도 자비량으로 다 해서 갑니다. 그래도 한 번도 모자르지 않게 하나님 은혜로 목사님 지금 극동방송국 70년 운영하시듯이
0: 그러면 이제 가서 복음도 네. 전하지만은
1: 네.
0: 그 사람들에게 뭐 흔 옷도 주고 새 옷도 주고
1: 그럼요. 그래서 델타항공에 감사한 게 가방의 리미트가 뭐 하나다 두 개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요.
2: 와.
1: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제 네. 미리 이렇게 합니다 하면 저희 회사에 너무 감사하죠.
0: 코로나 기간에
1: 네.
0: 그 기간에는 뭐 여행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
1: 네.
0: 애로사항이 좀 있었겠네요.
1: 그럼요. 코로나 때는 완전히 그 봉쇄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때 비행기는 뜨지만 그렇게 못했는데 코로나 때도 저희는 보낼 수 있는 건 다 보내고
0: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가장 그런 활동을 하는 중에서 인상에 남고 아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1: 그럼요. 많죠.
0: 언제?
1: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목사님 아시다시피 이런 노숙자 행사를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 돈이 많이 들고 또 많은 행사를 이렇게 단체에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분들을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서 모자른 거 채워주시고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정말 제가 행사를 할 때마다 또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걸 쓰임 받는다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네. 진짜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2: 그 노숙자들과 함께하다 보면 좀 힘든 순간들도 있고
1: 그렇죠.
2: 무서운 분도 계실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순간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1: 노숙자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는데
2: 네.
1: 교도소 사역. 교도소 사역에 처음 갔을 때 그 살인자들만 다 있는데 그분들을 접수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막 꿈에 막 나타나고 막 막 제가 잡혀가는 그런 꿈이 생겼어요.

0: 막 이랬는데
1: 네.
0: 막상 가서 썰빙을 하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인을 했을까? 정말 너무 눈동자가 너무 순수하고 그냥 그분들 섬길 때 정말 한순간에 잘못으로 이러는구나. 저희도 그럴 수 있구나. 우리는 잡혀가진 않았지만 우리도 죄인이니까
1: 네.
0: 그분들 섬기면서 정말.
2: 그럼부터 사랑의 전포라는 게 뭐예요?
0: 사랑의 전포는 저희가 이제 노숙자를 이제 섬기다 보니까 겨울에는 춥잖아요, 밖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불로 쓸 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사랑의 전포를 새 거를 사서 이제 여름에 8월 달에 한 600벌에서 700벌을 사요. 사서 이제 11월 달부터 나눠주고 있어요.
2: 저 그 노숙자들의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노숙에서 떠나서 정상 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0: 어이, 그럼요. 예. 우리가 노숙자를 이제 돌보다가, 돌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매주 식사 대접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도 보내고, 거기 이제 학교에 가서, 직업 학교에 가서 하고, 지금은 학교 선생님 되신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타주에 가서 또 열심히 또, 일하면서 미션학 앞에 위에서 기도해주고, 1년에 한 번씩 또 저희들한테 와서 모여서, 같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참 보람 있죠, 정말.
1: 네.
0: 네.
1: 정말 그렇게 함께 하다 보면 그런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노숙자들도 있었을 것
0: 그럼요,
1: 같은데.
0: 많죠.
1: 어떤 기억들이 있으세요?
0: 한 분은 이제 살인자로 해서 감옥에 오래 있다가 나오셨는데, 이제 노숙자가, 그렇게 되면 이제 갈 데가 또 없으니까 노숙자가 돼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정말 한 1년 반, 2년 계속 사랑으로 하고 집도 구해서 또 같이 그 집에 필요한 것들 다 도와주고 해서 같이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또 학교에서 졸업해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의 자기 일자리를 터했을 때 너무 감사하죠.
1: 예, 할렐루야.
0: 정말 그게 우리 네. 식구가 되고.
1: 아멘. 예. 맞습니다.
2: 근데 저 소수가 선교위원들이 하니까 별로 의견 충돌은 없을 텐데.
0: 네.
2: 만약 어떤 때 이제 그 사람들끼리 여기 가는 것보다 여기 가는 게 낫다. 여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뭐 그러한 의견에.
0: 그렇죠. 저희는 뭐 이제 뭐 세네 명이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제임스 송은 이제 애틀란타 로컬 홈레스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그것만 담당하고 저는 이제 또 주류사회 단체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오빠 제임스 리는 이제 해외 쿠바나 이제 페루나 그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또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니까 어떨 때는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저희가 조금 한 발짝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다고 기도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세 명이서 17년 동안 뭐 나름대로의 마음이 안 맞을 때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오게 해준 게 감사하죠.
2: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에만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아가페
0: 한국에도 사실은 오픈을 해놨었어요. 한 15년 전에. 그래서 베트남에 교회도 져주고 서울에도 이제 경기도에도 교회를 한번 져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그 김원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예.
1: 그 쿠바나 페루 지역에서도 선교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쪽 현황은 저희가 잘 모르거든요. 예.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0: 쿠바는 저희도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한 4년 전에 접해가지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어렵지만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한테 경배하는 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정도로 욕심이 없어요. 그러고 하는데 아침에 빵 조각 하나 배달 받고 가서 이렇게 뭐 레이션 카든가 이렇게 해서 받고 그 다음에 콩 조금 받고 뭐 밀가루 조금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에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볼 때는 그분들이 불쌍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불편 없이 감사와 찬양하는데
1: 네.
0: 저희가 은혜를 받아요.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잠시 찬양 듣고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미션 아가페 부회장 이은자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북동방송 어린아이들 하고 2년은 언제부터 맺었어요?
2: 목사님 25년 전에 목사님 뵙고 제가 찾아뵙고 이제 인사드렸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공항에 이제 애들이 지나가면 저희는 이제 그때부터 봉사죠 뭐.
1: 근데 예. 선교사님은 미국은 몇 살에 가셨어요?
2: 저는 지금 40년 됐어요. 85년에.
1: 미국 간 지가?
2: 네.
1: 그때 공항에 들어간 거예요?
2: 아니요. 저는 이제 그 조지아 스테이트 그 유니버시티에 학교 가는데 델타에서 한 6개월 프로젝트를 그 일본에 처음 취향을 했어요. 87년에. 그래서 그때 이제 마케팅 프로그램 때문에 6개월 프로그램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39년이 됐습니다.
1: 예.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해마다
2: 네.
1: 1월 셋째 월요일 날이 공휴일이죠.
2: 네네. 네.
1: 이제 그때는 거기서 기념식을 하는데
2: 네.
1: 우리 어린이 합창단 왜 거기 해마다 오라고 그래요, 걔들을?
2: 아, 그거는요. 그 전에 한번 그 지금 버니스 킹이 CEO인데 그 마틴 루터 킹 막내 딸 우연하게 그거를 봤나 봐요. 그래서 어린이의 합창단이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연결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벌써 10년이 넘었죠. 예, 그렇게 해서 목사님 덕분에 정말 지금은 이제 그 1년의 국가 행사인데 그 국가 행사에 어린이 합창단이 제일 주목이에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어요. 매년.
1: 근데 해마다 보냈으면 좋은데
2: 네.
1: 얘들이 자비량이로 가기 때문에
2: 네, 네.
1: 또 모금을 해야 되고 각 단체 13개의 어린이 합창단이 13 방송국에 소속돼 있는데

0: 자기네들이 어디 가서 노래 부르면 교회 가서 100만 원도 받고 50만 원도 받고 네. 저 그렇게 다 받아서 이걸 모아놓아 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서 가는데 네. 요새 비행기표가 보통이 아니대요.
1: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비싸서. 올랐죠? 예, 저희도 선교대회 때 보통 1,000명이 넘게 오시는데 선교사님들이 요번에 많이 줄었죠? 못 오셨어요. 네. 예.
2: 그 어린이 합창단은 오랜 기간 이렇게 네. 또 함께 케어해 주셨고 김장하 목사님과도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네. 옆에서 지켜보셨을 때 김장하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1: 아우, 너무 부지런하시고 정말 목사님 옆에서 뵐 때 제가 영광이고 제가 감사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목사님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목사님 오시면은 저는 잠을 못 자요. 그냥 목사님의 스케줄에 맞추고 뭐 직장 나름대로 제 직장 또 스케줄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직원들이
0: 아니, 우리 어린아이들이 늘 가는 애들마다 네. 얼란타에 가보면 한국의 날이 있더라고.
1: 한인의 날. 예, 예, 예.
0: 그럼
1: 예.
0: 그때 1년에 한 번씩.
1: 1년에 한 번씩.
0: 어떻게 저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가게 되면은.
1: 그렇죠.
0: 걔들이 거기서 또 가서 프로그램 해놓고.
1: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아틀란타 공항에서 제가 이제 그 미주한인의 재단 회장을 맡으면서 주정부를 통해서 이제 레졸루션 받고 그 다음에 애틀란타의 공항에서 이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문화를 알리고 코리안 어메리칸 네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서 목사님 늘 이제 1월 달에 어린이 합창단이 어느 단체가 오든지 그 지부가 오면은 기회가 되면 너무 감사해서 그동안은 많이 했어요. 하고 이제 작년 한 3년 전부터는 제가 한복의 날 그거를 또 제정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제정받아서 10월 21일 날이 한복의 날을 해서 한복, 궁중한복 쇼도
0: 한복의
1: 하고.
0: 한복의 날에. 그럼 한복 만드는.
1: 아니요. 여기 한국의 박현주 원장님이라는 그분이 한복기술진흥원 이제 원장님이신데 그분의 소품을 다 저희가 공수해서 이제 궁중한복을 전시도 하고 또 이제 쇼도 하고 뭐 한복 한국 문화
0: 한복을 알려줘. 만드는 데가 있어요 아틀란타도
1: 만드는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 거는 이제 저희는 다 공수를 그 여기 한국에서
0: 그런데 전시를 하고
1: 예 전시를 합니다. 예.
2: K컬처가 굉장히 또 네. 붐이 일었으니까 이제는 세계인의 축제 같은 그런 느낌도 날 것 같네요. 어때요? 네.
1: 그러니까 외국에 살면은 그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제 저가 감사하게 이제 공항에서 이제 애틀란타 국제공항 그 당국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한 두 달 동안 한복 전시를 해요. 그 거기 라비 지나서 맞아 그 TSA 지나면 그 자동차 있잖아요. 목사님 두리 프리샵 앞에 거기다가 전시를 하는데 전 세계 분이 오셔서 감탄하고 저희 한복에 감탄하고 가요.
0: 그런데 한 번 우리. 네. 그럼 이선 교사님은 언제 예수를 믿었어요?
1: 저는요, 제가 일본에 어렸을 때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미국 갔을 때 가자마자 몇 개월 만에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나서 정말 1년 동안 병원에서 있으면서 거의 1년을 있으면서 죽을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남편이 저보고 너는 지금부터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 사진을 하나 갖다 놓더라고요. 그때 저는 일본에서는 제가 이제 절에를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희 예. 한국에서도 절에 다녔고 그래서 그때 예수 영접했습니다.
2: 선교사님 그 남편분께서 그럼 전도하신 건가요?
1: 네.
2: 남편분은 원래 믿는 집안이셨고요.
1: 네, 네.
2: 그렇게 남편분과 함께 그 사고를 당하신 이후에 만난 예수님 처음에는 예수님이란 분을 잘 몰랐으니까 어떤 느낌이셨을까 궁금한데요.
1: 그렇죠.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차 사고 나서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제 나름대로의 일본에서 이제 절에 다니다가 이제 했는데 여기서 절에를 미국 가니까 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막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저희 남편이 한국교회 지금 이제 슈가로프 한인교회 그 애틀란타에서 거기를 저를 데려간 게 그때 당시 유학생들이 많이 이제 거기서 모여서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 밤새도록 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저를 거기다 이제 등록해서 하나님 은혜로

0: 정말 목사님 사랑 많이 받고 지금 현재 이제 최봉수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그 교회가 제 마들 철치예요.
1: 그럼 앞으로 이 선교사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앞으로 내가 비전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0: 저는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어요. 섬기는데 제가 섬기면서 제가 힘이 나고 내가 기쁘기 때문에 그 섬기는 거에 하면서 할 수 있다면 이제 미션 아가페에 쉘터, 우리는 지금 쉘터도 없고 뭐 사무실도 그냥 빌려서 있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쉘터 하면서 어려우신 분들 정말 와서 계실 데가 없는 분들 그분들 돕고 살고 싶습니다.
1: 그러면 지금 또 그런데 좀 지원을 해주고 싶다. 아가페의 선교회를.
0: 네.
1: 어디로 어떻게 해야 돼요?
0: 아,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거는 후원이 없으면 못하죠. 아무리 저희가 자비로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 저희 미션 아가페 웹사이트에 보면 거기 그 후원할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1: 웹사이트가
0: 네,
1: 있군요.
0: 네, 있습니다.
1: 미국에.
0: 네.
2: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목사님. 극동방송을 듣다가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라 말씀에 일을 하면서 제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맞추고 오직 겸손함으로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저를 주님의 손바닥에 새길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감격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런 사연을 보면은 극동방송 많이 듣는 것 같죠?
2: 네.
1: 미국에서도 극동방송 앱으로 들을 수 있죠.
0: 아, 저는 지금 전화에다가 앱 깔아놓고 만나는 사람한테 제가 전하고 그것도 이제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제주부터 서울 뭐 대전 다 이렇게 돌리면서 제가 들을 수 있어서 지금 제가 이제 애틀랜타에서 극동방송국 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앱 깔아서 방송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한인사회에 뭐 부회장도 하고 이제 한인사회 많은 봉사 단체가 이제 해서 그 어르신들하고 우리 이제 그 한인이 한 20만 명이 넘어요.
2: 네.
0: 20만 명 넘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 극동방송 앱 들어보라고.
2: 아.
0: 그리고 이제 앱 깔아주고 저도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사연도 나눴는데요.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들께는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 또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청취자분들에게 내가 알렌타를 종종 가는데 그 이 선교사님 좀 만나 뵙고 싶다. 그래서 또 헌금도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선교사님을 만나요?
0: 공항에는 뭐 제가 늘 있는데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 드려도
1: 될 델타에
0: 되고요.
1: 가서 직원한테 리 슈립 아느냐?
0: 보통 직원들한테 이제 미스리 아니냐고 그러면은 거의
1: 연락이 되는구만요.
0: 네.
1: 오케이. 그래 우리가 갈 때 뭐 대부분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알렌탈 통하니까
0: 네,
1: 많이들 가지요 한국 사람들이.
0: 아 맞죠. 예. 네.
1: 앞으로의 비전이 뭐예요? 이것으로 하긴 좀 맞춰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 선교사님께서 어떠한 환상 비전 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0: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냥 미션 아가페에 쉘터가 있으면 쉘터가 꿈이고 제가 지금 39년 직장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대로 따르고 싶은 마음입니다.
2: 아, 아멘.
1: 뭐 기도 한번 이루어지겠죠.
0: 아멘.
2: 아멘. 저희도 기도하고.
0: 그래서 이것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도 정말 주신 게.

0: 하나님 기도의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목사님.
1: 우린 그것도 모르고 오늘 아나운서도 새로 왔고.
0: 아, 네.
1: 예,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네. 그 나가 미국을 가는데 아렌타의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0: 네.
1: 그 선교사님 좀 내가 아렌타에서 2, 3일 묵는데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0: 아유, 언제든지요.
1: 그럼 아가페이를 찍어라. 아가페 선교회.
0: 아니 저 전화번호 주시면
1: 네.
0: 예, 저 전화번호 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1: 그럼
0: 제 전화번호를
1: 예. 극동방송에 네. 요구를 하면 우리가 네. 줘도 돼요?
0: 아유, 그럼요. 예.
1: 좋은 사람들한테.
0: 아유, 그러면.
1: 알아요.
0: 아니 그래.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항에서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비행기를 놓친다든가 뭐 하면은 제가 없어도 우리 직원들한테 다 부탁해서.
1: 그렇지. 거긴 뭐 기차 타고 연결선에
0: 예,
1: 가야
0: 그게
1: 되니까
0: 아주 힘들어요.
1: 복잡하더라고. 예,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
0: 예,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으로 편안하게 모셔 드리겠습니다.
2: 네, 너무 든든합니다. 선교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미션 아가페 사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미션 아가페 부회장이신 이은자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한 책에서 본 한 글자부터 일곱 글자로 나타내는 일곱 가지 인생의 지혜 문답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천하보다 소중한 한 글자는 나.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두 글자, 우리, 주님 안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는 사랑. 사랑은 하나님 그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네 글자는 내 탓이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봐야 됩니다. 돈 안 드는 최고의 투자는 정말 잘했어, 칭찬에는 고래도 춤추겠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여섯 글자, 우리 함께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을 이루는 일곱 글자는 처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도 나를 끝까지 처음 그 마음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크리스찬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바로 그 사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그에 대한 기대와 갈망도 없게 됩니다. 다윗은 과거 뼈아픈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 앞에 놓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상황과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말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안전하다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고 사는 자들에게 있는 비밀이요 신자가 누릴 풍성한 복입니다.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이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면 이런 복과 은혜를 풍성히 맛보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오늘도 힘내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최근 북한의 IT 노동자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1: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짚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그런 탈취라든지 위장 취업 이런 걸 통해서 외화를 계속적으로 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 그에 따라 실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원래 저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 막 이런 거 있는 건데.
0: 그쵸.
1: 그러니까 위장 취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약간 북한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식의 것들이 좀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사는 개발자인 것처럼 꾸미서 이 원격 근무 일자리를 얻는 거잖아요. 집에서 뭐 한다든지 하는 건데 이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와 원격 개발 일이 늘어난 점을 이 북한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소수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0: 그 주변에 뭐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이제 또래 친구들도 이 관련 사건만큼은 너무 잘 알더라고요.
1: 네네.
0: 가짜 이력서로 취업하고 면접을 본 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1: 네. 이 문제는 단순히 가짜 이력서로 취업했다는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법무부 혹은 재무부가 북한 IT 노동자들이 훔친 신분증, 뭐 가짜 이력, 그리고 조작된 온라인 계정을 이용해 뭐 기업에 들어가고 그 임금의 상당 부분이 북한 정권으로 흘러간다라고 이미 파악을 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 재무부는 이 돈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이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쓸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러면은 미국 법무부나 재무부까지 같이 간섭을 한 거면
1: 네.
0: 미국 까지도 진출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은데
1: 그렇죠.
0: 요즘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위장 취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1: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신분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뿌리는 이제 북한 사람이지만 내가 미국인인 것처럼 혹은 뭐 중국인, 동유럽 개발자 혹은 다른 나라 프리랜서인 것처럼 온라인 프로필을 만듭니다.
0: 네.
1: 심지어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신분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어디 살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 학교 출신이고.
1: 그렇죠. 그래서 이력서에는 유명 회사 경력이나 개발 능력을 넣고요.
0: 네.
1: 사진이나 이름도 실제와 다르게 꾸밉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그 뇌물 주고 산 사람의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진도 이렇게 꾸미는 거죠. 때로는 실제 사람의 신분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훔쳐 사용하기도 합니다.
0: 네.
1: 또 하나 중요한 방식은 원격 근무의 허점을 노리는 건데요. 회사는 지원자가 어디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북한 IT 노동자는 화상 면접이나 이메일, 채팅, 코딩 테스트만 통과하면 실제 위치를 숨긴 채 일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런 방식으로 북한 IT 노동자들이 무려 100개가 넘는 미국 회사에 취업한 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0: 참 이게 보안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숫자인 것 같아요. 100개.
1: 네.
0: 그때 미국에서.
1: 진짜 원격 근무를 이렇게 원하는 기업이 정말 많거든요.
0: 그리고
1: 이게 100개 네. 넘고 뭐 반개 뭐 천 개 수천 개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 이거를 북한 당국이 당연히 알 수밖에 없고 이거를 노리면 우리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북한에서도.
0: 네.
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딱 그 실무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추가 테스트가 있는 게 아니고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1: 네.
0: 그리고 프로필만 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제 탈취를 했고
0: 네.
1: 내가 이제 가짜 뭐 이런 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자금이 이 인류의 위협을 가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한 사람의 그 돈을 불려주기 위한 것이거나 그렇게

0: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 상기하면서 이 문제의 틀을 좀 없애는 차단하는 방법들이 계속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른바 김정은 테스트, 김정은 시험법. 이라는 것도 등장했잖아요. 이게 네. 참 떠들썩했죠.
0: 그렇죠. 일부 기업이나 개발자들 사이에서 위장 취업 위심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이 김정은을 비판해 보라는 식의 질문을 던지는 사례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정은 테스트라고 불리는 방식인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를 의심되는 지원자가 이런 질문을 받자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거나 막 얼굴이 붉어지거나 말을 못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1: 그렇죠.
0: 김정은 위원장을 비판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연결을 끊는 모습이 공개돼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1: 저도 이게 한 영상을 봤던 게 이 말을 하자마자 욕을 하면서 끊더라고요. 북한
0: 네.
1: 주민이.
0: 그렇죠.
1: 네.
0: 그렇게 욕을 해야 끊어야 내가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네. 그런 방식입니다.
1: 이렇게 뭐 이 시험법 이 아니더라도 통과가 된 북한 노동자들에 의해서
0: 네.
1: 이 위장 취업으로 피해를 받았다라는 직접적인 사례가 있나요?
0: 네, 맞습니다. 첫째는 이제 금전적 피해인데요. 회사는 정상적인 직원을 고용했다고 생각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1: 네.
0: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북한 IT 노동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게 법률 비용도 있고 보안 점검 비용도 있고 시스템 복구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아니, 나는 네. 그냥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업을 보장해뒀는데
1: 그쵸.
0: 그 사람이 IT 노동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1: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이니까.
0: 그렇죠. 이걸 이제 피해가기 위해서 발생하는 거고 기업이 피해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법무부는 어떤 사건에서 피해 기업들이 감사와 시스템 복귀에 10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부담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돈은 10억이 넘는, 14억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비용이죠. 둘째는 이제 보안 피해인데요. IT 개발자는 회사 시스템 깊숙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 그렇죠.
0: 소스 코드라든지 고객 정보, 내부 문서, 결제 시스템 등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IT 노동자가 회사 네트워크에 악성 코드를 심거나 민간 정보를 빼내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미국 재무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사실 이게 그 회사 아이디 하나만 있어도
0: 그렇죠.
1: 들어가기가 쉽고
0: 맞아요.
1: 회사가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드는 생각이
0: 네.
1: 그 대표의 관련 정보, 뭐
0: 그렇죠.
1: 주고받은 이메일들, 휴대폰 번호, 주소록만 해킹해도 굉장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방식이 노트북 팜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회사가 직원에게 보낸 업무용 노트북을 조력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그냥 모아두고 북한 노동자는 이 해외에서 원격으로 접속해 일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2026년 4월과 5월 발표해서 미국인 조력자들이 북한 IT 노동자의 위장 취업을 도왔고 피해 기업들이 큰 보안과 비용과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 노트북 팜이라는 거는 저는 거의 처음 들어보는데요.
0: 네. 노트북, 그런 뭐 농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 위치를 핵심 장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미국에 사는 개발자를 고용했다고 생각하고
1: 네.
0: 노트북을 미국 주소로 보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노트북은 조력자 그냥 집에만 놓여져 있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북한 노동자는 다른 나라에서 그 컴퓨터에 원격 접속하는 거죠.
1: 네.
0: 회사 입장에서는 접속 위치가 미국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업은 자신도 모르게 북한 노동자에게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주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개발 코드라든지 고객 정보,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1: 그쵸.
0: 뜻인 거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런 행위가 단순한 취업 사기가 아니라 기업 네트워크 침투. 이게 국가 안보 문제라고 현재 미국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게 IT 인재면 그 어디에서도 꽤 귀한 인력이잖아요.
0: 네.
1: 해외에 보내거나 원격으로 일하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단순히 돈 때문은 아니네요.
0: 일단 그 북한 당국은 돈이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국가의
1: 네.
0: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북한은 건설이라든지 식당, 벌목, 봉제 같은 분야의 노동자를 파견해서 외화를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 제재가 당연히 강화되면서 전통적인 이런 방식은 어려워졌잖아요.
1: 네.
0: 대신 IT 분야는 국경을 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고

0: 실력만 있으면 비교적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개발자가 해외 기업에서 받는 월급은 일반 노동자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원격 근무라면 신분과 위치를 숨기기도 쉽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돈도 벌고
1: 네.
0: 미국의 어떤 회사의 정보도 이제 벌어서 그런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런 뭐 무기 개발에 필요한 그런 정보까지 탈출해서 또 국가를 더욱더 기술 개발에 나서겠다.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북한 당국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게 돈이 아무리 일반 외화벌이 북한 주민분들보다 임금이 높아도 북한의 그 IT 인재들의 노동자들 개인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0: 이게 전반적으로 강제 노동 구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북한 당국에 가져가는 구조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0: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임금의 많은 부분을 국가에 바치고요. 뭐 80에서 90%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생활비나 개인 몫으로 막습니다. IT 노동자도 예외가 아닐 가능성이 당연히 크고 실제로는 그 돈이 북한 정권의 통치 자금 혹은 무기 개발 자금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다라고 국제사회는 보고 있습니다.
1: 이런 현상에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계속 주목해야 될까요?
0: 이 북한 IT 노동자 문제, 이제 AI 시대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원격 근무 이거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당국도 이 부분을 알고 있고
1: 네.
0: 더욱더 정교한 방법을 쓰겠죠. 이제 김정은 테스트도 이렇게 AI로 조작해서 밝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 거죠.
1: 내가 하지 않는
0: 거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1: 네.
0: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력서만 속였다면 앞으로는 영상과 음성까지 속이는 방식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외신들은 북한 연계 인력이 IT 도구를 활용해서 서방 기업의 채용 절차를 속이고 있다는 분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북한 인권과도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1: 네.
0: 실제로는 고급 인력 기술처럼 보이지만 감시와 상락 구조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유로운 노동보다는
1: 네.
0: 당연히 국가가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외화벌이 체계일 수도 있는 건데요. 따라서 이거는 기업 보안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이 노동자의 임금, 이동, 신분을 통제하는 구조까지 함께 바라보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 네. 참 사람을 이용한 북한의 거짓은 또 거짓을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북한의 면모가 깨어지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함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청년들 우리 인재가 되기를 그런 나를 위해서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저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밤에 가는 교회가 있는데요. 감사하게 그 교회 지에 예배당이 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어젯밤에 이제 갔는데요. 한 여성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들어오면 막 신경 쓰이고 무섭거든요. 다시 저 막 나가기도 그렇고 제가 막 큰 소리로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기도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최대한 조용히 그 여성분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이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아니 그 여성분이 막 울면서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훌쩍훌쩍 하시면서 아 기도를 방해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연으로 울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을지 저기 어젯밤 그분 혹시 듣고 계신다면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나를 만드시고 모든 걸 아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말할 수 있죠. 그분께는 그냥 기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찾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우리를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시네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런 찬양인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첫 찬양 올려드리시죠.

신승희 목소리로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아,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인데요. 후렴구에 보면은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아, 예,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신다는 이 문구가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줘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1대1로 하나님과 제가 막 미주할 고주할 하나님께 막 얘기합니다. 막 일러 바쳐요. 하나님 힘들어요. 막 이러면서 어떤 때는 감사해요. 이렇게 가장 그 시간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울든 웃든

어떻게든 하나님께 1대1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지만 그거 끌어안고만 있는 분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 꼭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6월 5일 금요일인데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까요? 이번 주 거의 이제 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날씨가 참 좋고요. 지금 아주 밝은 날씨, 맑은 날씨 이쪽 저쪽에서 여러분 계시는 곳은 날씨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어떤 분들이 오늘 또 듣고 계실지 금요일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 열려 있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전국 어디서나 서울 수신 문자 이걸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 오후 3시 시간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국 방송입니다. 자, 전국 극동방송 들을 수 있는 곳에선 다 들을 수 있는데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어디서 어떻게 방송 듣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고요.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요즘 많죠?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거기 어플에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여러분의 사연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극동방송 어플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나는 라디오가 없어가지고 아유 라디오 듣기 힘들어 이런 분들에게 이 어플 꼭 좀 알려주십시오. 차 안에서 듣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새끼라 들으시면서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 새끼라를 통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교회를 가게 됐다 하시는 분 계시죠?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 기쁜 소식 알려주세요. 제가 축하의 꽃바구니, 축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도 좀 보내고 싶거든요. 한번 보내주십시오. 샵 1069번으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드디어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극동방송 감사해요. 뭐 이렇게 시원한 바람 익산 4605 화성 마도 출첵 0490 의정부 배송하며 출석 2682 남대문 8236 양평 9507 6089 수원 최영성님 고맙습니다. 부산에서도 평택에서도 오랜만에 태준이 유준이 인사드려요.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어요? 응? 태준이 3학년 되니까 학원 스케줄로 새끼라 듣기가 어렵다고. 아이고 그렇구나. 초등학교 3학년 맞죠? 응? 1학년보다 3학년 되니까 바빠? 태준이 바빠 바빠. 네. 8103번님 우리 할머니였던지 어머니였던지 지금 아주대학교 병원 쪽에 있는 가람인데 지금 병원 가요. 지금 날씨 맑아요. 엄마와 함께 9564 전주 날씨 좋다고 1203번님 고맙습니다. 서울 가산동 오이도 출석 7679번님 안산 물류캠프 2층 바람 선선 0490번님 배 가수원에서 봉지 싸면서 듣고 있다고. 와 어느 지역에서 배를. 4988번님 광명 하안동에서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구름이 주님 재림하실 것 같다고요. 526번님 저기 멀리 전남 고흥에서도 자 청주 날씨 좋다고요. 청주 또 화성 송산에서도 포도밭에서 일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5932번님 대전 그렇죠. 대전 날씨 너무 좋다고 우리 끝번호가 54개시네. 5555번. 야 보니까 그리고 요즘 충북에서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청주본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청주를 비롯해서 그리고 지금 충주중계소가 시험방송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충주, 청주 말고요. 그래서 충주, 음성, 괴산 지역에서 지금 전파가 탁 송출되고 있어요. 104.7. 청주도 104.7이에요. 주파수가 같습니다. 청주나 충주나 우리 충북 지역에도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들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곳에서도 영혼구원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일산에서 오랜 우리 애청자분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 북가좌동에서 말씀을 쓰면서 강원도 철원 우리 부부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8848번님 열심히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시죠?

우리 6년 방학했다가 계약하신 우리 철원 부부 고맙습니다. 파주 날씨 굿. 자, 대전 어제 소나기 오더니 오늘 구름도 예쁘고 너무 시원하다고. 9398번님도 천안도 빠질 수 없죠. 천안. 자, 마곡 이대서울병원에서도 듣고 계시고요. 자,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기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1대1로 만나는 거.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자, 오늘 어떻게 집을 나셨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향기로운 나무가 부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향기로운 나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힘내십시오. 혹시 터널 지나고 있는 분들,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 기도할 기회입니다.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0995번님, 천안 두정동 사무실에서 늘 크게 틀어놓고 주사랑의 나를 숨쉬게 찬양으로 큰 위로받고 계신다고. 자, 1624번. 저는 중3인데요. 체험학습 쓰고 기차 타고 남원 할머니 생신 파티 가고 있어요. 저희 가족 친척들 중에 저만 교회 다니는

근데 전도하고 있는데 힘드네요. 아이고. 그래도 주님이 찾아가서 가족들 교회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선물 주세요. 끝에다가 우리 중삼 아저씨가 선물 줄까요? 아저씨가 선물 줄 테니까 전도 그 대상자 우리 가족들에게 그 선물이라고 딱 극동방송 들어보라고 하면서 전도도 하고. 야, 우리 1624번 중삼 남원에 우리 할머니 생신. 근데 가족들을 전도하고 있는데 힘들다고. 힘들어서 힘든 거야. 전도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아저씨가 선물로 응원해 줄 테니까 이름, 전화번호, 주소 보내면 선물 보내줄게요. 여기는 부산. 저도 할머니 집에 가는 길이에요. 날씨 엄청 좋아요. 여기는 충남 합덕이요. 더워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3시간 오면서 문자 보내요. 라고 0778번님. 군포 날씨 대박 좋습니다. 9760번님을 처음 오셨는데 인천 연수구 날씨가 좋다고 청주 중계소 덕분에 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청주 본부가 있고요. 충주에 중계소가 생겨서 청주는 방송이 잘 나가고 있고 물론 충주도 충주는 이제 시험 방송 중이라고 합니다. 104.7로 충청북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구에서도 오셨고요. 남해고속도로에서 새끼라 듣고 은혜 받고 계시는 7898번님. 부산, 아우,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새끼라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어우, 고맙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데 저번에 통화했어요. 2개월 방학이었습니다. 드디어 교회 갈수 있는 방법 찾았다고. 563번님. 아, 4월에 통화한 분. 아, 그래요. 드디어 이제 정착할 교회를 찾으셨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교회 잘 다니게 되면 또 알려주십시오. 부업하면서 듣고 계시는 우리 7991번님 처음 오셨고, 충남 금산인데 충북 충주 산척에서 택배 배송 중 산골짜기까지 잘 들린다고. 4467번님. 자, 여기저기서 잘 듣고 계시는군요. 이번에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Down at the cross. 영어 버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땅에서 들어서인지 눈물이 수족꼭지가 됐어요. 병마와 싸워서 이기게 달라고 우리 1463번님 파이팅입니다. 청주 방송 잘 된다니 감사해요. 6075번님 마산 창원 바람 살랑살랑. 0075번님 2151번님 부천 계시고요. 충주 어머님 뵈러 간다고 8004번 또 대전 친정언니가 방학 중인데 언젠가 극동방송 통해 교회를 다시 간다는 소식 전하길 기도하길 바라는 우리 2784번님의 사연 도착해 있습니다. 자 이분들 삶이 주님께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7분입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창원은 살짝 덥다고 우리 7110번님 그 다음에 정읍 녹음이 짙어가는 6월 아, 금쪽같은 금요일 우리 3312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혹시 자,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일주일 동안 듣고 있든지 한 달 동안 듣고 있든지 뭐 오늘 처음 듣고 있든지 우연히 들었든지 누구 소개로 들었든지 지금 극동방송을 지금 듣고 있고요. 나는 교회를 쉬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시죠? 아, 막 갑자기 마음이 찔끔찔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 한번 지금 보내보세요. 자, 핸드폰 꺼내시고요. 샵 누르시고 1069번으로 내가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이 방송은 듣고 있다. 옛날부터 듣고 있는데 맨날 전화 연결해서 막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오늘 한번 보내봐야지 하는 분 있죠?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내가 1년 쉬고 있다 교회 1년 방학 이렇게 5년 방학 아니 나 무교다 종교 없어요 무교 뭐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 수신 문자에 샵 1069번으로

0: 두 글자. 교회 방학입니다. 학교 방학 말고. 아니면 10년 방학 이런 식으로. 연수를 같이 써주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좋은 선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지만 내가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분 있잖아요. 본인, 내가 직접 지금 듣고 있다. 아니면 내 옆에 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지금 방학 중인데 같이 듣고 있다 하시는 분 있으면요. 방학 아니면 뭐 몇 년 방학 이렇게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딱 보자마자 전화를 드리려고요. 왔어요. 아, 반가운 문자 왔습니다. 제가 전화할 테니까 놀라지 마시고 전화 꼭 좀 받아주세요. 일반 전화로 갑니다. 3286번님 전화합니다. 제가 모두
1: 행복해.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김인스피디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이시죠?
1: 네네.
0: 방송 지금 듣고 계셨죠?
1: 네네.
0: 옆에 혹시 지금 정차 가능한가요?
1: 네, 잠시만요.
0: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0: 천천히 안전하게 정차를 해주세요.
1: 다른 도로에 네, 정차했습니다.
0: 오, 빠르게 정차하셨네요.
1: 네네.
0: 어느 지역이신데요, 지금?
1: 여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입니다.
0: 일산이세요? 어디 네네. 가시는 길에 지금 이렇게 문자를 주신 거예요?
1: 아, 집에 가다가.
0: 네.
1: 예, 제가 항상 이거 틀어놓고 방송 들으면서 가는데.
0: 예. 예.
1: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0: 아, 들은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1: 아, 좀 됐어요. 제가 그 교회는 안 나가도
0: 예.
1: 원래 옛날에 다녔어가지고
0: 예.
1: 예, 제 주위에 친한 동료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0: 네.
1: 안 나가도 방송을 들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예, 듣고 있었습니다.
0: 친한 동료가 알려줬군요. 극동방송을.
1: 네네.
0: 지금 네네. 그럼 일 끝나고 집에 가시는 중이세요?
1: 아니,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라.
0: 쉬는 날이어서.
1: 네, 네 잠깐 일 보고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0: 네. 지금 방학이라고 보냈는데 몇 년 네. 방학이신 거예요, 교회?
1: 너무 오랜 방학이어서 이거 보내기도 조금 미안하긴 했는데.
0: 저희는 그 네. 알잖아요. 뭐 방학이 길어가지고 민망하고 네네. 그럴 거 없이 저희는 오히려 두 팔 벌려서 막 환영하잖아요.
1: 네? 아. 조금 보내기가 예. 미안하긴 했는데 예, 항상 마음적으로는 제가 항상
0: 예.
1: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0: 예예
1: 예. 예, 예.
0: 미안할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저 60년 방학까지도 받아봤거든요. 50년 방학
1: 네.
0: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예?
1: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나이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예. 아니에요.
0: 몇 년 방학이신데?
1: 중간에 뭐 잠깐 이제 아는 네. 지인 통해서 한 번씩 가고 이런 거 말고는 간헐적으로 좀 가긴 했는데요.
0: 네네.
1: 예.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0: 20년 정도?
1: 네네네.
0: 극동방송 이제 소개로 이렇게 듣고 계시는데 이 네. 새끼라도 이 시간에 꼭 들으시나 봐요.
1: 제일 재밌어요.
0: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떻게 네. 이 시간에 네. 퇴근 네. 시간인가 봐요.
1: 예. 뭐 항상 쉬는 날이고 뭐 예. 운전을 좀 할 때 항상 듣게 되면 이 새끼라 이 예. 나오는 방송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0: 자, 오늘은 3286번님 주인공입니다. 오늘
1: 감사합니다.
0: 매일매일 하잖아요 우리.
1: 네네네.
0: 오늘은 3286번님을 위한 방송이네요. 응?
1: 감사해요.
0: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콕 집었어요. 콕 선택하고 3286번님 네. 이제 강하게 부르고 계시네요. 남들 통화하는 것만 들었는데
1: 예,
0: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3286번님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이제 오늘은 이제 딱 이제 결단하셔야 되겠습니다.
1: 항상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좀 제 애가 좀 그 핑계일 수 있는데 조금 마음적으로
0: 네.
1: 애는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게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가 않더라고요.
0: 여기 전화 통화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 네. 시작할 때 제가 핑계긴 한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분 많아요.
1: 아, 진짜 핑계일 것 같아요.
0: 네, 네. 다 저희가 네. 알고 있어요.

0: 있어요. 근데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고 이 방송을 계기로 내가 이제 그 네. 핑계를 한번 넘는 거죠. 결단 한번 하는 네. 겁니다. 결단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또 연결되면 선물들이잖아요.
1: 네.
0: 선물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 아, 뭐 여러 가지 막.
0: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그러면 황금곱창에서 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마수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더치 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연어로만에서 연어포 세트,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세트,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1: 예, 주얼리 할게요.
0: 주얼리, 알겠습니다.
1: 네네네.
0: 그 이 방송을 소개해준 그 동료는 네. 교회를 다니시고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시죠?
1: 아, 그분은 너무 지금 한상희님이라고.
0: 한상희?
1: 예, 그분이 저를 예, 그 저기 이렇게 듣게 하고 그다음에 그 예. 선교 못 다니면 마음이라도 뭐 예. 선교 있잖아요. 예, 그
0: 헌금이요?
1: 그것도 하라고. 아니, 형, 예.
0: 전파 선교사?
1: 아, 전파 선교사. 네.
0: 그것도 하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1: 예,
0: 혹시?
1: 해가지고, 예, 하고 있습니다.
0: 아, 완전 우리 아, 한상희 예, 님이 그분, 예. 정말 네네네. 우리 애청자 맞네요. 듣게도
1: 아,
0: 그분은
1: 하고. 그분은 뭐 계속 틀어놔요.
0: 그니까, 예. 전파 선교사까지. 예, 자, 우리 한상희 님께 감사의 메시지 한번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1: 네네. 상희님. 너무 고맙고 항상 또 내가 어렵거나 힘들 때 도움을 주고 또 이렇게 방송까지 안내해주고 그런 점에서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네네네. 이 시간에 자 네. 결단의 기도 저랑 함께 드리시죠. 결단의
1: 네,
0: 기도 저 따라서
1: 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3286번님.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3286번님께서 네. 이번 주에 이제 교회를 가시면 네. 가실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아, 소개시켜 드려야 집에... 되나요?
1: 아니요. 집 근처에 너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0: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또 건강한 교회를 가셔야 되는데 혹시 주위에 아시는 네. 분이 있거나 아니면 한상희 님이 네. 집 근처에 사시나요?
1: 아니 그분은 인천이에요.
0: 인천이세요? 네. 혹시 주위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과 같이 가면 너무나 좋은데.
1: 예, 저도 제 주위는 다 교회를 믿고 있어서 예, 가까운 또 친구도 있습니다. 네.
0: 그래요. 그분 그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다니는 분에게 연락하셔서 네. 그 네. 교회를 같이 가셔도 좋고 아니면 혼자 스스로 집에서 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셔도 좋고 이번 주에 꼭 결단하셔야 됩니다.
1: 노력하겠습니다.
0: 아유 노력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저랑 약속해야 되는데 네? 새끼손가락 걸어야 네. 되는데 그러면 20년에서 더 길어집니다. 예, 네. 결단해야 돼요. 금방 기도했잖아요. 예.
1: 네. 네.
0: 이번 주에 꼭 가셔야 돼요.
1: 네, 알겠습니다.
0: 오케이, 이제 우리 핑계 끝. 네. 핑계 끝이고 네. 가게 되면 혼자 가시나요?
1: 네, 저 혼자 그래요.
0: 그래요, 그래요. 예. 네.

0: 네네네. 결단하셔서 항상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는
1: 네.
0: 제가 꼭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 잘 갔다 왔다라는 그 메시지를 제가 꼭 기다릴게요. 끝까지
1: 알겠습니다.
0: 기다립니다. 끝까지. 자, 우리
1: 알겠습니다.
0: 3286번님, 그래도 방송을 계속 듣고 계시고 옛날에 교회 다니셨는데 인생 찬양이
1: 네.
0: 어떤 곡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1: 그러니까
0: 인생 찬양.
1: 찬양을 여기서 계속 뭐그 노래 나오는데
0: 네.
1: 따라는 하는데 제가 제목을
0: 제목을 모르면 그한 살짝 불러주세요. 중간에.
1: 아니 그러니까 그
0: 가사만 얘기해
1: 그것도
0: 주세요.
1: 잘
0: 가사만 제가 알아맞혀 볼게요.
1: 갑자기 얘기하는 걸잘 모르겠어요.
0: 자.
1: 네. 듣고는 있는데 지금
0: 네.
1: 갑자기
0: 자,
1: 말씀하니까
0: 가사만
1: 뭔지
0: 살짝.
1: 모르겠어요.
0: 무슨 가사? 아니면 옛날 20년 전에 불렀던 곡 중에.
1: 머릿속이 하얘져요.
0: 근데 원래 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이런 반응이긴 합니다. 예.
1: 네. 여기서 그냥 지금 그냥 나오는 찬송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제가
1: 네, 선곡해 주세요.
0: 알고 싶긴 한데, 제가 이
1: 네.
0: 찬양으로, 꼭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죽게 가까이라는 곡이에요.
1: 죽게
0: 죽게
1: 가까이. 네.
0: 가까이. 우리 3286번님이,
1: 네.
0: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의 찬양이에요.
1: 네,
0: 본인이 본인을
1: 알겠습니다.
0: 움직이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제
1: 네.
0: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꼭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예배
1: 네.
0: 꼭 성공하시고, 좋은 소식
1: 네.
0: 기다릴게요.
1: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죽게 가까이 세이머들이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우리 딸을 전도하고 싶다고 엄마가 문자를 줬어요. 제가 그래서 좀 1절만 찬양 듣고 2절은 다 듣지 못했는데 우리 딸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엄마하고는 전화 연결을 지금 해놨어요. 딸에게 신호가 갑니다.
1: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저 이은수님 맞나요?
1: 네.
0: 엄마가 막 어디서 전화 오면 무조건 받으라고 했죠?
1: 맞아요.
0: 여기 극동방송인데요. 저는 김인수 PD라고 네. 하고 계시는 곳이 광주라면서요?
1: 네.
0: 이은수님, 그렇죠?
1: 네네.
0: 어머니 성함이?

0: 박예란 어머님 맞죠?
1: 네.
0: 예, 이상한 전 아닙니다.
1: 네.
0: 엄마하고 확인했어요. 극동방송 네. 아세요?
1: 들어는 봤어요.
0: 엄마 네. 얘기로는 지금 교회를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네.
0: 10년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응?
1: 네.
0: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다녔을 것 같은데?
1: 아, 네.
0: 지금 이제 청년?
1: 아, 네네.
0: 대학 졸업한 청년?
1: 네.
0: 예, 예.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신데 딸 이렇게 딱 사연을 보내서
1: 아.
0: 제가 이제 당첨되면 선물 드리거든요.
1: 아, 네.
0: 선물 주려고 전화했어요.
1: 네.
0: 자,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유산균, 김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세트, 커피, 견과,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1: 고르는 건가요?
0: 네, 여기서 고르면 돼요.
1: 그 주얼리는 뭐예요?
0: 주얼리가 이제 문자 쿠폰 가면 본인이 물건 고르면 돼요.
1: 네.
0: 뭐 목걸이, 뭐 귀걸이 그런 거.
1: 아.
0: 그걸로 고를까요?
1: 네.
0: 주얼리. 우리 엄마 덕분에 선물 받게 됐는데.
1: 네.
0: 엄마도 하나 드려야죠.
1: 네.
0: 엄마는 뭐 드릴까요?
1: 엄마도 주얼리요.
0: 엄마도 주얼리. 예.
1: 네.
0: 엄마도 주얼리 좋아하나 봐요.
1: 네.
0: 엄마가 무슨 사연 보냈을 것 같아요?
1: 모르겠어요.
0: 이 극동방송이고 교회를 안 다닌다면서요.
1: 네.
0: 그게 힌트인데.
1: 예? 교회 다니라고?
0: 10년 쉬고 있는데 네.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죠?
1: 그 열심히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그래도 잘 다녔잖아요.
1: 네.
0: 다시 가고 싶은 마음 가끔 안 들어요? 아직은?
1: 네.
0: 아, 재밌구나, 밖에 지금.
1: 네.
0: 엄마가 우리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1: 아, 네.
0: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고 사실 아, 네. 방송 중에 전화했어요, 지금 방송.
1: 아.
0: 생방송 중에.
1: 네.
0: 생방송 중에 갑자기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생방송 중에 문자를 줬길래 전화했는데 엄마가 우리 딸한테 네. 엄마는 지금 다른 지역 사세요?
1: 네.
0: 엄마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 자 어머님
2: 아 네
0: 어머님 주얼리 괜찮으세요?
2: 네 괜찮아요.
0: 어머니 주얼리 괜찮고 자 어머니 지금 우리 은수님 은수자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은수야 하고 한번 아. 해보세요. 하고 싶은
2: 얘기. 은수야,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주일날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 다시 믿음이 회복되기를 엄마가 간절히 기도한다.
0: 끝! 끝이죠?
2: 네.
0: 자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2: 눈물 날 것 같아요.
0: 어머님 어디 계세요?
2: 서울이요.
0: 서울이세요?
2: 네.
0: 우리 은수자매는 네. 어머니 혹시 운전 중이시면은 정차하셔야 되는데. 네.
2: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정차할 때 찾았는데 올림픽 대구가 꽉 막혀가지고요. 정차할 수가
0: 예.
2: 없어요.
0: 예예예. 예.
2: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하고
0: 아,
2: 있거든요.
0: 자 그래 어머님은 운전 중이시니까 예 다음에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은수님.
1: 네.
0: 어머니가 이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네요, 이렇게.
1: 네.
0: 그러니까 다시 꼭 그 큰 믿음은 아니더라도 예수님 다시 믿고 교회 다니고 그걸 원하네요.
1: 네.
0: 저하고 같이 이 시간 짧게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저 따라서?
1: 네.
0: 사랑해 하나님.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자, 우리 이은수님, 엄마가 막 눈물을 참으면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1: 네.
0: 딸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거 주려고 얘기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은수 자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니까 꼭 다시 교회 가셔서 하나님 잘 믿는 우리 딸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그
0: 사랑받고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빨리 끊었어요. 조연출 김인수도 물러갈게요. 복된 주말 주일 되십시오.
2: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3: 예배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입니다.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 자체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둘째,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분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의 불화까지 하나되게 하십니다. 셋째, 원수된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적 죄로 인한 반역과 원망, 미움과 분열이 십자가 안에서 심판받고 소멸되었습니다. 넷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휴장이 찢어지고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잇는 열린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에도 우리의 배신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며 초청하시는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참된 회개로 응답하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년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호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에 7330번, 010-8392에 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합니다.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232-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예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652-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노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호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7721번, 010-6640-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 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목사님입니다.
1: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도 학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의 시각을 잃으면 물체가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청각을 잃으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가 아니고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혹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경험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라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그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목사님이었습니다.

0: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되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시편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은 주께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러했습니다. 내가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을 때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만일 내가 그것들을 셀 수 있다면 아마 모래 알의 숫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도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피에 굶주린 사람들이여 내게서 떠나십시오. 그들은 악한 의도로 주에 대해 말합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욕합니다.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께 대항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는 그들에 대한 미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들을 나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뜻을 살펴주소서.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악한 자들로부터 구출해 주소서. 폭력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소서. 그들은 마음속에 악한 계획들을 세우며 매일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혀는 뱀의 혀처럼 날카롭습니다. 독사의 독이 그들의 입술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지켜주소서. 나를 폭력을 저지르는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그들은 내가 넘어지도록 남이 모르게 나쁜 일을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 덫을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물망을 펼쳐 놓았고 나를 잡으려고 길가에 함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말씀드립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구원자시여,

주는 전쟁의 날에 나의 머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자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주지 마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계획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들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이 내뱉은 말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게 해주소서. 타오르는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해주시고, 그들을 불 속에 던지시고, 더러운 구덩이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주소서. 남을 욕하는 자들이 이 땅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주소서.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재앙에 빠지게 해주소서. 나는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정의를 세우시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고 정의로운 자들이 주 앞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속히 내게 오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가 향처럼 주 앞에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손을 높이 드는 것이 저녁의 제사 같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소서. 나의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한 일들에 참여하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의로운 자가 나를 때리는 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가 나를 꾸짖게 해주소서. 그것은 내 머리 위에 붓는 향유입니다. 내가 그것을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은 낭떠러지 밑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내가 옳은 말을 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사람이 밭을 갈고 땅을 파 일구는 것처럼 우리의 뼈가 무덤의 입구에 흩어졌다. 주 여호와여,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나를 죽음에 넘겨주지 마소서. 악한 자들이 내 앞에 쳐놓은 덫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악한 자들이 만든 함정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악한 자들을 빠지게 하소서. 내가 안전히 지나간 후에 그들이 빠지게 하소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호와께 나의 목소리를 드높입니다. 내가 주 앞에 나의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주 앞에 나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나의 영혼이 점점 약해져 갈 때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 덫을 숨겨놓았습니다. 나를 쳐다보십시오. 아무도 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생명을 돌보는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 있는 나의 몫입니다.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십시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뒤쫓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이는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의 감옥에서 풀어 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내 주위에 모일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주의 종을 심판에 이르지 않게 도와주소서. 이는 살아있는 자는 그 누구도 주 앞에서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나를 쫓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땅바닥에다 내동대

집어넣었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자처럼 어둠 속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점점 약해집니다. 내가 불안에 떨며 당황해 합니다. 나는 오래전의 날들을 기억합니다. 나는 주께서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 손이 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영혼이 바싹 마른 땅과 같이 주를 갈망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속히 대답해 주소서. 나의 영혼이 한없이 약해져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습니다.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주소서.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내가 주께 내 영혼을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께 숨었습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해 주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선하신 성령으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소서. 주의 의로움으로 나를 어려움 속에서 이끌어내 주소서. 주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의 적들을 잠잠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적들을 쳐부수소서. 왜냐하면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방송 채널에서.

오늘의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을 본문으로 말과 삶의 격차 줄이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의 신앙을 교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이 일어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외적으로 기울 때가 많습니다. 행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의 내면을 살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면과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지 못하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전면목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드러난 모습보다 이 숨겨진 내면의 모습을 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맹세와 서약을 다루는데요, 인간관계의 소통을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언어의 타락이 생각보다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 끊임없는 미디어를 통해서든지 뭐 모든 것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수 없는 그런 정보와 다양한 소문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구약 율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요, 전통적인 가르침을 먼저 언급합니다. 33절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자, 구약은 정당한 맹세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보면 맹세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신 일들도 있고요, 신약에서는 바울도 여러 번 맹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새로운 해석은 뭘까요? 3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여러분, 언뜻 보면 이 맹세 자체를 예수님이 금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맹세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제세례파 퀘이크 교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이런 그룹들이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법정에서도 맹세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의미가 뭘까요? 맹세를 할 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이것은 맹세 자체보다 헛된 맹세를 금지하신 겁니다. 만약에 맹세를 했다면 지켜라,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 이 핵심은 뭘까요?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핵심은 말의 정직성, 말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큰 존재의 이름을 불러들여 자신이 하는 말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말만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주장을 끌어와서, 이름을 가져와서 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강화시키려고 할 때 맹세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에 대해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35절 36절을 보면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나는 땅을 두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말 자체보다 말하는 사람의 내면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위해 맹세를 남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두고 맹세를 하든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은 그의 성이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보좌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에 수를 세고 머리카락 색깔까지 정하신다. 어디를 향해 맹세를 하든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말 하나, 작은 약속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맹세를 하거나 빈말을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말을 과장하거나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였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그 말이 거리가 멀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만 빌릴 뿐 실상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 그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거짓을 보장하고 조장하고 거짓말을 정당화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맹세가 진실을 보증하는 도구가 아니라 거짓말을 위한 법적 탈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세와 서양은 말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할 때 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고 할 때 이 맹세,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와서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생각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빌어 맹세하는데 정작 그 말에는 진실성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운운하는데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논리를 펴기 위해서 거짓 맹세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 맹세는 하지 말라. 그렇게. 여러분, 이 맹세를 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맹세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맹세를 하는 이유는 뭐냐?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식어가 많이 붙게 되고, 그래서 대화 속에서 맹세가 많아진다면 사실은 거짓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정말이다, 진짜다, 맹세코, 결단코, 절대로. 이 은혜의 과정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실한 말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계약을 깨나 서약을 깨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여러분들 결혼 서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황이나 감정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언약을 지켜내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이게 어떻게 서약합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신랑 누구누구를 아니면 신부 누구누구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죠? 두 사람의 합의하에 결단하고 공적으로 서약을 하는 게 결혼식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갈 것을 다짐하며 공개적으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한 말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은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진실과 거리가 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실을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오늘날 미디어가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이 미디어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AI도 여러분 거짓말합니다. 어떤 데는 너 잘못된 거 아니야 물으면요, AI가 답을 해요. 미안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말들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불신이 쌓여져 갑니다.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믿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말로 이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할수록 말은 더 교묘해지고 혼란스러워지게 되죠. 언어가 과격해지고 폭력적 언어가 많아졌습니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독설이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상대를 위해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일종의 배설의 문화, 우리들의 언어 안에 조롱과 중상 모략과 악의와 분노가 넘쳐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모르면서 아는 척해서도 안 되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모른 척 해버립니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전달하는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2절에도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주님은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화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응 맞아 그랬다면 내가 알아들은 것 같이 반응을 했다가 나중에는 정작 모르고 대답을 했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말을 바꾸는 것이고 그것은 진실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스가 예스가 아니에요. 예스를 할 때 뉘앙스까지 읽어야 됩니다. 때로는 노인지 예스인지 알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언어가 혼란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죠.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맹세와 서원을 해야 믿을 정도가 되었다면 이미 문제가 많은 거죠. 내가 교회에서 집사인데 장로인데 내 말을 믿어줘 이미 많이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볍게 하는 말이 거짓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돌려 말할 때 뭐예요? 나 오늘 바빠. 여러분, 정직함은 일상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극심한 불화를 겪고 있습니다. 갈등 사회입니다. 우리 서로를 의심해요.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의심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가도 부자지간이 싸우고 부부가 나누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의 혼란이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자 분열이 찾아왔고 더 이상 성을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뒤죽박죽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언어가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말을 사람들이 믿어주는가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을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인간의 죄의 독성이 어디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목구멍, 혀, 입술, 입.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진실을 요구해도 불가능해요. 세상은 진실을 얘기하기 어려워요. 원천적으로 언어의 오염이 온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는 세상, 이건 너무 당연해요. 성경이 정확하게 현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 마귀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실체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의 진단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예요. 지배하는 체제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거짓말쟁이로 가득한 세상은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조금의 진실, 그러나 대개는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은 당연히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구조, 때로는 뭐 직업, 업종에 상관없이 그 안에 깊이 깔려져 있는 거짓의 세계, 전 영역의 거짓과 과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설교자들마저도 의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차별화, 이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차별화는 뭘까요? 진실됨.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말과 삶의 일치입니다. 여러분, 거짓 세상의 그리스도인은 정직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바랄 거래요. 다른 당신들만이라도 진실해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실제로 한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뜨겁게 일어날 때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신자인데 거짓말 하겠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신뢰도가. 한때는 그랬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하겠느냐고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몇십 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그런데 요즘은 교회와 신자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원 이전의 삶의 모습이 혀의 오염이었다면 구원받은 자의 회복은 언어에서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자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정직성입니다. 진실을 말한다면 소리를 칠 이유도 없습니다. 작은 소리로 말해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담백하게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는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야, 여러분,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쌓은 것에서 나온 겁니다. 쌓은 선에서 선한 게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막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뭡니까?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심판을 받는다. 내가 한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의 말이 저장됩니다. 인터넷만 저장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저장이 돼요. 우리가 한 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남습니다. 말의 진실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만약 내가 한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전도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의 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내가 한 말이 곧 내가 되는 것. 내가 한 말과 삶의 격차가 많아지면 그걸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위선은 쉽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이 가장 혹독하게 다루신 주제가 위선입니다. 위선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끝판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진실성을 위해 노력하는 거죠. 내가 한 말을 지켜야 되고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거고 약속을 쉽게 하지 않는 거죠. 약속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약속을 막 해버리는 사람들, 못 믿을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말을 너무 잘했어요. 행동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삶의 간격이 갈수록 커져가요. 그게 위선입니다. 사업소에서 쓰는 말이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쓰는 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든 장담하지 마십시오. 말의 허세를 빼야 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말을 했으면 해야죠. 말을 해놓고 계속 미루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말한 것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위선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요, 그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과장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100% 책임지겠다. 무슨 수로요? 목숨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목숨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 맹세하지 마십시오. 맹세를 했으면 지키십시오. 더 최상은 맹세가 필요 없는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건은 말한 대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말과 삶의 격차를 줄이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큰 과제입니다.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것. 말에 책임을 지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진실을 위해 대가를 지불을 할 만합니다. 말한 대로 실천할수록 말의 위력은 커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말한 것 이상의 위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존재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과 삶의 격차를 줄일 때 주어지는 존재감, 그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내 말의 사람들이 과연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은 선명하고 담백해야 합니다.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합니다. 잘 모르는 걸 안다고 해서는 안 돼요. 잘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해야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 안에는 거짓말을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쉽게 나와요. 과장하고 미화합니다. 우리의 대답이나 대화 안에 속임수가 없어야 합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정이 잦으면 진실성에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성찰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선이에요. 근데 거짓선이란 말이죠. 선해 보여요. 근데 가짜예요. 여러분, 짝퉁은 짝퉁입니다. 누가 가짜 롤렉스 시계를 샀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가짜일수록 더 멋있어 보여요. 왜 산지 알게 되죠. 가짜는 진짜와 다르다는 게 반드시 드러납니다. 위선은 가짜예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차고 있는 시계가 가짜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말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진실성의 문제. 신뢰도가 없으면 별 말을 다 해도 오해만 쌓이고, 신뢰도가 쌓이면 별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5절 보면, 오직 너희의 심정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말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꿔집니다.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거짓과 진실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적 변화는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에게서 경건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을 때 진실이 흘러나오게 돼요. 그리스도의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바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했을 때 그냥 적시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이 흘러나오게 됐으면 내적인 변화, 심령의 변화, 그 심령의 변화는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고 그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심령 안에서 이 거짓됨이 사라지고 진실된 마음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이사야처럼 제단에 불러 우리의 혀를 정결케해야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말을 정결케 씻어주시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성경은 약속의 책.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약속의 종교.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는 진실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을 믿어도 돼. 그들과는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어. 그들의 인격 자체가 최고의 보정서야.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과 말의 일치예요. 메시지와 메신저의 일치. 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삶의 무게가 더해지는. 여러분, 내 말은 신뢰할 만한가? 만약에 점수를 준다면 나는 내 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라면요, 진실을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진실한 말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실하면 됩니다. 괜히 진실을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변호하려는 욕망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송만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약속들을 들으십니다.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그 약속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약속을, 사람들과의 약속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말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진실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거짓은 잠깐 이긴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반드시 진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말의 신뢰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한 가지 레슨이 있다면 진실함입니다. 이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진실 하나만을 배웠다면 그것보다 나은 경쟁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정직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진실함이 빠졌다면 여러분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함을 지켜내는 정직한 공동체.
여러분 오늘 싸우면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한 말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말수를 줄이고 말한 것에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한 말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 진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찾기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은 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능력이 있으면 다른 걸 별로 따지지 않아요. 왜? 능력으로 성과를 내면 되죠. 그 세상의 리더의 특징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건 달라요. 정직성입니다. 거짓 없음. Integrity. 일관성을 가진 사람. 표리부동하지 않는 사람.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 다른 것은 몰라도, 좀 부족해도 이 진실함에서 인정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당연히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정직한 사람들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정직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말의 진실함에 생명을 겁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도록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올려지도록 말에 책임을 지는, 말에 진실함을 더하는, 맹세가 필요 없어요.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담백하게 진실하게 말과 삶의 일치를 이룰 때 그 존재감에서 나오는 파우가 이 어두운 세상,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소금과 빛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용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부산 수용로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 김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에서 한국교회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김명배 교수입니다. 오늘은 참된 인간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음에도 우리는 매일 죄와 악이 가득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매일 뉴스에는 사기와 폭력, 전쟁과 분열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무너진 존재가 되었을까요?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남은 것이라곤 추악한 모습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 죄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죄란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행동만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자유롭고 관계를 맺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죄요 타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은 시기와 분쟁, 교만과 탐욕 속에 살아가며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참된 인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참된 인간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회개란 단지 눈물을 흘리는 후회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죄를 범했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완벽한 사람보다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둘째로 참된 인간은 예수님처럼 자기 제안을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케노시스, 곧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군림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참된 인간은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처럼 되는 교만이지만 참된 인간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회개하며 사랑으로 자신을 절제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 김명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경신교회 김판석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차원이 다른 삶에 증거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도대체 그 증거는 뭘까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다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언어들을 비교 연구하면서 글로벌 언어가 된 영어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매번 실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살까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으면 무슨 말들을 하고 사시렵니까? 영어권에서는요,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실제적으로 영어 단어 하나에 역사가 담겨 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층의 사람들로 구분하는데 그 사람들은 각종 험담과 루머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은 험담을 할까요? 왜 사람들은 사실과는 전혀 다른 유언비어, 즉 루머를 만들어서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과 다른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어느 분야도 한 분만이라도 속 시원하게 안 된다고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 험담할까요? 왜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그걸 퍼뜨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험담을 일컬어 사악한 자의 말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퍼뜨리는 유언비어 역시 거짓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처럼 성경의 바탕을 둔 영국의 청도들로 인한 이 사회적인 운동은 그들을 하류층의 사람들로 구분합니다.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 경신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험담과 루머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악하다 그러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이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류층의 사람들이 아닌 것쯤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분하고 있는 중류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사를 말하고 정치와 예술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법 고상한 사람들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협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객관성을 많은 부분 상실해버린 이런 말마저도 중류층의 사람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류층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진리와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심을 믿습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와 사랑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진리와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성령이 오셔서 성령 강림의 결과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진리와 사랑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성령 강림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들의 인격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3부 예비자들을 도전합니다. 우리는 복받을 자로 예비하시기 위해 빚어가시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를 불러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재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 곧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격다짐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실은 사실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럴듯하다, 그렇다고 하더라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언어의 특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언어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 언어의 특권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감히 도전합니다. 오늘 모인 선부 예배자들을 통해서도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인격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인격이 변화되니까 차원이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120명의 성도들 먼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 받을 때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비로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증거 그리고 양심이 회복된 증거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요 말을 참 잘해요. 양심이 회복되지 않는 자들 뭐라고 말하지요? 양심에 뭐가 났다? 털났다고 얘기합니다. 말이면 끝이에요. 그냥 말하면 끝이에요 세상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양심에 털이 나서도 안 돼요. 말로만 그쳐서도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인격의 변화를 받고 그리고 죄를 깨닫고 양심이 회복된 그 결과는요 성령께서 기독교 선교의 첫 열매인 3,000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인격의 변화, 그리고 한 사람의 죄를 깨닫고 양심이 회복된 결과로 3,000명의 예루살렘 시민이 동시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말을 하지요? 진리와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그 현장을 주목해보면서 여러분 광주광역시민들이 진리와 사랑을 말하기에 경신교회의 성도들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사랑을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의 해답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도전하실까요? 우리에게 과연 차원이 다른 삶의 증거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깨우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서신 내용을 전달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들을 빈번하게 경험합니다. 한 번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이 보장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꺼져가면서도 예수님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부예배를 섬기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은 과연 무엇으로 증명될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차원이 다른 삶으로 증명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차원이 다른 삶으로 증명되었던 인류 역사는 모두 다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강한 어조로 권면합니다. 차원이 다른 삶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그 증거를 가질 수 있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성경은 읽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도 그리고 영어 성경 NIV 버전도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첫 번째 단계는 성령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불의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불신앙의 요소들을 태워버리십니다. 문제는 뭐일까요? 우리가 불신앙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여 태워보지 못한 채 불신앙의 요소를 가득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소멸하지 말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서 성령이 내게 임하여 불로 모든 불신앙의 요소를 태워주셔서 차원이 다른 삶으로 증명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차분하게 좀 들어볼까요? 성령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한 모든 현실의 문제 해결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신앙의 요소들을 간직하고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살인죄와 동일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세상과 교회의 구분점이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지켜보았던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였던 레너드 스윗 목사는요, 성령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라고 하는 구호적인 한 문장으로 미국 전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과소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그 누구든지 강박한 사람의 마음도 깨뜨려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안고 살아가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향해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못 말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경신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비전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그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이신 성령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했던 13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강력하게 권고하는데 실제적으로 로마서의 성령에 관한 내용들을 집약시켜놓고 그 외에 다른 서신들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성령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 성령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연약함을 안고 이 예배를 섬기는 삼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 1세기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때는 기독교 핍박 시대입니다. 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신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생명도 담보하기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핍박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경제적인 불이익이 순간 찾아옵니다. 당시의 연약함은 어떤 것일까? 놀라운 것은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동일했더라고요. 질병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물질의 고통은 너무 심각했고 수많은 약점이 바로 연약함이었고, 그리고 이기주의, 세속주의, 패배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세속주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구분점이 없어지고 마는 세속주의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수많은 약점투성이의 우리의 이 연약함, 질병의 고통을 안고 있고 물질의 고통을 안고 있고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마디만 선포하고 나가면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의 손길,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삶의 증거를 가져야 되느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너무나도 귀중한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항상 선과 악을 동시에 우리 앞에 놓으시고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는 것들을 감추어 가십니다. 여러분, 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 꿀 드시고 오셨나요? 여러분, 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을 선택하시면 악을 감춰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악으로 총칭할 텐데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서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타교단 목사님인데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설교하시는데 이런 삶의 경험을 말씀하세요. 은퇴하시고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담아내시는데 사시는 아파트에 어린아이 지나가면 그냥 안 보내신대요. 불러서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시원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시원한 음료도 사주고 이게 아이들이 따르지요. 어느 날은 아이들 몇 명이서 시원한 음료, 캔 음료를 사줘서 맛있게 마시더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빈 캔을 거꾸로 들더니 머리 위에 갖다가 흔들고 있더래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 이 녀석아! 그런 건 흉내내지 않아도 돼. 그래도 이 아이가요, 대뜸 예 하고 대답하고 가더래요. 며칠 뒤에 다시 아파트 단지에서 그 아이를 만났는데 뛰어오더래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제 저 그런 것 흉내내지 않아요. 얼마나 그 아이가 사랑스럽든지 꽉 안아주고 안아주고 마트로 데려가서 좋아하는 거 다 고르라고 말씀하시고 다 하나를 안고 듬뿍 안겨서 보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흉내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은 모양마저도 버리라고 하는데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인들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득 안겨주실 것인데 악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악을 흉내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강력한 도전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내가 이 교회를 집중해서 연구하는데 악의 모양을 버렸더라고요. 악한 것을 모두 버렸더라고요. 그들이 버렸던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음란이었습니다.

0: 그리고 부도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경신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내 삶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증거됩니다. 앉아서 걱정만 한다고 한국교회가 달라질까요? 경신교회가 달라질까요? 내가 교회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렸던 데살로니케 교회 성도들, 저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악한 것을 버린 경신교회 성도들로 세움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에 위치한 경신교회 김판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27-1900번 경신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왜 그럴 때 있죠? 비 예보가 있어서 하루 종일 우산을 들고 다녔는데 정작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날이요. 반대로 비 소식이 없어서 우산을 집에 두고 나왔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당황했던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 우산은 꼭 필요할 때보다 필요할지 모를 때 미리 준비하는 물건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준비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그중 다섯 처녀는 등을 밝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었죠. 신랑은 예상보다 늦게 도착했고 밤이 깊어지자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의 등불은 점점 꺼져갔습니다. 급히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과 준비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요. 문은 닫혀버렸죠. 뒤늦게 찾아와 문을 두드리던 처녀들에게 신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를 대비해 우산을 챙기듯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만 등을 들고 있는 모습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등 안에 믿음의 기름, 소망의 기름, 사랑의 기름, 그리고 생명의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하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오실 그때를 늘 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 소망합니다. 6월 5일 금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예라머십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처녀들에게 중요한 건 신랑이 언제 오는지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오심의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까지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살아있는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늘 깨어있다는 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늘 충전되어 있어야 하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오늘도 깨어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금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 일상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퇴근길인데요. 한 주간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뭔가 수요일에 잠깐 쉬어서 그런지 조금 그래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아무튼 한 주간도 많이 쓰셨습니다. 다들 어디에서 행저슬라 듣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또 출석 체크와 신청 찬양 다 좋습니다. 문자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를,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개미나의 앨범에서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그리고 크룩스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두 곡 이어서 함께 듣고 왔어요. 왜 우리가 집을 나서면서 문이 잘 잠겼는지 한 번쯤 다시 이렇게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미 잠겼는데도 괜히 불안해서 다시 손잡이를 당겨보기도 합니다. 이게 또 생각해보면 좀 흥미로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에서 종종 반대로 행동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면서도 정작 영적인 삶은 내일로 미뤄둘 때가 많죠. 기도도 나중에, 말씀도 나중에, 주님과의 관계도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내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 하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늘 오늘을 이야기하죠. 오늘 깨어있어라. 오늘 믿음을 지켜라. 오늘 주님을 바라봐라. 이렇게요. 아,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된 시간이 아니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가장 좋은 준비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자고요. 9507번님, 9700번님 함께하고 있다고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4420번님도 오늘 함께하고 있다고 문자 남겨주셨네요. 6634님 반갑습니다. 8961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됨을 다시금 다짐하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신청해요. 젊은 날에 많이 고백했습니다. 남겨주셨는데, 네, 좋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포스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네, 포스의 음성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8961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진 곡은 나들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지금 씻겨 있는지, 지금 예복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스도의 옷으로 또 옷 입고 있는지 늘 점검하는 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기 전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다가올 계절을 대비하면서 미리 준비를 시작하잖아요. 여름이 오기 전에는 뭐 여름옷 정리를 하고 에어컨 필터 같은 거 점검하고요. 겨울이 오기 전에는 뭐 난방기구 점검하고 또 겨울옷들도 정리를 좀 하죠. 아직 그 계절이 오지 않았는데도 준비를 미리 시작하는 이유는 계절이 바뀌고 나서 시작하면 늦기 때문이죠.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일은 문제가 생긴 뒤에 하는 게 아니죠. 평범한 날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같은 경우에도 준비된 다섯 처녀와 준비되지 못한 그 다섯 처녀의 차이는 신랑을 기다렸느냐 아니냐가 아니었잖아요. 모두 기다렸어요. 모두 기다렸는데 누군가는 기름을 준비했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떤지, 혹시 등은 들고 있는데 기름은 비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기름을 채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7741번님께서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 신청해요 남겨주셨는데, 네, 이 찬양 듣고요.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금요일 코너 꽃고선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 듣고 꽃고선으로 돌아올게요.

0: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선교사 이야기. 금요일 이 시간 우리나라를 찾아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스토리 대표 간사인 이길재 선교사님과 함께합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0: 네, 선교사님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1: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0: 네, 좋습니다.
1: 근데 우리 방송 가족분들은 네. 우리 PD님의 이 배가 이렇게 점점 불러오는 걸 알고 계시나요?
0: 아는 분들 아마 아실 거고 어, 네. 모르는 분들 모르시고 네. 그럴걸요?
1: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0: 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여름 시즌이 시작되고 네네. 조금 바쁘시죠? 캠프도
1: 네.
0: 많고.
1: 네, 캠프도 네. 많고요. 이번 7월, 8월, 9월에 제가 중국을 세 번 좀 다녀와야 되는 여정도 있고요.
0: 네. 네,
1: 캠프에 강의해야 되고 또 교회들 뭐 선교, 여름 선교 앞두고
0: 맞아요.
1: 선교학교나 선교주일 예배도 많고 해가지고 그쵸. 열심히 불러주시는 곳에 가서 말씀 전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위해서 기도 꼭 해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정말 네. 아주 절묘하게 끊어갔어요. 이기풍 목사님께서 믿음의 동지를 찾으셨는데 네. 그분이 제주도의 첫 장로 네. 그 제주도에서 처음 세례받은 분이시라고 네네. 하셨는데 그분이 누군지는 다음에 알려주겠다 이러셔가지고 한 주간 아주 너무 궁금했습니다.
1: 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요.
0: 네, 좋아요. 네.
1: 1878년인데요 네. 제주 이효리에서 한 분이 태어납니다.
0: 이효리.
1: 예, 이효리. 네. 예, 연예인 이름 아니고요. 그 제주도에 가시면 가끔 네. 그 빨간색, 하얀색 그 큰 목마 있는 등대.
0: 네네네. 예,
1: 거기가 이효동인데요.
0: 아, 그래요.
1: 그 동네가 이효리입니다.
0: 네.
1: 가문의 첫째 아들은요, 조선시대의 문화 속에서 아주 귀한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0: 그렇죠, 아무래도.
1: 그런데 그가 20대 초반에 큰 병을 얻게 돼요.
0: 아이고, 네.
1: 사실 늑막염과 비슷한 증세로 인해 네. 배가 크게 부어오른 그는요.
0: 늑막염?
1: 네. 오. 호흡하는 것이 불편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였어요.
0: 오, 그렇구나, 네.
1: 장손이었던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됐습니다.
0: 그렇죠.
1: 가족들은 백방으로 손을 썼는데
0: 네.
1: 뭐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제주엔 없었습니다.
0: 그랬겠죠.
1: 예, 유명한 의사를 찾고요. 여러 가지 약을 쓰고 용하다는 무당 불러다가 굿도 해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0: 네.
1: 그러던 중에 경성의 제중원이라는 신식 약방이 있는데 거기 가면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0: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1: 오, 그렇군요. 예,
0: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작은 목선을 구해서 제주를 출발해서 인천을 거쳐 서울까지 오게 됩니다.
1: 제주에서 배 타고 인천까지 가서 인천에서 또 서울까지.
0: 네네.
1: 진짜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 같은데 이 중병, 그러니까 혼자 가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아들을 데리고 간
1: 그러니까
0: 겁니다.
1: 아들을 데리고 배에 태우고 제주에서 서울까지 갔다는 게 와 이거는 진짜 자식 사랑이 대단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뭐 다들 그렇겠죠.
0: 네, 맞습니다.
1: 사실 부모님들이라면.
0: 네, 자식이 그럼요.
1: 네, 그래서 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0: 당시 제중원 병원의 원장님은요,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1: 네.
0: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술은 불가하다고. 수술 시기를 이미 놓친 상태였습니다.
1: 그렇군요.
0: 이때 환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호소했대요. 한 달 걸려 목숨 걸고 제주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어도 좋으니 한 번이라도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1: 오, 아이고.
0: 이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에비슨 선교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1: 네.
0: 그러면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구원받아야 하니 예수 믿는다라고 만약에 고백을 한다면
1: 네.
0: 내가 한번 수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1: 네.
0: 피디님, 당시 아버지와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 예수가 뭐야? 예수 할아버지가 와도 믿는다고 하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은데요.
0: 너무 제가 우문을 드렸죠. 어리석은 질문을.
1: 네. 네.
0: 그 선교사님은요. 예수를 믿겠다는 아버지와 아들의 고백을 듣고 수술을 시작합니다.
1: 네.
0: 에비슨 선교사님은 당시 수술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2: 1903년경 서울 안의 옛 장소에서 아직 병원을 운영 중이었을 때 한 젊은이가 오른쪽 가슴에 있는 농흉을 치료해달라며 찾아왔다. 그것은 더러운 냄새가 나며 이미 여러 늑골이 침식된 오래된 만성이었다. 당연히 장기간 치료를 해야 했다. 우측의 모든 늑골을 제거해 흉곽이 함몰되고 가슴 안쪽에 유착돼서야 회복됐는데 약 2년이 걸렸다. 와, 진짜 오랫동안 장기간의 치료를 했어야 했네요. 네,
0: 한쪽
2: 네.
0: 늑골을 다 제거했다는 얘기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아이고.
1: 큰 수술이었네요.
0: 네네. 네. 아, 2년 동안 7차례 큰 수술을 받습니다.
1: 7번이나?
0: 예, 예. 그러니까
1: 네.
0: 뭐 사망해도 아무런 이상하지 않은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1: 그러네요.
0: 근데 젊은이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된 거예요.
1: 오, 진짜 다행이네요.
0: 그는 치료받는 동안 제중원에 머물면서 제중원은 늘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1: 맞아요.
0: 신앙인이 되었고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1: 오, 그렇군요.
0: 그의 이름이 김재원이었어요.
1: 아, 지난 시간에 네. 말씀해 주셨던.
0: 이후 그는 제주도의 첫 번째 장로님이 되시는데요.
1: 네.
0: 치료를 마친 그가 쪽복음을 들고 제주도로 돌아가 친구에게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1: 와, 네.
0: 아니 뭐 죽었다 살아났는데요.
1: 그러니까요.
0: 하지만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1: 그렇죠.
0: 오랜 유교적 전통과 제주도 특유의 무속 신앙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은 곳이 바로 제주였습니다.
1: 그렇죠. 네.
0: 또한 우리 지난주에 짧게 소개했던 이재수의 난으로
1: 네.
0: 서양 사상에 관한 적대감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였기 때문에 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1: 그랬겠네요.
0: 이 시기에
1: 네.
0: 또 김재원은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습니다.
1: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엄청 아들 사랑이 지극했던 분이셨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되게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0: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사건은 이제부터요. 하지만 아버지의 장례 절차를 통해
1: 네.
0: 가족들이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실 가족들이 다 예수 믿지 않았었거든요.
1: 네.
0: 김재원은 아버지의 장례를 준비하며 장남이었으니까요.
1: 네.
0: 신주를 모시고 제사상을 차리는 등의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로
1: 네.
0: 인해 가문에 큰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1: 그랬겠네요.
0: 당시 장례는 한 가정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한 가문이 또 한 마을이 치르는 일인데
1: 맞아요.
0: 가족들과 친족들은요. 김재원을 불효자로 단죄하고요. 멍석마리를 시도했답니다.
1: 멍석마리까지?
0: 네네.
1: 이 멍석마리가 사실 그 저희가 드라마에서 볼 때는 그냥 말아가지고 때리는 거니까 이제 덜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0: 네네.
1: 그리고 이름도 뭔가 귀엽잖아요. 멍석마리. 근데 이게 그렇게 귀여운 게 아니고
0: 네.
1: 사람들이 불구가 될 정도로
0: 맞습니다.
1: 그렇게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0: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1: 네. 그러면 근데 김재원 선생님은 원래 좀 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0: 그쵸.
1: 수술도 7번이나 받고 너무 위험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셨어요?
0: 그 아들이 다시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놓이게 된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 모습을 바라봤던 어머니가 네. 덥석 그 멍석을 가서 끌어안았답니다.
1: 오, 네.
0: 그리고 이렇게

0: 외치셨대요.
1: 이 아이를 내버려 두시오. 제주의 모든 의사들도 못 고쳤고 용하다는 무당, 점쟁이도 어찌할 수 없었던 내 아들을 예수님이 고쳤다는데 오늘부터 나도 그 예수님을 믿겠소. 그러니 내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오. 오, 네, 그러니까요. 네. 오, 그러면 어머니는 그때 믿으셨던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김재원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친구가 살아 돌아와 예수를 전하니까요. 가까운 친구들과 지인들 가운데 네.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들과 함께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지만 네. 목회자가 없이 몇몇이 예배 드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치료해 준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1: 제주도에 목회자를 파송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함께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야, 이렇게 또 예배를 사모하고 네. 또 전도까지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네요.
0: 네, 이 편지를 받은 에비슨 선교사님은요, 이 사실도 동료 선교사들에게 전했어요.
1: 네.
0: 그리고 1907년 9월 평양에서 7명의 목사가 세워지는 날 함께한 이들에게 제주의 김지연 씨 소식을 전합니다.
1: 네, 이기풍 목사님의 제주 선교가 그냥 갑자기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었네요.
0: 네네.
1: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또 제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던 것 같은데 그럼 이기풍 목사님과 김재원 씨가 제주에서 이제 만나네요.
0: 그렇겠죠.
1: 너무 너무 기쁘셨을 것
0: 그러니까요.
1: 같아요. 네.
0: 1904년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선친을 향한 효심을 거역할 수 없어 3년상을 치르고 난 1908년 봄 김재원은 이기풍 선교사를 만납니다.
1: 네.
0: 그리고 함께 복음 전파사에게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해 가을 제주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의 수가 20여 명에 달했던 겁니다.
1: 그럼 제주도의 첫 번째 교회는 1908년에 시작이 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마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던 이기풍 선교사의 삶은 제주도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1: 네.
0: 그렇게 제주 성내교회와 금성교회를 시작으로 이후에 조천, 삼양, 성읍, 모슬포, 한림, 용수, 협재, 세화교회 등 여러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1: 오, 좋습니다. 이렇게 또 믿음의 동지였던 김재원 장로님을 만나서 또 이렇게 교회들을 세워가는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기풍 선교사님의 가족분들
0: 네네.
1: 특히 사모님도 이제 같이 내려가셨을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지도 또 좀 궁금한데요.
0: 사실 제주 선교사역을 이야기할 때 이기풍 선교사님의 아내였던 윤함의 사모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1: 네.
0: 그녀는요 황해도 안악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요.
1: 네.
0: 15살 때 말라리아에 감염되어서 건강을 크게 잃게 됩니다.
1: 말라리아?
0: 네. 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18살이 될 때까지 회복과 발병을 반복하면서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1: 네.
0: 어느 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던 윤채봉이라는 전도인이 이 안악을 찾아왔다가
1: 네.
0: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윤채봉 전도인이요, 이 아이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건네주고 갔는데요.
1: 네.
0: 아이는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근데 그 선교사님,
0: 네네.
1: 그 이기풍 목사님은 그 이전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0: 네.
1: 평양분이셨던 것 같은데,
0: 네네.
1: 사모님은 황해도 분이시잖아요.
0: 네네.
1: 평양이랑 황해도가 거리가 좀 되는데
0: 네.
1: 어떻게 이렇게 만나셨지?
0: 여기에 또 귀한 네. 스토리가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0: 기도로 건강을 회복한 유남에는요. 마을 근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1: 네.
0: 아야, 딸이 아플 때야 기도하고 나으니까 좋았는데
1: 네.
0: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특별히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이 어린 딸이 교회를 가는 게 불편하셨어요.
1: 아,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0: 그렇죠.
1: 조금 달라지셨네요.
0: 부모님의
1: 네.
0: 반대로 교회를 갈 수 없게 되자
1: 네.
0: 22살이었던 유남에는요. 고향을 떠나 걸어서 평양까지 가게 돼요.
1: 오, 네.
0: 그리고 마패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평양에서 지친 몸을 좀 회복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레암리라는 선교사님 가정에 머물면서 신앙훈련을 받습니다. 이후 마페 선교사님은요, 이 어린 소녀에게 세례를 주고 네. 이름을 하메라고 그때 갖게 돼요.
1: 아, 원래는 하메가 아니셨군요.
0: 네, 그냥 이름도 잘 없었습니다.
1: 네, 네. 네,
0: 조화롭게 되라라는 뜻이더라고요.
1: 오, 그렇군요.

0: 이후 선교사님의 소개로 당시 첫 아내와 사별한 후에 네. 갓난쟁이 아이 젖동량하며 첫째를 키우고 있었던 네. 이풍 목사님과 오. 결혼하게 된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첫째 아이를 네. 잘 양육하고요. 또 남편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함께 선교 사역을 준비했던 분이 유남의 사모님이세요.
1: 그렇군요. 이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0: 네네.
1: 그런 현숙한 여인이셨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 이기풍 목사님과 함께 선교했던 유남의 사모님의 이야기가 조금 더 남아있는데요.
1: 네.
0: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기풍 목사님의 그 믿음의 동지였던 김재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함께 전반적으로 나눴고
0: 네네.
1: 이제 윤함의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그럼 오늘도 퀴즈 준비돼 있나요?
0: 네, 오늘 퀴즈는요.
1: 네.
0: 그 김재원이라는 젊은 청년이
1: 네.
0: 능망령 같은 큰 질병으로 제주에서 고생하고 있었을 때
1: 네.
0: 그가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되는 장소가 있었어요.
1: 오, 맞아요.
0: 제주에서 배를 타고 서울까지 와서 당시 서양 의사들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경영하던 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는데요.
1: 네.
0: 그 병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는 퀴즈인데요.
1: 네.
0: 1번 세브란스 병원.
1: 1번 세브란스 병원.
0: 2번 제중원.
1: 2번 제중원.
0: 3번 광주 기독병원.
1: 3번 광주 기독병원.
0: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1: 네. 지금 아마 방송 듣고 계시는 방송가족분들이 날 너무 무시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조금 난이도가 나아진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방송가족분들 다들 아시겠죠? 정답. 이 김재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아팠을 때 아버지께서 어디로 데리고 가셨는지 어디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되셨는지 그 장소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세브란스 병원, 2번 제중원, 3번 광주 기독병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입니다. 자, 이제 윤함의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지만 다음 시간을 기약하도록 하고요. 선교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네, 온누리 워십의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꽃고선 퀴즈는요. 아, 김재원 선생님이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된 장소가 어디인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 장소는 서양 선교사님들이 경영하던 병원입니다. 이 김재원 선생님이 그 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시는데요. 그 병원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기 1번 세브란스 병원, 2번 제중원, 3번 광주 기독병원이었는데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2번 제중원이었습니다. 네, 다들 잘 맞히신 것 같네요. 보니까 다들 정답 잘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8961님도 정답 제중원 잘 남겨주셨고요. 7741님 제중원 남겨주셨고요. 또 0248번님도 제중원 다들 잘 남겨주셨습니다. 아, 어려운 문제였는데 다들 잘 맞춰주셨어요. 좋습니다. 아, 오늘도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두 분께 선물 링크 발송해드렸는데요. 잘 작성해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는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기름을 늘 넉넉히 충만히 준비하고 있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요. 주말과 주일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금요일 오늘은 광주 광산구 우산 천변길에 위치한

0: 광주 창대교회 한상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세오경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상황들을 쭉 묘사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에 대한 비밀한 내용을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왜 그들을 버리셨으며 왜 여호수아는 쓰임받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버림받은 사람들은 왜 40년이나 추종을 했는데도 버림을 받았을까? 이 차이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소개할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의 증손, 누구의 현손 이렇게 족보를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씨를 가지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DNA가 누구의 것인지, 내 DNA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같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세를 표현할 때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자기 자신을 말할 때는 나는 모세를 섬기기 위해 세워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철저하게 모세를 섬겼습니다. 여호수아는 똑똑한 사람인데 40년을 한 스승을 섬겼습니다. 섬기는 종의 의식이 대단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말을 시켰으니 너희도 서로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교회를 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사람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허물을 닦아주는 것.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덮으면서 씻어주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너는 지금도 구원자로 살아라. 사람을 해치고 망가뜨린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격려하고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 그는 이름값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영향력을 지닌 지도자였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을 속이고 공격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유혹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주변의 사람이 다 떠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삶의 현장에서 심판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섬기고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따릅니다. 섬기는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여호수아는 섬기는 훈련을 40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고난도 주시고 위기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면서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 깨닫도록 20년, 30년, 40년도 지나갑니다.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가장 옳고 이런 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겸손해지면서 차이를 인정하고 나와 다르다는 것을 용납하게 되고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도 내가 인정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을 훈련받았으면서도 광야에서 사라져갔던 백성들은 자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40년을 훈련받아도 쓰임이 없습니다. 살려야 되겠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나는 여호수아다, 구원자다, 생명의 부양자다.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격려할 것이다, 세워줄 것이다, 칭찬할 것이다. 허물이 보여도 나는 그것을 덮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나는 제사장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의 DNA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습니다. 그 종자, 그 씨에 걸맞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비전, 사명, 나를 부르신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은 적합한 환경, 그런 부모님, 그런 학교 생활, 친구 관계, 그런 자라온 배경들을 전부 배열하셔서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색깔, 나의 특성들을 조성해 오셨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0: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사람입니까? 너는 일어나라. 이 땅을 정복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 일어나 이 백성과 같이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혼자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당으로 보내주신 감격 그것도 큽니다. 그러나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걸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땅을 정복한 사람, 함께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같이 나눌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함께 간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내가 힘쓰고 애써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은 같이 망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을 때마다 험담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타락시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나 혼자 잘 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망해하고 저 인간은 그저 땅으로 추락시켜야 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윈윈,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이것이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신 목적이고 성경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것이 목적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구원자다. 너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 상처를 주는 말을 함부로 하고 어렵게 어렵게 전대온 사람 한마디 말로 박살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영혼을 죽이는 결과가 됩니다. 나는 살리는 사람이다. 살리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성공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밟아야 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몫이 있고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가 밟는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계획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처음에 대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략 스케치를 합니다. 오늘 나의 꿈이, 오늘 우리 교회의 꿈이 이 시대에, 이 민족사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복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지켜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하고 보장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잘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서 안 풀리는 인생을 사십니까? 뭔가 꼬여있기 때문입니다. 40년을 추종을 했는데도 왜 버림을 받습니까? 불행한 인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주의 약속하심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비전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혼까지 이어지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갖는 계획, 꿈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담대하라. 극히 내 마음을 잘 지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장한다. 우리의 꿈은 실현이 됩니다.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누가 보장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누군지 신분 확인, 내가 누구 씨를 가졌는지, 두 번째 내 비전, 내 사명이 뭔지, 내 꿈이 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떤지, 내가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사는지,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장한다. 하나님 우리의 배우가 되어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보장하마,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호수아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한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오늘 나에게도 희망을 약속해 주셔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금요일 저녁 지금까지 광주 창대교회 한상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954국에 1217번, 062-954에 1217번 광주 창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에 1000번 광주

0: FBS의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호남 실천 목표연구원에서는 광주 호남권 신앙 회복을 위한 초교파 10년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 20분부터 6월 10일 수요일 오전 9시 20분까지이며 오후 2시 20분, 저녁 7시 20분, 오전 9시 20분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575국에 691번, 062575에 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BEDTS 오픈 강의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와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성경과 개인 영성이며 강사는 권오성 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8392에 7330번, 010-8392에 7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명교회에서는 제2회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찬송가와 CCM 찬양곡을 한국어와 모국어로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이주민 사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영광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0: 232국에 1757번, 062-232-175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가돌 선교회 창립 12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선교 보고대회가 개최됩니다. 예시는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광주 서남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전화 652국에 1004번, 062-652-1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전남노회 교육자원부에서는 다시 살아나라를 주제로 청년연합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은 7월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나주 중흥 골드스파입니다. 배우 권호중 씨와 찬양사역팀 웨이홈이 함께하며 참가 신청은 6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40-7721번, 010-6640-77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춤을 추는 헵시바 워십에서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을 주제로 제22회 정기 공연을 개최합니다. 일시는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입니다. 전석 초대 무료 입장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좌석권 티켓을 발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17-6428번, 010-6617-64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극동방송입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방법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나오는데 그런즉 서서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서다라는 거 13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 있기 위함이다. 군사적 명령입니다. 서 있으라. 바울은 이 단어를 많이 쓰죠.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너희가 선즉. 이런 식으로 굳게 서다, 주 안에 서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지금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저 적군의 고지를 향하여, 저 적진을 향하여 우리가 함락시키러 가자. 이게 영적 싸움의 전선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우리의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왜 서 있으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진의 승리, 승패는 이미 결정났기 때문입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이 모든 전쟁에서 바꿀 수 없는, 뒤집을 수 없는 승리를 이미 얻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미 그 뒤후에 배후에 마귀 세력들이 있죠. 마귀들이 움직이는 그들을 싸워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무력화했다는

은 무장 해제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개선 장군이 이제 승리를 노래하며 영광스럽게 나아갈 때 그 모든 노획물, 전리품들 그리고 뒤에는 포로 그 붙잡아온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오죠. 그것처럼 지금 이 통찰과 권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리하신 장군처럼 이 승리를 통해서 나가고 개선하실 때 그 모든 무장해제 당하고 질질 묶여서 끌려오는 마귀의 세력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어떻게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꺾으셨다는 것이요. 뱀의 머리가 이미 박살이 났고 이제 그들은 잠깐 움직이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 마지막 오시는 그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완전한 승리, 완전한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지금 그 승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전진하라가 아니라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선자리가 이미 우리가 이긴 승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갑주를 취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허리띠 그리고 나오는 어떤 갑주들 이 내용들은 로마 군인들이 무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울이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우리의 성도가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네 가지를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랍니다. 여러분 우리 허리띠 하죠? 예, 저도 지금 허리띠 했어요. 이때 이 로마 군인들이 입은 투니카라는 이 옷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통짜 옷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움직이고 무언가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이 허리띠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허리를 동이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 여호와의 군대가 나가는데 그 모든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준비 태도 그것이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치렁치렁거리는 그 옷을 그냥 두지 않고 허리띠를 해서 단장하게 묶거나 단장하게 채비를 해서 이제 움직이기 편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이 전쟁에서 임할 때 우리의 준비 자세, 우리가 갖춰야 될 첫 번째가 이런 진리의 허리띠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허리가 우리의 몸의 중간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허리가 좀 아파 본 적이 있어요. 내 허리 척추가 아프니까요. 서질 못하더려. 바르게 서질 못했어요.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서 있는데 바르게 안 세워져요. 근데 지금은 섰지요. 예, 바르게 했으니까. 즉 우리의 신자의 중요한 삶의 핵심, 기둥, 축이 뭐냐?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태도를 갖출 때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틈탈 여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밥만 먹지 마세요. 밥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말씀에 붙잡힐 때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띠, 띠를 띠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귀의 간계가 거짓말이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티는 것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은 같이 듣지요. 그런데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냥 이 자리에서 듣고 유익하고 아 뭔가 내게 조금 더 기쁨이 있고 뭔가 깨달은 것 같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아니요, 진짜 은혜는 진짜 믿음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믿음에 책임 있게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여러분 신앙이 느슨해지는 그 틈을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요. 맞아요. 우리가 신앙의 작은 부분이 느슨해지는 걸 그냥 우리는 방관할 수 있지만 마귀는 기차게 알아요.
바로 그런 부분을 공략하는 거죠. 욕망을 집어넣고 우리에게 정욕을 불어넣고 우리에게 거짓말로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요? 아,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살아. 그리고 아무도 안 보니까 이 정도 죄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도 이해할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배, 섬김, 봉사 그냥 하는 척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던데 뭐 열심히 그렇게 해.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빈틈을 노려서 하나님과 간극을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요 무섭게 칼 들고 와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달콤한 사탕 발림의 말로 우리를 위하는 척, 우리가 정말 유익한 척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흔들렸어요. 의심해요.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사단은요 여전히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내 감정과 상황이 흔들려도 여러분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죄가 달콤해 보여도요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맵시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맵시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여러분 가슴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의의 흉배라고도 말하죠. 즉 여기에는 심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장이 있죠. 가슴을 보호하는 방어막입니다. 즉 여기에 감정,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모든 생각들이 바로 심장과 이 마음 가슴에 있는 거죠.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의의 호심경은 의라는 단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의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감정이 요동치든 우리의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든 그 모든 시험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켜가는 것, 그걸 막아내는 보호구가 바로 의의 흉배, 호신경인 거죠. 사단이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죄예요. 정죄.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죠.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내 욕망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 그때 사단은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더러운 죄를 봐. 너는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는 결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너질 뿐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맞아요. 내 의는 누더기 같아요. 내 의는 없어요. 내 의는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운 자가 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죄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 율법은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을 발견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준수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말했죠. 화 있을진저 너희들 위선자라. 너희들 외식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그걸 말씀하셨어요. 예, 그들은 경건의 모양과 작은 것까지 따져서 십일조를 드렸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율법에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실존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전가하셔서 다 지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속량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신 그 의를 우리의

에게 믿는 자에게 전가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이라는 이 바울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예요. 그 의는 나로부터 비롯된 의가 아니에요. 내가 인격이 좋아서 내가 뭔가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서 그런 의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의예요. 아무것도 소용가치가 없는 의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루신 모든 의가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의의를 우리가 받았어요.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를 흔들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분노하는지, 어떤 화면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지, 우리가 뭘 비교하면서 제일 마음이 약한지 이걸 다 알죠.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 자신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거든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셔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우리는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죄에 변명하는 게 아니라 죄를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확인하면서 믿음 안에서 다시 의롭다 함으로 우리는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입지 않아서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부하들은 전쟁터에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가지 않았어요.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저녁 때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였어요. 그때 그 성경의 기록은 심히 아름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게 그냥 문학적인 어떤 그런 표현일까요? 아름다움을 드러내기엔 표현일까요? 아니요. 심히 아름다움은 이미 다윗의 눈으로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을 향한 자신의 안목의 정욕에 빠진 거죠.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으로 하나님과 나의 의로운 관계, 그리고 삶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살아야 하는 그 모든 것이 해제된 순간 그 정욕이 바로 다윗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므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음란죄를 저지르고 거짓으로 살인교사를 하게 되고 이 모든 거짓말의 이 모든 죄악이 죄에 죄를 더하는 악행으로 드러났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냥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로는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진리의 허리띠를 하고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가져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로운 관계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죠? 예, 두 가지 갔어요. 두 개 더 남았어요. 자,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로마 병사들은 샌들 비슷한 신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창에는 징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 땅에 딱 밟으면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거 생각하면 어떤 생각 떠오르십니까? 아, 복음 전하러 가야겠구나. 우리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 그 발이어처럼 아, 복음 전해야겠지, 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텐데 여러분, 여기서 그거는 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맨 처음에 가라고 그랬습니까? 서라고 했습니까? 서라고 했죠. 맞아요. 이건 가기 위한 게 아니라요, 자신의 자리에 굳게 서기 위한 안정성 있는 것을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모든 복음으로써 우리가 주님과의 평안을 이루는, 즉 에이렌의, 에이렌의 단어가 화목, 화평으로도 번역이 돼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 꿈도 꿀 수 없었죠. 죄인이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는 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의 담이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모르시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량하실 때 바로 이 죄의 담이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산길이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의로운 길,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화평과 이 ANL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맞죠, 여러분? 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예고하시고 역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두려움을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을 주어서 무섭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또한 반대로는 너무 잘 되게 만들어서 내가 기쁜 나머지 교만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술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울 게 전혀 없다는 것,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모든 우리 신자 성도됨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시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뭘 더 아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저는 가장 좋은 것,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서에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그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귀한 선물. 그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마지막 날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슬퍼하고 외롭고 때로는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누가 사단이 아무리 정죄하고 고발하려고 한다 하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최후의 재판장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로운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어떤 세력이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어도 평안의 복음 바로 그 십자가 단단한 반석 위에 여러분 발을 두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세 가지의 갑주죠.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진대요. 여러분 이 방패라는 이 로마 군인의 스쿠툼이라는 단어인데요. 세로가 120cm 길이가 그리고 옆으로가 80cm 정도 돼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가슴 높이까지 다 올라올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예요. 가운데가 이렇게 오목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숨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바로 그런 그 믿음의 방패로 지금 허리,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까지 이 방패로 딱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중 보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패에는 가죽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물을 거기에 적셔서 적군이 쏘는 탈을 화살촉 끝에 묻혀갖고 불을 지펴서 쏘는데 그 화살이 이제 날아와서 방패에 부딪혀도 그 가죽에 물이 적셔있기 때문에 불이 타오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불화살을 소멸했었습니다. 자,

믿음의 방패란 뭐냐?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바로 그렇게 내가 어디에 속했고 내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마귀의 주요 도구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불화살도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첫 번째 공격한 게 조금 전에 살펴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죠. 거짓말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화살을 예수님께도 쐈어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똑같이 시험을 했죠.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40일을 줄이셨으니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얼마나 허기지기겠어요? 40일 해봤어야 우리가 알겠죠. 지금은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40일이라는 건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단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이건 시험거리가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나 붙어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와의 믿음, 아버지께 주신 사명,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하죠. 그때 말하죠. 자, 주노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주노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길지니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방패를 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안 들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아버지와의 믿음을 아버지 그 말씀 속에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계셨고 의의 호신경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나가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셨던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모두 이루셨어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니라. 예, 믿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인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을 우리와 함께 치르고 있죠. 그러므로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불화살을 꺼버립니다. 여러분, 음란의 화살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할까요?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분노의 화살이 날아올 때 어떻게 할까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탐심이 날아올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정죄가 날아올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말씀, 그 믿음, 하나님과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모든 시험 속에서도 방패를 들고 대적하며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선포해야 해요.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갑주를 입지 않기 때문이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대적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린 네 가지 갑주, 갑옷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허리에 하는 진리 허리띠. 두 번째는요? 가슴에 하는? 예, 의의 호신경.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복음의

0: 평안의 신발, 그렇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죠? 예, 믿음의 방패. 기억을 꼭 하십시오. 바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 머리를 단장해야 할 이유가 있지만 그것보다 영적인 무장과 단장을 먼저 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이 갑주를 우리가 입는 것을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취해야 합니다. 이 많은 갑주가 진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이 진리셨습니다. 의의 호심경,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모든 화목, 화평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내가 더 굳건하게 결단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나는 옷 입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매일마다 우리를 보내시는 일상의 선교지에서 마주할 때 그 모든 사단의 관계에 맞서 이 영적 전쟁에서 이 갑주로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굳게 숨으로써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함께요 개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기쁨을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1국에 2633번 062-521-2633번 광주 영천교회나 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어느 버스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광고가 실렸었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신은 없다. 그러니 인생을 즐겨라. 이것은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는데요. 이 세상은 이렇듯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 이성의 세계로 도배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성과 감성을 골고루 갖췄던 탁월한 지도자 다윗은요,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했듯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려본 다윗은 이러한 인간의 영화가 부질없음을 고백합니다.

시작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의지해서 풍성한 찬양 나눌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힘과 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출발했습니다. 신현미가 찬양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한웅재 목사님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고 메리제인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세상은 짧은 인생을 즐기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인생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멋진 삶 여러분 다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 응원하면서 다양한 찬양 준비했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함께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도 꾸며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오늘도 기도 제목들 또 축하 메시지들 또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697번님께서 신청 찬양 보내주셨는데요. 금요일 저녁 찬양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하시면서 또 저의 찬양 주의 은혜라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은혜스러운 주일 저녁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들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청 찬양들 함께 들으시고요. 4임의 영어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경적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겠노라고 찬양 가운데 결단하며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 토브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도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어디론가 가고 계신 여러분들, 이 방송 듣고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 찬양들 함께 나누는 동안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 붙들고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머무신 줄 믿고요.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또 계신 곳곳에서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만나도록 할게요. 복된 주말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1: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EBC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열 번째 시간 고소인들과 밤새도록 번역구성 양한결 연출 강한빛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초점을 두고 총 16편으로 쓰였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신 마지막 한 주, 사랑과 열정, 그리고 대립과 혼란이 가득했던 그 한 주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열 번째 이야기, 고소인들과 밤새도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그날 밤 배신자 유다 역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처럼 로마 군사들을 피하려 도망친 게 아니라 유다는 혼란스럽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무조건 피한 거죠. 다른 제자들이 살고자 감람산의 나무 사이사이로 숨어 있을 때 유다는 군사들과 군중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배신자의 역할은 끝이 났고 그의 한순간의 결정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죠. 예수님은 죄수처럼 끌려가셨고 제자들은 다 흩어졌는데 유다는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 유다를 돈으로 유혹해 한 번 이용한 것뿐이었고 유일하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신을 증오하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동료였던 제자들이 자기를 해치려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외롭게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다가 그는 아직도 자신을 믿어줄 것 같은 한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고향 친구인 요아스였죠. 유다는 예루살렘의 어두운 거리를 지나 요아스 집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궁금했던 유다는 문 밖에서 요아스를 기다렸습니다.

0: 이와스 어디 있는 거야?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 뭐지? 왜 섬뜩한 소리가?
1: 이유다.
0: 뭐야? 누구야?
1: 나야, 나, 유다.
0: 유다라니, 내가 유다인데.
1: 그래, 우리 둘 다 유다지.
0: 뭐야, 뭐야! 넌 누구야! 날려버려둬!
1: 주인님이 곧 오실 거야, 유다.
0: 주인, 주님은 오시잖아! 예수님은 방금 체포되셨지!
1: 그 이름은 언급도 하지 마. 그는 죽어야 마땅해.
0: 아니야! 아니야! 이와스가 그냥 쥐만 죽으라고 했다고! 그는 죽어야 해. 네가 그를 배신했고 그는 이제 죽어야만 한다고. 하지만 난 그런 뜻으로 그런 게 아니었다고.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
1: 돈 때문이었지 뭐.
0: 아니야! 아니야! 돈 때문이 아니었어.
1: 돈을 더 달라고 하지 그랬어.
0: 내가 돈을 돌려주면.
1: 이미 늦었어. 어차피 그는 죽을 거라고 널 증오하면서.
0: 안돼. 예수 그는 좋으신 분이야.
1: 유다, 그가 널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봐. 죽어야 마땅하다니까.
0: 그래도 난 주님이 돌아가시는 걸 원하지 않아. 요아스는 왜 이리 안 오는 거야?
1: 차라리 대제사장 집에 가서 직접 알아보지 그래.
0: 대제사장 집이라? 그래. 거길 가면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0: 다음 증인.
1: 제가 참관해도 될까요?
0: 아니, 안 되네. 자네가 방해하고 하나하나에 토다는 거에 지쳤어.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나? 부탁이니 이제 그만하게.
1: 하지만 가야반 제사장님!
0: 이제 그만하라니까! 앞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쫓아낼 거야. 아니, 아예 자네를 직위에서 박탈시키고 말 거네.
2: 진정하고 숨을 깊이 들이내셔봐.
0: 잘 알아들었나?
1: 네.
0: 뭐라고?
1: 잘 알겠습니다.
0: 좋아. 그럼 아직 증인 두 명이 남았는데 저자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알려줄 수 있을 거야. 증인들을 들여보내라.
2: 가야바, 괜찮겠나? 저 투자는 좀 위험해 보이는데.
0: 그렇긴 한데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저 뚱뚱한 자는 최고만 큰 거고 저 모자 쓰고 있는 자는 정말 위험 인물이긴 한데 전에도 같이 일해본 적이 있어서 괜찮을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고맙구만. 저자에 대해 말할 게 있다고?
3: 예. 예전에 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상을 뒤엎고 동물들을 내보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2: 그래.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랬어.
3: 저희 둘 다 그때 거기 있었거든요. 거기서 모든 걸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4: 예.
0: 그래. 뭘 보았나?
3: 아, 예. 거기서 저자는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요.
0: 그래? 저자가 뭐라고 했지?
3: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0: 오, 그랬단 말이야?
4: 예, 저자가 저렇게 말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3: 예,
0: 그랬군. 자, 여러분, 저자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에 대한 두 증인이 있습니다.

0: 아유, 추워. 아유, 오늘따라 왜 이리 추운 거야. 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 시간에 누가 온 거지? 설마 더 많은 군사들이 온 건가? 혹시 모르니까 더 멀리 가서 숨어 있어야겠다.
1: 전 알려드릴 수 없어요. 어서 돌아가세요.
2: 제발, 제발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혹시 예수님을 정도께 데리고 갈 것 같은가요?
1: 대제사장님이 제게 그런 걸 알려주실 리가 없잖아요. 빨리 돌아가시라니까요. 아니면 정말 보초들을 부를 거예요?
2: 아니, 제발요, 제발요. 대제사장님을 꼭 만나야 돼요. 여보세요.
3: 안쓰러운가?
4: 잘 모르겠는데 누가 찾아와 소란을 피우나 봅니다.
3: 이 시간에? 게다가 로마 군사들이 쫙 깔려있는데 누가 어떤 소란을 피우는 거야?
4: 제가 잠시 나가서 살펴보고 올까요?
3: 그래, 요아스. 자, 그럼 우린 하던 얘기를 계속해볼까?

0: 아, 이거 왜 이래? 너도 나도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잖아. 네가 지금 그걸 부인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고. 어쨌든 너도 네가 원하던 걸 얻지 않았어? 다 잘 된 거라고. 이제 곧 판결이 날 거야.
1: 판결? 판결이라니. 예수님을 청동 앞에 세우려고? 자, 이거 다 돌려줄게. 예수님을 돌려줘.
0: 뭐라고?
1: 예수님을 돌려달라고!
0: 내 몸에서 솟다!
1: 자, 이거 다 돌려줄게. 예수님을 돌려줘!
2: 쟤가 여기 있구만.
0: 조심히 가, 친구.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 선생이랑 같이 총독 앞에 설지도 모르니 조심하라고. 약속은 약속이니 그 돈을 네가 갖고 가서 좋은 거 좀 사먹고 즐겨. 오늘 있었던 일은 다 잊어. 오늘 있었던 일은 다 잊어. 골사납게 정말. 이 자를 거리로 끌고 나가게.
2: 도와줘. 자, 이제 놔줘. 이러다 사람 죽이겠어.
1: 죽이겠어. 모두 다 죽여버리겠어.
2: 신사적으로 대했더니 정말. 잡아라. 가이오, 유니오, 와서 좀 도와줘. 갑자기 왜 이리 힘이 세진 거야? 칼 좀 갖고 와.
3: 아니, 죽이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1: 난 죄를 졌어. 내가 죄 없는 우리 선생님을 배신하다니.
0: 동전을 주워주세요. 이렇게 길거리에 던져둘 순 없습니다.
2: 그럼 그렇게 하지.

0: 가야바 제사장. 피고인도 자신을 변호할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나?
1: 아, 그렇군요. 너는 지금까지 들은 죄목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너에게 뭐라고 증언하든 아무 답변도 하지 않겠다는 거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디 한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해봐!
2: 내가 크다.
3: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
4: 신성 모독이다!
2: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1: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죽여야 됩니다!
6: 죽여! 사형!

0: 그 많던 군사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모닥불 근처엔 아무도 없는데? 가서 잠깐만. 살겠다.
1: 베드로! 베드로!
0: 요한!
1: 빨리 거기서 나와요!
0: 왜? 무슨 일이야?
1: 어서요!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었는데!
2: 저기 누구냐? 누가 불을 쬐고 있는 거야?

0: 어쩌지? 어서 뛰어요.
1: 거기 꼴짝마라!
2: 자, 이제 아침이 밝아오는군. 의회를 소집해야겠어.
3: 가야바 제사장님, 저자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2: 뭐라고? 자네도 방금 저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듣지 않았나? 의회를 소집해서 투표를 하고 마땅한 벌을 줘야겠지.
3: 하지만
2: 뭐? 자네도 들었으니 부인은 못하겠지?
3: 하지만 만약에...
4: 아, 니고데모, 나라면 좀 더 조심하겠는데.
3: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4: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을 재판할 건데 너까지도 한꺼번에 재판할 수 있다는 거지.
3: 하지만 저는...
2: 자, 이제 시작해볼까? 죄수를 데리고 오너라. 이번에 또 뭐야?
5: 이자가 예수랑 함께 있었던 자라고 들었습니다.
6: 확실합니다. 저기 저 죄수랑 함께 있었던 걸 제가 봤어요.
2: 그 자가 누구냐?
5: 모르겠습니다.
4: 죄수를 이리로 데리고 오게. 이 죄수를 아는가?
5: 아니요, 전 저자를 알지 못합니다.
4: 그냥 풀어주라고 해라. 지금은 이자만 재판하면 돼. 예수의 제자들은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유다는 그를 배신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베드로가 말이죠. 이제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그 많은 모욕과 수모를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죠. 전에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보내신 제물, 어린 양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알게 됐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선행으로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예수님을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길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시리즈 10번째 시간 고소인들과 밤새도록 출연 서령범, 김종환, 서혜정, 박영재, 장민혁, 홍성원, 안효민, 이현주 번역구성 양한결,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뛰어난 위인을 많이 배출한 유태인의 자녀 교육 유명하지요.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남보다 뛰어나라가 아니라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쳐라. 몸을 쓰는 일보다 머리를 써서 일하는 것을 가르쳐라. 배움을 중단하면 20년에 걸쳐 배운 것도 2년 만에 잊어버린다.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쌍방을 죽이고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쌍방을 살린다. 아이를 혼내준 날에도 재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라. 친구를 택할 때는 한 단계 높게 선택하라고 가르쳐라. 남에게 받은 수모는 잊지 말되 용서하라고 가르쳐라.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인데요. 지혜롭게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이에요. 화가 날 때도 있지만 이럴 때는 생각을 멈추고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 계신 곳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머무는 삶을 바라보면서 김도연의 샬롬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Overflow의 주님 계신 곳에 들으셨습니다. 근목자 흙이라는 말이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라는 뜻인데 어디에 머무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오래 머물면 세상 생각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태도까지도 조금씩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거하면 다르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미없어 보일 수 있는 삶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 오래 머물며 조금씩 물들어가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Ernie Hassay의 Oh, What a Moment, Gaither Vocal Band의 Sinner Saved by Grace, Wintley Phipps의 His Eye is on the Sparrow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언제였나, 장근희의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주리의 예수 내구주 들려드렸습니다. 5159번님께서 신장 투석을 거부해서 고속도로 갓길에서 호흡곤란이 오고 심정지가 오며 코로나 때 제대로 면회도 하지 못해 그렇게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신 지 3년이 되었네요. 마지막 3개월은 뇌사 상태로 누워 계시며 동생이 면회 간 날에도 눈도 뜨시고 했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보고 눈감은 모습만 봤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얼마나 좋은 아빠를 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않고 천국에서 자유하며 기쁘게 지내실 아버지를 생각하며 토브 월십에 참 아름다워라 듣고 싶어요. 친구가 동방송 샬롬 나잇을 소개해줘서 듣게 됐는데 아빠가 있는 하늘나라가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찬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 들려드렸습니다. 윌러브의 작은 불꽃 하나가, 어노인팅의 나는 찬양하리라, 마커스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5159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토 오브 워십의 참 아름다워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현충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작게는 부모님의 눈물과 땀이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의 피와 땀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6.25 전쟁도 겪으면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하는 그런 선진국으로 바뀌기까지는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신 그런 분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요. 주님은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더욱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정현주의 찬양으로 구주와 함께 나아 죽었으니, 그리고 이어서 안성진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충만하고 또 주님과 깊은 동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정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그런 내 영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오히려 정말 큰 소리로 주님을 구하는 것조차 힘들 때, 그때 다시 한번 작은 목소리라도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사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견인하시는 그 주님, 정말로 신뢰하면서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이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오 신실하신 주 두 곡 이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8장 말씀을 함께

함께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노래 선교단의 음성으로 작은 불꽃 하나가, 그리고 이어서 어노인팅의 주의 친절한 파리한 기세, 두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매우 특별한 시대이며 분명 이전과는 다른 큰 전환의 때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의 초림은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대전환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된 오늘은 신약에서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 대전환의 시기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이 잃었던 기업을 다시 받고 새 출발하는 50년의 희년이 40번째가 되는 2000년의 대희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신약의 광야를 지나 이제 요단을 건너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간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전 시대는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시대가 왔도다. 역사상 가장 큰 희년을 위한 대전환의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도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도 앞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물결이 다가오는 역사의 때, 주는 빛의 날개를 활짝 펼치실 것입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시편 126편 2절 말씀입니다. 나와 가정, 교회, 나아가 우리나라와 열방을 향해 대희년의 뿔나팔을 크게 길게 불겠습니다.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고 전환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이어스의 찬양이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주찬양 선교단의 그 이름 두 곡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곡의 찬양, 소프라노 신델라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테너 존 노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리고 이어서 서울 바합 창단의 내가 매일 기쁘게, 세 곡 함께 하시죠.

끝으로 들으신 찬양은 서울 바합창단의 내가 매일 기쁘게였습니다. 자, 그레이스 투 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끝으로 준비한 두 곡의 찬양은 먼저 백투더 바이블 퀄텟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모스텔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시편 23편 준비했습니다. 이두 찬양 들으시고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일을 지나면서 이 땅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깊이 애국하는 그런 하루 잘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강중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첫 찬양으로는 조범진의 곡이었어요. 할렐루야. 목소리는 헤리티지의 이철규 형제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참 굉장히 큰 일도 있었고, 또, 그 더위도 또 한껏 기승을 부렸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또 오늘까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역사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제까지 함께 하셨죠. 그리고 또 앞으로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실지 또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또 바라게 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께 꾸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허락하신 많은 크리스찬 CCM 아티스트들의 곡들을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들 한 시간 동안 준비해 드립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동방현주의 세상을 사는 지혜,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제가 불렀습니다. 커버한 곡이죠. 주의 전으로 산다는 것은 Praise and Worship 4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원을 주님께 드리지만, 기도를 간구를 드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리고 또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긴 합니다. 또 그런 질문들과 기도들 가운데 응답을 하실 때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응답 없이 우리에게 침묵으로 보내실 때가 있죠. 그러나 알고 계시죠? 그 침묵마저도 우리에게는 응답인 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살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찬양 하나 더 들을까요? 주 나의 평안, 유윤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발견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간구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인생 최대의 추구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을 만나야 할 사람이 만나지 못한 것을 버림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외로움과 소외감, 그리고 궁극적으로 불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깊은 공허감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가 만났다고 느끼면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느낀다면 이 순간부터 찾으십시오. 음성으로든 환상으로든 말씀으로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그분 만나기를 기대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실 겁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김보규의 당신은 내게 오죠 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는 앨범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계속 도전받는 게 있다면 뭘까요? 믿음이겠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확실히 흔들리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죠. 또 하나의 방법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죠.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이야기, 우리 스스로의, 내 스스로의 이야기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를 향해서 하는 말들을 집중해서 듣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 역시도 주님께서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깨달을 수가 없을 때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좀 떨어졌을 때, 또 우리의 믿음이 좀 연약해졌을 때는 나의 이야기를 막 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느낌과 생각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밝히 보지 못했던, 볼 수 없었던 것들도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 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인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언제나 들어도 좋은 찬양이지요.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실 수 있고요.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항상 잘 모아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일괄적으로 방송해드리고 또 신청곡도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시면 오늘과 내일이 아닌 오늘 주 토요일 토요일에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5015님, 네, 역시 5월 30일 공한시 21초에 출첵이요. 오늘은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잔잔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신청곡 준비해놓고 있고요. 7282님, 전 보통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날 듣는데요. 내일은 에어컨 공사가 있어서 오늘은 누워서 듣고 있어요. 7282님, 그 에어컨 설비를 하시는 건가요? 와,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신 거면 지금 시즌이 정말 바쁘실 시즌일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한두 번인가 그 에어컨 설비하는 거를 본 경험이 있어요. 뭐 저희 집에 설치하는 것도 한번 본 적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설치하시는 거를 본 적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힘든 일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시는 분들 여쭤봤더니 아, 힘들긴 한데 이게 또 제품마다 좀 특징들이 있어서 그것만 알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네, 7282님 잘 설치하셨죠? 네.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6428님 저희 왕왕왕 애청자시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 밤 비행기로 LA로 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다시 LA로 가시는군요. 거의 3개월간 한국에서의 모든 일이 잘 지나갔지만 마지막 짐 정리와 집 정리는 계속되고 네. 그리고 떠나야 마무리가 될 듯합니다. 아, 6428님 지금 이 방송은 또 LA에서 듣고 계시겠네요. 정말로 우리 방송의 글로벌 청취자이십니다. 6428님.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주님께서 늘 영감 팍팍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작품들 만드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6282님. 5월 30일 1시 58분에 올려주셨어요. 아멘 수고하셨어요. 빛이 없어도 신청곡 부탁드려요. 다윗과 요나단. 네, 빛이 없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해주셨습니다. 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5월 31일 공한시 1초에 5015님께서 땡 5015님께서 네 출첵이요. 윌럽 집회 후기 갑니다. 이번 집회는 대전이었어요. 너무 멀어서 딱 30분만 있다가 왔습니다. 오, 그래도 좋았어요. 와, 너무 멀어서 딱 30분만 있다가 왔는데,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야, 진짜 윌러브는 진짜 행복하겠어요. 이게 뭐 우리 흔히 얘기해서 뭐 팬심 이런 것도 있지만, 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윌러브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오 이로님 집회에서 받으시는 은혜 주변에도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2호 사모님, 목요일 밤에 교통사고를 크게 겪어서 며칠째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이상하네요. 그것보다 죄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쵸. 2호 사모님, 그래도 건강 잘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게 던져주셨지만, 너무 울림이 있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몸이 아픈 것도 무섭지만 죄가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입니다. 2호 사모님 다시 온전한 회복이 있으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신청곡이 있었어요. 501호님께서 신청해주신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 를 신청을 하셨고요. 네, 신청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카 요나단의 빛이 없어도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라는 제목이죠. 이두 곡의 신청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렌의 나의 기도, 다윗과 요나단의 주에서 나의 당신이여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달빛 가스펠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행복한 순간들이 많은데요. 지금도 되게 감사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히스플랜이

라는 팀을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아셨나요? 저는 처음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만나게 된 거는 그러니까 접하게 된 거는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이과 유나다는 저는 언제 처음 만나게 됐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오래됐죠. 30년 넘게. 갑자기 무슨 얘기냐고요? 그런데요, 이두 곡의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 세대가 같은 마음으로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의 스타일은 옛날 것과 지금 것으로 나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표현되고 있어서 정말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조금 장난기 어린 생각이 있긴 했지만 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를 히스플랜이 부르고 다윗과 요나단이 나의 기도를 부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뭐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를 떠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 세대와 시간과 역사를 거슬러서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허락하신 찬양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앞으로의 시대도 계속 주님께서 허락하신 음악들을 또 기대하며 기다리며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정말 오랜만에 이 멘트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찬양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이 아티스트들이, 이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대를 노래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애통해하는 것을 노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노래할 수 있는 음악 사역자들이 될수 있도록,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귀한 시간 또 오늘도 보내게 돼서 너무 감사하네요. 저는 이제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은 국내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한 시간 동안 꾸려드립니다. 내일도 함께 하실 거죠? 마지막 곡으로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한다 말하시는 주님을 또 느끼시고 깨달으시면서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이제 녹음이 더욱더 짙어가는 6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자 또 오늘은 특별히 현충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자유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기독 순교자들을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신사 참배에 거부하며 조국의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 그리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성도들과 교회를 지키다가 피 흘리신 믿음의 선조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처럼 조국과 성도들을 위해 가장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고 가신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이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은 그 어떤 날보다 더욱더 감사의 마음과 경건함을 담아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이 땅의 차가운 골짜기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린 순교사의 피는 허무하게 사라진 눈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거두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칼날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그 신실한 기도가 거름이 되어 이 땅에 푸른 평화의 숲이 숨쉬고 있습니다. 주님, 상처 입은 이 강산을 위로하시고 선조들이 피로 지킨 신앙과 조국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지켜가게 하소서. 네, 조국의 꽃이 되어 기도 기림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또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이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아내들을 맞았으니 곧 헷 족속 중 일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 손녀이며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취하였고 이스라엘의 딸이며 느바엿의 누이인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에서를 위해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이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었다. 에서가 자기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의 모든 집안 사람들과 자기의 가축들과 모든 짐승들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서 자기의 동생 야곱에게서 떠나 한 지방으로 갔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너무나 방대하여 그들이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며 또 그들의 짐승떼가 너무 많아서 그들이 우거하던 그 땅이 그들을 부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에서가 세일산에 자리 잡았으니 에서는 곧 에돔이다. 이것은 세일산의 에돔 사람들의 조상 에서의 족보이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이며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이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도 딤나라는 첩을 두었는데 그녀가 아말렉을 낳았다. 이들이 에서의 아내 아다의 소생들이다.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이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소생들이다. 아나의 딸이며 시보온의 손녀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녀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아주었다. 에서의 후손들 중 족장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곧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자손 중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버 족장, 그나수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다.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들 중에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서 루엘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며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소생들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곧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로서 에서의 아내가 된 오홀리바마에게서 나온 족장들이다. 이들이 바로 에서 곧 에돔의 자손들이며 이들이 바로 그들의 족장들이다. 그 땅에 거주한 호리족속 세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자리 잡은 세일의 자손들 중 호리족속에서 나온 족장들이다. 로단의 아들들은 호리와 헤맘이며 로단의 누이는 딤나였다. 소발의 아들들은 알완과 마나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다. 시본의 아들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이 사람 아나는 자기 아버지 시본의 나귀떼를 돌보다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다.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비아의 딸이다. 디손의 아들들은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 에셀의 아들들은 비란과 사아완과 아간이다. 디산의 아들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허리족 속의 족장들은 이러하니 곧 로단 족장, 서발 족장, 시보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다. 이들은 그 구역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허리족 속에서 나온 족장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서 다스린 왕들은 이러하다.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고 그의 성읍의 이름은 딘하바였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에서 온 세라의 아들 여밥이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여밥이 죽으니 대만족 속의 땅에서 온 후삼이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으니 부다대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격파한 하닷이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고 그의 성읍의 이름은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에서 온 삼나가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삼나가 죽으니 강 은절이 르어봇에서 온 사울이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으니 하달이 그를 뒤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성읍의 이름은 바우며 그 아내의 이름은 무헬 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였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은 그 종족과 터전과 이름에 따라서 이러하니 딤나 족장, 알와 족장, 여뎃 족장, 어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다. 이들은 그 소유한 땅의 거처에 따라서 에돔의 족장이 된 이들이니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였다.

0: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피곤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속히 쾌유되시기를 기도하고요. 또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북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제가 태어난 시기에 가장 어렵다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가지고 진짜 이유식도 못 먹어가서 저희 어머니가 감자를 으깨가지고 이유식 대신 저를 먹여서 키웠다고 항상 저한테 미안해하셨어요. 제가 어느 정도 커서 생활을 해보니까 그때는 배급제도가 붕괴돼서 엄마가 힘들게 장마당에서 벌어들여오는 도로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장마당이라는 것도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쌀을 1kg를 사갖고 들어오면 겨우 오늘 한 끼, 두 끼, 오늘 먹으면 내일 뭐를 먹어야 되는 거가 항상 고민이고 항상 숙제였습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었고요. 항상 하늘은 누구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들이 나의 심장이고 그들을 위해서 내 한 목숨까지도 바쳐야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의를 받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계속 믿었는데 저에게 차려진 것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점점 가면서 굶어 죽을 사람들, 94년도에 300만 명의 아사자들까지 생겼습니다. 북한에서는. 근데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굶어 죽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장사를 못해서 너희들 먹여 살릴 힘이 없어서 항상 어머니가 어머니를 탓했고 저희 아빠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정말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또 그 인생 그리고 내 팔자를 탓하면서 살아왔는데요. 15살에 처음으로 제가 노래 하나를 접하게 됐습니다. 사실 북한에서는 내가 태어난 거에 대한 축복이라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태어난 것조차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라는 자책감에 매일같이 살았는데 15살에 한국에서 나온 노래다라고 하면서 들었던 것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의 친구들이 항상 생일 때라든가 그리고 친구들이 어디를 떠날 때 이럴 때 이 노래를 꼭 불렀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 노래 태초부터 나를 축복해서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원망이 아닌 축복받은 인생으로 산다라는 노래가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는 거죠. 그때에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랐던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그런 노래를 매일같이 부르면서 정말 그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16살에 국가에서 너는 키가 크니까 군대를 가라 라고 해서 저를 군대로 보냈어요. 김정일을 경호하는 경호처로 보냈습니다. 최소한 경호부대니까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아니 또 신병 교육이라는 것을 초반에 이렇게 오면 한 3개월이라는 기간을 군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3개월이 딱 끝나니까 또 저를 데려다가 어디로 보내냐? 간호사를 전문으로 키우는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다 졸업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허위사령부라는 장성들을 치료하는 간호사로 보냈습니다. 8년 군생활을 하면서 정말 못 볼 거 볼 거 다 보고 정말 힘든 상황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마다 계속 나타나주는 좋은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나 보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저를 옆에서 계속 도와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조금 조금씩 저희 옆에서 계속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6년을 군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제가 집으로 왔거든요. 근데 아빠가 돌아가신 이유가 회사에서 너무 일을 시키다 보니까 24시간 동안 풀가동을 시키면서 건설 현장, 아파트 건설 이런 현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밤에도 불을 켜놓고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다가 가로사로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나갔다가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대에서 휴가로 보내줬습니다. 집에 와봤더니

아빠는 현장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올 때까지 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었고 제가 오면 얼굴이라도 보여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엄청 마르셨거든요. 얼굴은 까맣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보면 아빠가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고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영웅이래. 그래 무슨 영웅인데? 현장에서 순직을 일하다가 순직을 했기 때문에 당에서 노력 영웅 칭호라는 것을 줬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걸 가지고 쌀 1kg도 바꿔 먹을 수가 없어요.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형식상 주어지는 그러한 영웅 칭호를 받았는데 사실 아빠가 일하면서 그렇게 노동의 대가로 사실 국가가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걸 약속했냐?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그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 집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까지 국가가 그 기름이 없어서 안 돌아갈 때그 빚까지 다 갚아주면서 헌신을 했던 거죠. 근데 아빠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집이라고 지정해놨던 그 아파트 202호, 지금도 2층 안집니다. 2층 2호였거든요. 2층 2호인데 아파트가 완공이 됐다라고 입주 청소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우리 집인데 왜 여기 와서 이 청소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래, 아닌데요? 저희 건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서 물어보라고, 우리가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아빠는 순위에서 밀려난 것 자체가 아니고 아예 명단에서 해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집을 팔고 나와서 살았던 게 아파트 그 건설 현장 바로 옆에 컨테이너로 된 조그마한 경비실 같은 데서 살았거든요. 완공되면 그 컨테이너를 반납하고 아파트에 들어갈 생각으로 있었던 건데 갑자기 아파트가 완공되니까 와서 그걸 싹다 철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랑 나랑은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집이라도 대충이라도 주면서 나가 살아라라고 하면 가서 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지? 내일엔 당장 이 집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가 살수 있는 곳은 전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나쁜 생각까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신을 제가 차렸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니 또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겠네 해서 제가 두 번, 세 번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네 번째 만에 눈을 딱 뜨니까 나는 죽을 수 없는 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내가 힘을 내서 그나마 엄마를 먹여 살려야 되겠다. 엄마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하자. 북한에서는 할수 없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탈북을 했습니다. 부대를 복귀해야 되는 상황인데 복귀를 안 하고 바로 한국으로 온 거죠. 사실 한국에 오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중국에 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머니를 도와주겠다라는 결심으로 제가 탈북을 했거든요. 압록강을 넘어야 되는데 교대 근무하는 시간에 빨리 탈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밤에 압록강 쪽에 보면 돌멩이들만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엄청 심해요. 야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돌멩이들, 거기에서 그 돌산을 이렇게 내려와야만 강을 건널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딱 엎드려 있는 순간에 갑자기 먼 데서 후레쉬 불이 비치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는 살아야 되는데 하고 막 손을 떨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꼭 잡고, 나도 모르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전혀 모르는데도 갑자기 두 손이 앞으로 모여지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여기에서 살게만 해주시면 저는 정말 열심히 잘 살고 그리고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험한 순간에 부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진짜 저는 몰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고 싶었지만 사실 소통이 되지 않고 그리고 글자를 모르다 보니까 중국 거리를 제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탈북민들이 중국에 오면 정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신분증이 없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에 중국 공안국에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북송을 시켜버립니다. 가장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임신매매를 당하는 걸 알면서도 팔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려가서 그 집에서 조금이라도 배가 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장애인을 돌봐주는 보호사 겸 집안의 노예로 제가 팔려갔거든요. 제가 물건으로 팔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저기 가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구나. 이 생각만은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노력을 해서 여기에서 탈출한다. 이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친구가 중국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데 거기 한국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이면 가능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무작정. 저 도와주십시오. 저 탈북해야 되는데, 저 한국 가야 되는데 길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브로커 일을 하시는 목사님, 탈북민들을 데려오시는 목사님들을 알고 계시니까 연락을 해봐라 라고 연결을 해줘서 제가 준비하고 출발하는 기간이 거의 6개월이 걸렸습니다. 목사님이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에 있는 쿠밍까지 와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 크다 보니까 베이징에 갔다가 베이징에서 또 쿠밍으로 내려가는 기간이 보름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법 체류자고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택시 조금 빌려 타고, 그리고 가다 버스 좀 빌려 타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오다 보니까 15일이라는 기간이 걸려서 라오스 국경에 있는 쿠밍까지 오게, 건명리라는 곳에 오게 됐거든요. 라오스 국경에 도착을 했더니 여기는 공산국가야. 여기서도 안전할 수가 없어.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메콩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콩강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걸 강을 넘어가지고 태국에 도착을 해서 태국에 있는 국제난민수용소에 가야만 우리가 난민 신청을 해서 한국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착 지역은 태국 수용소로 가야 되는데 라오스에서 또 태국 가면 메콩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배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메콩강은 바다가 아니어가지고 잔잔한 호수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쉽사리 이렇게 흔들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람도 안 부는데 배가 계속 흔들려가지고, 아니 왜 배가 흔들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저기 불빛이 보이냐 하고 봤더니 이렇게 초록색 불이 바짝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인다, 저게 뭐냐고 했더니 악어가 입을 벌렸다 딱 닫으면 그 물살 때문에 배가 이렇게 흔들흔들거려요. 그때 그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치고, 악어라는 것은 상상만 하고 포식주의자라는 것만 들어가지고 저게 잡히면 어떡하지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이 가운데로 그냥 딱 뭉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태국에 딱 도착을 하니까, 아, 살았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간,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을 위해서 잠시라도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우리도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뜻깊은 6월의 또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의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다몬드 싶어도 흉터가 남아있기도 하지요. 전쟁으로 인해 분단의 선이 잔인하게 그어진 이 땅에도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남아있습니다. 총과 칼이 오간 자리, 이 남과 북의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아직도 만연하지요. 오늘 남한에서는 이 전쟁에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는 날, 현충일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기를,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과 평안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6월 6일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내가 깊은 곳에서 찬송 이화 챔버 콰이어였고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트루바의 김정범 씨였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리고 남과 북 가운데 그어진 상처를 안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아픔이 없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천국 소망을 함께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성도들이 돈을 대하는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자와 비신자의 무언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저더러 물어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말의 언행이 달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욕도 자주 하고 거짓말도 자주 하지만은 믿는 사람의 언행은 달라야 되죠. 만일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치 않고 세속에서 생활할 때에 자기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활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센하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 있을 때 구소련의 정상회담 중에 니키타 크루쉐프가 아이센하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아이센하워 대통령이 모든 일정이 다 스케줄대로 움직이는데 니키타 크루쉐프 들어 내일은 저와 함께 교회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니키타 크루쉐프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저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갑니다. 다음날 정상회담으로 약속된 시간에 아이센하워 대통령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무려 2시간이 지나서야 회의 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그러죠. 니키타 크루쉐프는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매우 큰 결례를 아이센하워가 한 거죠. 그때 아이센하워 대통령이 예배를 드리고 오느라 늦었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자 니키타 크루쉐프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하죠. 당신이 무슨 핑계를 댈지 2시간 동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의외로군요. 자칫하면 양국 사이에 큰 문제로 번질 수가 있는 사건이지만은

0: 그래도 아이젠하워는 믿음을 우선으로 했고 니키타 크루시첩은 이런 배포를 인정해 정상회담은 수월하게 끝났다고 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고 때때로는 목숨까지 아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4개 있는 향유옥합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시편 72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산들과 언덕들은 공의로서 백성에게 평안을 보내게 하소서. 임금이 가난한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빈궁한 자를 건지며 억압하는 자를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과 평강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 소망을 들어주시고 함께 주실 줄을 믿으면서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를 올려드릴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임금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물줄기니 그가 원하시는 것으로 그 물줄기를 돌리신다. 아멘. 왕의 마음이 주님의 손에 있어 주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남북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력과 이념의 벽에 갇히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법문을 터뜨리듯 막혔던 남북의 관계를 뚫고 통일의 물꼬를 트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된 세계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남북한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을 향해.

주님의 보혈에 오늘도 감사와 사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미가 4장 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6월 6일 남한에서 현충일로 기념하는 오늘 해마다 이날이 되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함께 기억하는 날이죠. 동시에 전쟁이 남긴 아픔을 돌아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남과 북 우리 민족은 전쟁으로 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이 생이별해야 했고 고향을 떠나야 했고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죠.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미가 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쟁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것이 아닌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세상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실 그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보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방송에서는 올 초에 발표한 한 편의 논문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동 문제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0: 네.
1: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문이 있어서 이게 찾아보니까 정말 약간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제 한국이 어떤 이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다룬 글인데요. 제목은 관세법 개정을 통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보호 방안입니다.
0: 한국 입장에서 다뤘다는 것도 굉장히 또 흥미롭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올 초면은 네. 올해 발표한 거면은 그 올 초까지의 데이터를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1: 그렇죠.
0: 논문을 썼을 것 같은데
1: 네.
0: 그럼 이 논문의 핵심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데요. 북한 노동자가 강제 노동으로 만든 물건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일단 한번 차단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논문은 특히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문제에 주목을 했는데요.
0: 네.
1: 북한 당국이나 중국 정부를 직접 움직이는 솔직히 좀 어렵지만
0: 그쵸.
1: 북한 노동자를 쓰는 해외 기업이 만든 물건을 이 한국에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기업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즉 강제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자라는 접근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면 아 이게 막았으니까 강제 노동은 안 되겠구나라고
0: 네.
1: 하는 식으로 이제 기업에 좀 경각심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뭔가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할 때는 그만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명분이
1: 네.
0: 필요하고 여기서 수식어가 강제 노동으로 만든 물건이었는데
1: 네.
0: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문제를 강제 노동이라고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1: 네.
0: 그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1: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도 저도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 일한다고 하면 겉으로는 외국에서 돈을 버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북한 내부보다 외화를 벌 기회가 있다는 이유로 파견을 원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을 무조건 강제 노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한국의 전문가들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논문은 그렇게 단순히 볼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해외 나간 노동자 첫 번째로는 여권을 뺏깁니다.
0: 네.
1: 이동이 제한되고요.
0: 말도 안 되죠, 이게.
1: 네. 숙소와 작업장을 감시받는 경우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의 대부분도 북한 당국에 상납됩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즉 ILO가 제시한 강제노동 지표에는 뭐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임금 유보, 과도한 노동시간, 위협과 협박 이게 포함되는데 북한 해외 파견 노동의 현실. 여기에 거의 부합되어 있는 상당히 맞아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이게 말로는 뭐 여권을 보관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정말
1: 네.
0: 이동을 막으려고 하는 행동임이 분명하고
1: 맞습니다.
0: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 무엇보다 심각한 건 바로 이 임금 문제죠.
1: 맞습니다. 임금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건데요.

나의 노동력을 투입했는데 그 돈은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 그것도 나를 지킨 그 노동력을 보낸 북한 당국에 흡수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논문은 그 중국 파견 노동자들이 실제 임금의 70에 80%를 당국에 상납하고 실제 존해주는 주는 한 달에 80에서 100달러 수준이라는 연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0: 시위와 그리고 귀국 후 처벌 가능성 때문에 그냥 말로 삭힐 수밖에, 그러니까 온몸으로 삭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노동을 소개해줬을 때 수수료라는 개념이 여기도 있는데 이게 7, 80%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뭐 80에서 100달러 수준이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고국으로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리고 돌아가서도 내야 될 뇌물들이 상당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런 부패가 만연한데 북한이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북한 당국을 비판하거나 강제노동 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아. 기업에 대한 실사를 해라라고 하는 지적인 거죠.
1: 네.
0: 물론 북한 당국이 노동자를 통제하고 임금을 가져가는 핵심 주체인 것은 분명합니다.
1: 그렇죠.
0: 또한 중국 정부가 이런 노동을 방치하거나 허용하고 있다면 그 책임도 작지 않은 그런 지적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북한 당국이나 중국 정부를 직접 움직이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외교적 압박은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노동자의 생활 조건을 바로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논문은 시선을 조금 바꿉니다. 북한 노동자를 실제로 고용하고 이익을 얻는 해외 기업, 특히 중국 기업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렇게 뭐 현실적인 방안 아니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이런 해결 방안들도 제시를 하고 있나요?
0: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세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건이 나라 안으로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법인데요.
1: 네.
0: 현재 한국 관세법 제234조는 수입, 수출입이 금지되는 품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건데요. 바로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물품입니다. 이렇게 법을 바꾸면 세관이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의심되는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자체적으로.
1: 네.
0: 즉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으로 만든 제품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 일종의 장치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1: 저희 처음에 이야기해 주셨던 이 핵심인데 수입을 막는 것, 그러니까 들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럼 수입을 막는 것이 북한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연결지어 보는 거죠.
0: 그러니까 강제 노동이 계속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중요한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은 해외 노동자에게 보내놓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현지 기업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생산비를 줄이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결국 노동자의 희생으로 북한 당국과 기업의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입 제한은 이 구조를 끊어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제 노동으로 만든 물건을 팔 수 없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를 쓰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을 할 수 없게 만든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그러면 기업은 북한 노동자의 고용을 좀 줄이거나
1: 네.
0: 아니면 적어도 노동시간과 임금 지급 구조를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에게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강제 노동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통로를 어떻게 보면 약간 개선해 볼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1: 이게 그럼 딱 두 가지 갈래길이 있겠어요.
0: 네.
1: 외화벌이를 보내지 않거나
0: 네.
1: 강제 노동이라는 이 이름을 벗거나.
0: 그렇죠.
1: 근데 이 관세법 개정이라는 해결 방안이 좀 어떻게 실제로 반영된 사례들이 있나요?
0: 네. 논문은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중요하게 소개를 하는 건데요.
1: 네.
0: 미국은 이미 관세법을 통해서 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최근 들어서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통해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은 원칙적으로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보고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이미 미국은 만들었습니다.
1: 네.
0: 유럽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이 유럽 시장에 들어오거나 유통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이런 국제적 흐름을 보면서도 이 한국도 더

0: 더 이상 선언이나 비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법과 제도를 갖춰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한국도 이 부분을 좀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그래도 조금 변화하려는 모습이 보이긴 하나요?
0: 그렇죠. 그래서 강제 노동이 최근 들어서는 중요한 세계적인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하나의 제품이 강제 노동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네.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실사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 그 팔리고 있는 뭐 가방이라든지 속눈썹 이게 중국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구금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고 아. 하는 조사 같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선 지역 아. 중국의 북한의 나선 지역에서는 경제 특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들어간 중국 기업들의 생산되는 제품이 실제로는 나선 지역 근처에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 네. 거기에서 노동자들이 아니 수감자들이 만든 제품들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는 사례들인데 그럼 이 제도가 실제적으로 작동하려면 어떤 기반이 좀 마련돼야 될까요?
0: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업이 북한 노동자를 쓰고 있는지 어떤 공장에서 어떤 물건이 만들어지는지 그 물건이 어떤 경로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강제노동 제품을 막으려면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는 거죠. 기업 이름, 지역, 품목, 공급망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행정 역량인데요. 관세청이 이런 정보를 분석하고 의심되는 물건의 통관을 보류하고 기업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
0: 논문도 이 점을 한계로 지적하긴 하는 건데요. 북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목록과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중국이 그걸 막았습니다. 한국에서 그 서치를 검색을 하지 잘 못하게 만들어 놨긴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 자원과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관세법 개정을 통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보호 방안이라는 논문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데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갖는 의미 저희가 좀 기억해야 할 짚어가야 할 의미를 좀 간단히 알려주세요. 국장님.
0: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개선 문제는 이제 가치적으로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한 점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1: 네.
0: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한 나라의 정책 수단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까지 저는 이제 나아갔다라고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는 오랫동안 비판, 규탄, 결의안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잖아요. 물론 그 활동도 중요하긴 한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노동자의 처지를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적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렇다면 한국 법을 어떻게 바꿔서 실제 압박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네. 질문을 던지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북한 주민을 보호하는 방법을 공급망 문제하고 연결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 뒤에 누군가의 강제동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여러분 식탁에 올려져 있는 수산물,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북한 노동자의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게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의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알고요.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인케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에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토리라고 하는 한 아내가 있었어요. 토리. 근데 남편하고 관계가 지금 안 좋아요. 맨날 그냥 남편이 큰 소리 치고 이게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개를 한 마리 키우게 됐어요. 개를. 근데 이 강아지도 지 남편 닮아서 그런지 이게 망나니야. 그래서 이 토리가 어느 날 서점에 갔다가 거기 개 훈련법에 있는 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아, 이 책을 사다가 개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가장 쉬운 책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 개를 이럴 때는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럴 때는 저렇게 훈련시킨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줄치고 읽다 보니까 퍼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남편을 이렇게 훈련시키면 되겠다.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하여튼 우리 상식적으로 개는 자꾸 쓰다듬어 줘야 되고 옆구리를 살살 긁어줘야 되고 때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개가 조금 잘했다 그러면

0: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자꾸 칭찬해줘야 돼요.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줘야 돼요. 강아지 키우는 분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잘한 거 있으면은 항상 먹을 거 가지고 있다가 항상 줘야 돼요. 항상. 그대로 개 훈련시키듯이 남편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개보다도 남편이 바뀌더래요. 남편이. 전보다 훨씬 친절해줬고, 일찍 들어오고, 얼마나 쓰레기도 잘 버려주고, 청소도 잘해주고, 설거지도 잘해주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우연히 소파에 있는 책 한 권을 발견해요. 그게 개 훈련법의 책이었어요. 그거를 잘 숨겨놨어야 되는데, 칠칠치 못해가지고. 그 남편이 이게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그러고 이렇게 훑어보니까 거기 막 줄도 쳐져 있고, 막 글도 써 있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게 나를 개처럼 훈련한 거야? 뭐야? 나를 개 취급한 거야? 화가 난 거야, 남편이. 씩씩거리고, 이 책을 흔들면 이게 뭐냐고, 이거 뭐냐고 말이. 라고 화를 내면서도 남편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비록 개 훈련이긴 하지만, 칭찬받아 좋고, 사랑받아 좋고, 상받아 좋고, 수시로 먹을 거 간식 줘서 좋고, 지혜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복종하십시오.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남편에게 항복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머리를 이겨먹으려고 그럽니까? 아니 어떻게 주님을 대항합니까? 그러나 지혜롭게 하십시오. 왜 아내는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고 존경해야 되느냐? 질서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화평과 행복은 질서 속에 있습니다. 마귀는 질서를 깨뜨립니다. 마귀는 반항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행복을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 앞에 남편은 머리, 아내는 몸, 질서를 세우실 때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국가와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종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하신 참신랑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훈련, 영원한 참신랑 예수님께 복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신랑 남편과 행복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연단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우리 아내를 뭐라 그러죠? 마누라 말고 우리 순수 우리나라 말로 여편네. 오늘 책을 보니까 여편네, 여편녀라는 뜻은 옆에 있네의 준말이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동역자, 대등한 관계, 그런 동업자라는 뜻이에요.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아내는 남편 밑에 있는 밑편네가 돼도 안 돼요. 그건 노예죠. 아내는 남편 머리 위에 있는 윗편내가 돼도 안 돼요. 아내는 남편 뒤에 있는 뒷편내가 돼도 안 되고 아내는 남편 앞에서 얼쩡거려도 안 돼요. 앞편내가 돼도 안 돼요. 아내는 옆편내가 돼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6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의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새벽부터는 함경북도에서, 오전부터는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평안남도 곳곳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부산이 18도, 제주가 17도, 서울과 강릉, 포항이 16도, 대구와 여수, 목포가 15도로 보이고요. 청진과 대전, 광주가 14도, 평양과 신의주가 13도, 개성이 12도, 함흥 11도, 해산이 7도, 강계가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와 광주가 29도, 서울과 대전이 28도, 춘천과 포항, 여수와 목포가 27도, 개성과 강릉, 부산이 26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제주가 25도, 평양 24도, 신의주 22도, 강계가 21도, 해산 20도, 청진이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까지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 소식에 피해 없도록 안전과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사랑하기에 힘쓰고 말로 다 형용치 못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뜻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484장, 새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통합찬송가 484장, 새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샘솟는 전원교회 신학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감사의 마음이 오늘 나의 모든 행동에 스며들어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감사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향기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영적인 판단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내 입술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싸우니 이 하루도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0: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다니엘 6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니엘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다니엘 6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기적 두 번째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온 세계를 다스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명의 총리와 120명의 방백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송사를 해결하고 치안을 담당하며 왕께 드리는 세입을 관찰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세 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인이 메대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높여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왕을 섬기기에 있어서 허물이나 책잡힐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 앞에 당당하고 사람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는 사람,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루하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영, 바로 이것이 루아흐입니다. 바로 이 영을 통하여서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는 형들에게 팔려 종으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도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요셉과 같이 미래를 준비하고 다윗과 같이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며 결단하여 큰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왕에게 고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이 아닌 다른 신들이나 심지어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

앞까지 사자굴에 던질 것을 왕에게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더욱이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니라. 다니엘은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왕이 될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왕이나 방백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로서 야훼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바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직 야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야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큰 일들을 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5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80세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가 기도를 멈출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왕이 다니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였고 너무나도 신임하였기에 그를 구하려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4절 말씀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은 밤새 금식하며 오락을 그치고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결국 그를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국의 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 바로 그 일들을 야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실수를 야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모든 삶을 돌이켜서 복되어 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하룻밤이 지난 후 왕이 그에게 달려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니엘 6장 20절 말씀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의 죽음을 상상하며 슬퍼하는 왕에게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라 하니라.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 말씀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구만리장천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입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야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적과 능력 가운데 사시기를

요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다니엘 6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니엘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통합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나누는 말씀 통해 힘차게 시작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1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스불론자 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 술룻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삿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홀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운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지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시아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얍느엘을 지나 라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놋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라깟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할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뽀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여호수아 19장 48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2차 대

이전 중 영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이 조국 앞에 눈물과 땀과 피밖에 바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조국 앞에 눈물과 땀과 피를 바칩시다. 아주 가슴 뭉클한 연설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1위에 아직도 윈스턴 처칠경이 뽑힌다고 하지요. 처칠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기도했고 외로울 때마다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이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냥 국군 묘지에 가고 놀러 가고 쉬는 날로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보훈이나 현충일이라는 개념이 생소해지고 있죠.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수많은 순국 영령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를 누린다는 사실과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많은 분들의 희생을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날이라는 사실을 꼭 알려주는 그런 현충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입니다.

0: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하와이 해변에서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노을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쩜 저렇게 형형색색의 오묘한 노을이 존재할 수 있는지요? 함께 어우러진 구름조차도 완벽합니다. 주님은 최고의 예술가십니다. 황홀한 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남녀가 손을 잡고 해변가를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처녀인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주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주님, 하와이까지 와서 이 멋진 노을을 혼자서 청승맞게 바라보게 하시나요? 그런데 그 순간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 안에 외로움이 있구나. 그리고 주님도 계시는구나. 주님이 아닌 것에 집중할 때 감사가 아닌 불평이 나오는구나. 로렌 커닝햄과 함께 예수 전도단의 근간을 마련한 조이 도우슨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확실히 계십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제 삶을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 공부하고 그 열매로 변화된 내 삶에 대해 간증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세문안교회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강찬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6월 6일 현충일에 보내드린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신명기 4장 5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모세의 유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경험되어진 하나님, 쉐마 하나님을 경험하실 때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새로운 발걸음을 뛰게 될 거예요. 홍해를 걸르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봐야 돼. 내가 정말 힘든, 정말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걸 봐야 돼요. 이거. 할렐루야. 이 경험들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대가 되세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지 않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기도하고 기대는 거의 비슷하잖아, 발음도. 기도한다고 하는 건 기대한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걸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하세요? 기대해야 돼, 기대해야 돼. 기도한 것은 이루어질 걸 기대해야 돼. 아멘. 둘째, 이제 두 번째 넘어가서 언제 내 얘기를 다 하냐. 두 번째는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모세의 두 번째 거면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워낙 잊어버리기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손목에도 써서 이제 메고 다니고 머리에도 붙이고 문설주와 그다음에 문에도 다 써놓으라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 원리가 뭐냐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문에 기록하는 행위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죠? 문설주에 써놓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색이라는 거죠. 그 앞에 나와 있잖아, 마음의 색이라. 근데 마음에 잘 못 새기니까 새길 수 있도록 어디다가 써놓으라도 새기라,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 사실 구약의 율법은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먹어라, 저건 먹지 마라, 뭐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마라, 발굽이 갈라진 건 먹지 말고, 뭐 안 갈라진 건 먹고, 그래서 돼지는 못 먹고 소는 먹고. 근데 이 이유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돼지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소는 먹으라고 그러셨는지. 뭐 돼지 먹는다고 갑자기 병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돼지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돼지가 발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어. 먹지 말라 그러셨기 때문에 안 먹는 건데, 참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 구약에 나온 율법들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키긴 하는데 그걸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따지기 시작하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참 많아.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아세요? 기억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억하라고.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죠. 이게 유대인 랍비가 이제 가르쳐 준 건데, 예수 안 믿는 랍비예요. 그냥 유대교 랍비가. 이걸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돼지고기를 딱 먹으려고 하다가 아니 지금 먹지 말라 그랬지, 그 순간에 내가 뭐를 기억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이걸 기억하는 거잖아. 이해가 되세요? 맞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내가 또 이것저것 하지 마라 그랬을 때 그걸 딱 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있어, 이거 하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려.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말씀하셨으니까 제사 드리는 거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일일이 이제 써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지키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동행하라는 거예요. 동행하라는 거. 응? 예, 내가 혼자 있을 때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누가 함께 계세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 것을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이 율법을 전부 다 지키려고 하면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의식해야 돼. 가만히 있어. 뭐라 그러셨지? 거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뭐라 그러셨지? 그것이 율법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물론 뭐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 지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랬지.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버린다고 해서 율법의 목적까지 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 그리스도인이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삶까지도 다 분리해버렸어. 마음과 행동을 다 분리했어. 그래서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냥 마음이 있으면 되지 뭐, 마음이. 아, 내 마음은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 근데 행동은 한 10분쯤 늦게 와. 아, 뭐 율법주의적으로 그래서 제 시간에 오십시오. 그럼 항상 거기 되는 핑계가, 율법주의적으로 마음이 있으면 되지. 이게 이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진짜 이유거든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있는 거고 행동이 있으면 마음이 있는 거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살라고 하는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다 폐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폐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율법의 목적까지도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뭐만 지키면? 마음만 지키면. 아,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 이건 거짓말이라고. 율법은 폐한 게 아니에요. 완성하셨지. 예? 완성하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율법의 목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율법을 왜 폐했는 줄 아세요?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폐했다 그랬어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와 24시간 365일 같이 하신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같이 하시는 임재가 있으니까 더 이상 인식하는 것을 율법 지킴으로 안 해도 되니까 폐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율법의 목적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고 있지 않다면 율법을 폐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세요? 율법이나 성령님이나 로마서에 보면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러고 율법의 신약적인 그 카운터파트가 성령님이시거든. 똑같은 일을 하신다고 그랬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집에서 혼자 컴퓨터를 가지고 뭘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결정을 내릴 때에도 누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면 살 수 있는 거고요.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담대해지는 거고, 거룩함은 그분이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이제 혼자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할 수 없는 거고, 그분의 함께 계심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모세가 줬던 두 번째 권면이에요.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도 기억 못하니까 어떻게? 아, 써서 붙여. 여기다 붙여. 여기다, 이 얘기잖아. 여기다 붙이고 다니면은 이게 뭐지? 아, 맞아. 하나님. 이게 뭐지? 하나님. 이러라는 거잖아. 문설주에다 붙여놓고. 예? 하여간 어디 가든지 간에 잊어버릴 수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세요. 이것이 두 번째 권면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식하면서 사세요. 아, 하나님 계셨지. 아, 계시지. 지금도 역사하시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것이 두 번째 권면입니다. 아멘.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요, 앉아 써서 붙여. 뭐 어때? 네. God is real. God is alive. 뭐 그냥 써서 붙여. 그냥 한국말로 써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렇게. 맞아. 이러고 보면 되잖아요. 여기다 붙이면 잘 안 보이잖아. 그러면은, 어디다 붙이면 잘 보일까? 그러니까, 아이폰에 무슨 바탕화면이라도 바꾸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맞아. 하여간,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멘. 그것이 두 번째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하는 것은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무시당해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그분은 그냥 평상시에는 서랍 속에다 넣어뒀다가 주일날 필요할 때 한번 꺼내가지고 잠깐 쓰고 다시 서랍 속에 넣어두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날마다 꺼내서 보고 닦고 광내고 날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볼 때마다 너무 좋아서 아이고 내 뭐 이러고 또 막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이게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듯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일요일날 한번 보고 나머지는 곱게 장롱 속에 모시고 계시고 이거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중한 물건을 물론 뭐 너무 소중해서 기스날까봐 그러는 건 모르겠지만 잊어버리고 지내세요 그거를. 아니 그럴 수가 없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건데 첫째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례하게 행치 않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잖아.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왜 견뎌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야. 아멘. 둘째,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는데 뜻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뜻을 다하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목록들을 쭉 읽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다 의지적인 겁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게 감정적인 거예요. 오래 참는 감정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나 사랑하면 오래 참게 되는 거지. 괴로워도. 왜? 사랑하니까.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소중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하는 존재니까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참게 되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여호와를 사랑하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람을 사랑하든 이 두 가지 계명 모두 다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참는 것도 그렇고 성내지 않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도 그렇고 다 의지적인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것, 소중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것이에요. 현대 기독교의 타락에는 사랑에서 의지를 빼버렸어. 그러고 나니까 남는 게 이기적인 감정 노름밖에 없어. 이게 여러분 욕먹는 이유잖아요. 사랑에서 의지를 빼버렸어.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날팍한 감정만 남아. 말초적인 감정들. 그건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아주 셀피시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들어요? 기독교인들 이기적이다 이 얘기 듣는 거지. 의지가 빠져버렸어. 아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시지 않으시고 마음을 다하고 또 뭐를 다하라 그래요? 뜻을 다하라 그랬어요. 뜻을. 하기 싫어도 오래 참아야 되고 하기 싫어도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되고 하기 싫어도 희생해야 되고. 왜?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의지를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힘을 다해 사랑하라 했어요. 힘을 다해. 이 힘을 다한다고 하는 힘을 다한다는 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움직인다는 뜻.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고 카피에도 나오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게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메오드. 사랑하라 그랬는데 아닌가? 그 카피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래야 이제 기억력이 안 좋아. 하여간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 움직이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것은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건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 감정만 있는 사랑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는 lust라 그러는 거야. lust, 정욕. love하고 lust는 다르거든요. lust는 뭐냐면 감정만 있는 거야. 근데 사랑에도 물론 그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있지요. 그런데 lust는 뭐냐면 감정 혼자 따로 있는 거예요. 의지도 없고 움직이는 것도 없어. 감정만 있어. 아주 selfish한, 아주 추잡한 게 그거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러브하고 러스트를 헷갈려. 그냥 마음 가운데 좋아하면 사랑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지. 언제 마음만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 이 현대 기독교의 제일 큰 문제가요. 마음하고 행동하고를 다 분리시켜 버렸어.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아, 내 마음 알잖아, 내 마음. 알긴 뭘 알아?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 밥이라도 사줘봐. 그럼 알지. 내 마음 알잖아. 알긴 뭘 알아? 알긴 거 자기는 알지. 어떻게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0마디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0마디 고백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 위해서 쓰레기 하나라도 주서. 그게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너 알잖아. 그러지 말고. 예,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서요, 고민이라도 좀 들어줘. 그게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지. 맨날 마음만 다하고 있으니까 쌈박질 하는 거예요. 마음만 다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움직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라고 했으니까. 고백만 있을 것이 아니라 표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러면은 와서, 예, 이제 청소라도 하고, 복음 전하고, 섬기고, 예, 내 사람들 고민 들어주고,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내 돈 내가지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이러는 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 이 액션이 없이, 그냥 마음 알잖아, 마음. 마음은 누가 알아요? 자기만 알지. 그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사랑은요, 여러분, 반드시 힘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힘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힘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말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 지체를 내가 사랑한다면 당연히 돈 주머니가 열려야 돼. 그게 안 열리고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교회 필요가 있을 때 자기 몸이 움직여야 돼. 안 움직이면 또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액션이 없으면 여러분,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라 그랬을 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맞아요. 물론 마음에서 시작해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둘째 뜻을 다하고, 셋째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달하라는 거야. 전달. 모세가 전해주는 신앙의 네 번째 핵심은 자녀들에게 내 신앙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물림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없으면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물려주라는 거예요. 물려. 신명기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신명기에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 아세요? 자녀들에게 알려라, 전달해라, 전해라.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찾으면 분명히 그거예요. 알려줘라, 전달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의 네 번째 요소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영적인 대물림을 해야 돼. 그것이 육체의 자녀일 수도 있고 영적인 자녀일 수도 있고, 하여간 누군가에게는 내가 깨닫고 내가 보고 내가 알게 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거든요. 개인의 구원이라면 내가 아무한테도 안 전하고 내가 깨닫고 끝나도 돼. 끝.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 원하시거든. 그러려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에 사명이 있어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야. 왜?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을 알고 지켜야 되거든. 율법적인 법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분이 당신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고, 이것을요 대물림해야 돼요. 대물림. 만약 아무한테도 대물림하고 있지 않다면, 육체의 자녀든 아니면 영적인 자녀든 아무한테도 대물림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가 전해준 복음으로부터 심각하게 멀어져 있는 겁니다.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이거야. 네 번째 거. 반드시 누군가에겐 대물림하라는 거야. 반드시. 그 한 나라가 여러분 성립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육체적으로도 재생산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면 결국 그 민족은 없어지는 거잖아. 육체적인 재생산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전통과 그 나라의 가치들이 계속 물림이 됐을 때 한 나라가 성립할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왕이세요. 당신의 나라가 있으시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아브라함 살펴볼 때 조금 더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만드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 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신앙의 DNA를 우리 가운데 형성하세요. 근데 여러분 DNA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DNA는 유전 형질을 유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DNA야. 신앙의 DNA가 왜 우리 안에 형성되냐면 우리의 신앙의 DNA를 유전적으로 대물림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아 그게 아니면 DNA 없어도 돼. 있잖아요. 우리가 뭐 DNA가 왜 필요해? DNA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카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대물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긴 여정을 통해서 다음 주에 설교인데요. 긴 여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조상. 조상은 뭐냐면 프로토타입이라는 거야.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쫙 카피해 나오는 거야. 쫙 카피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형성하느라고 그렇게 애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카피하는 거거든. 이삭 카피하고 야곱 카피하고 계속 카피해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계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계보가 형성되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열국의 합이라 그랬어요. 열국의 엄이라 그랬어요. 뭐니 계보가 있다는 거야 나를 통해서. 근데 이 다음에 하나님이 딱 갔더니 네 계보는 뭐냐? 대가 끊겼어. 밑으로 누가 있냐? 아무도 없어. 위로는? 위로는 있어요. 내가 전달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거듭났을 거 아니야. 밑으로 누가 있냐? 거기서 대가 끊겼어. 그걸 뭐라 그러냐면 고자신앙이라 그러는 거야. 고자신앙. 대가 끊겨서 아무도 없어 뒤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좋아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고 믿음의 삶을 살고 기도응답받고 다 좋아. 그거는 근데 DNA가 형성되는 거고 DNA 형성됐으면 나아야 될 거 아니야? 나아야 될 거 아니야? 고자신앙으로 계속 있으시면 안 돼요. 계속 나으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물림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출애굽기 33장을 가보세요. 출애굽기 33장. 9절부터 11절. 33장 9절로 11절. 출애굽기 33장 9절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대물림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첫째는 내가 그렇게 살면 돼요. 살면. 그리고 둘째는 내가 대물림할 사람을 거기에 데리고 다니면 되는 거야. 그러면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대물림이 안 되는 제일 큰 이유는 첫째 내가 살지 않아서 대물림이 안 되는 거고요. 아주 심플해요. 네.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언제 여호수아 붙잡아놓고 후계자 교육 뭐 이런 거 시켰던 거 별로 없어요. 근데 항상 뭘 하냐면 모세가 데리고 다녀요 얘를. 항상 여호수아.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후계자를 성공적으로 키운 몇 안 되는 사람이 모세인 거 아세요? 심지어 다윗도 실패했잖아. 솔로몬이 별로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잖아요. 사무엘도 실패했잖아요. 사무엘도 굉장히 많이 실패했는데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얘가 사실 엘리야가 성공했구나. 엘리야가 엘리사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 이게 얘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 봤더니 엘리사도 똑같았어. 엘리사는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종이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것은 종처럼 항상 쫓아다니는 거야.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모세가 가는 모세의 종 여호수아라고 그랬거든. 계속 쫓아 종처럼 쫓아다녀. 그래서 모세가 사는 것을 옆에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대물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물림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이 전수되냐고요. 믿음의 삶을 살면 전수가 돼요. 자녀들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밖으로는 속일 수가 있는데 자녀들은 속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집에서 뭐 하는지 다 보거든. 다 보거든. 여러분 무서워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집안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이랜드 선생님들은 다 한다는 거예요. 조이랜드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속일 수 없는 게 집안이에요. 집안.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그것이 진짜 산다고 해서 꼭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절대 전달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둘째
많은 대화와 펠로우십을 통해서

0: 자녀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갔는지, 어떻게 믿음을 선택을 했는지 알려줘야 돼요.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클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키우는 사람은요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함께 기도실에 오고 함께 말씀 묵상하고 함께 전도하러 다니고. 이게 여러분 셀이에요. 이게 셀. 셀은 일주일에 한 번 셀 모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같이 다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배우듯이. 둘째 대물림을 위해서는 이게 좀 더 본질적인 건데 물려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대물림이라고 한 건 뭔가 물려줘야 되는 거잖아. 물려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눈으로 본 그 일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거든요. 본 게 있어야 대물림을 하지. 본 게 있어야.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고자신앙이 되는 진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실 본 게 없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걸 본 적이 없어. 말과 적군이 물속에 묻히는 것도 본 적이 없어.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갈멜산에서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는 것도 본 적이 없어. 그럼 여러분 당연히 물려줄 게 없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원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침, 들으라 이스라엘. 듣는 사람들이 물려줄 게 생기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가운데요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예배팀 나오십시오.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상의 재물을 멸하신 하나님. 갈멜산에서 불로 내려오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말과 적군을 묻어버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본 게 있어야 돼요. 본 게. 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거기서부터 재생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본 거 당연히 전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겠어? 야 너 만나 먹어봤어? 만나 여러분 만나 먹어봤으면 이거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할걸. 너 만나 먹어봤어? 만나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못 전하는 거잖아요. 홍해의 이야기 경험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이 뭐 재향 군인회 이런 데 가면요 6.25 때 얘기 끊임없이 하시잖아. 백마고지 어떻게 점령했는 줄 알아?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늘상 앉아서 좀 백마고지 얘기하자. 왜 그래요? 경험했으니까. 그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세를 따라 이 출애굽했던 백성이 홍해의 이야기를요 전하지 말라 그래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녀들이 또 그 얘기 그 100번은 들었겠다. 왜? 홍해를 건넜으니까. 여러분 이게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경험한 게 있는 거야. 내가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있고 홍해 가르친 하나님 본 적이 있고 만나 먹어본 적이 있고 그랬을 때 전하지 말라 그래도 그 이야기만 하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만 자나깨나 그 이야기야. 백마고지 얘기. 고자신앙이 되는 여러분 진짜 이유는 사실 여기 있어요. 네, 무슨 전도폭발 훈련을 못 받아서 고자가 되는 게 아니야. 양육할 줄 몰라서 고자가 되는 게 아니야. 본 게 없는 거야. 본 게 경험한 게 없는 거야. 간증이 없는 거야. 간증이. 여러분 이 간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그분 좀 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시작돼요? 어디서 시작돼요? 기도에서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기도.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 373국의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두드림 교회 김혁 목사님입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충일을 맞아 감사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오 수많은 핏값과 눈물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저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여전히 분단의 아픔이 남아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사 어떠한 위협과 갈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안보와 지혜를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어릴 적 심한 천식으로 늘 방 안에만 누워 지내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자신의 약함에 굴복하지 않고 매일 책을 읽으며 세상을 향한 꿈을 키워나갔는데요. 훗날 체력을 기르고 지식을 쌓아 미국의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청년은 야구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부상으로 운동을 포기해야 하는 절망을 맞았습니다. 그는 부서진 꿈을 붙잡고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며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련을 통해 영성을 쌓아 세계적인 설교가가 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독한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주님께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데요. 나의 약점도 가장 선하게 바꿔 쓰실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 다섯 가지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외모.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단 절반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남과 겨뤘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이렇게 플라톤이 제시한 행복한 조건 다섯 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족함인데요. 이렇게 행복은 소소하고 사소한 것에 있습니다. 풋풋한 웃음, 잔잔한 감동, 노래 한 소절, 한 줄의 글, 작은 선물.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높은 곳에만 두지 말고 내 눈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행복은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같은 찬양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이 있지요. 이 시간에는 그런 찬양들 함께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앞날이 캄캄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처럼 한치 앞도 모르는 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찬송 함께 하시면서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워킹 프레이즈가 부르는 찬송가 원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524장과 함께 하시겠고요. 이어서 편곡된 성가곡들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그리고 안산시립합창단의 성가곡까지 듣고 올게요.

출산을 기다리던 영국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고대하던 아이가 마침내 태어나던 기쁜 그날, 갓 태어난 딸을 보고 부모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표지증에 걸려 두 팔 대신 짧은 뼈마디만 갖고 태어난 아이의 모습은 오랜 기다린 만큼 커다란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부부는 6개월 만에 아이를 포기하고 보육원으로 보냈는데요. 이 어린아이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불행한 몸과 환경을 가진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긍정의 태도와 도전정신이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 없는 불우한 청소년기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고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미대까지 진학해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글을 쓰기 시작해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동화를 그려 유명한 작가가 됐습니다. 앨리슨 래퍼라는 그녀의 이름은 모든 영국인이 알 정도로 유명해졌고 트라팔라 광장에는 그녀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또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는 그녀의 그림이 진열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뛰어난 강점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열등감을 극복하고 한 번 더 도전하는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기적을 이뤄가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 19절.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신 당신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분이 당신의 짐을 지실 뿐만 아니라 당신도 짊어지실 겁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말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알고 믿으며 사는 것은 전인적인 평안을 줍니다. 걱정 없는 멋스러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유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근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근심은 물론 당신을 짊어지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고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주님, 근심이 저를 짓눌러 왔습니다. 제 모든 근심을 그리고 저를 오늘 그리고 매일 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알미 제게 필요한 힘을 줍니다.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노아는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에 취해 자녀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치며 저주의 말을 하고 마는데요. 혈기를 이겨낼 절제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욕의 눈이 멀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고 삼손은 정욕을 극복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도 피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 과연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약점들을 숨기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야 할까?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약점이 우리의 장점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위대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철저히 알게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기에 이 연약함은 우려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연약함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의미심장한 기회들 중 하나라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약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해짐을 체험하며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6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훌쩍 지나갔죠? 오늘은 현충일 아침이기도 한데요. 조기 개항하셨습니까?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단체로 이제 국기를 달아주다 보니 태극기 만질 일이 예전보다는 적어졌죠. 예전엔 잘 보관하던 태극기를 직접 개양하고 또 내리면서 아 오늘 이런 날이었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독립운동가 중 크리스찬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미국인 농장에서 오렌지 따는 아주 힘든 일을 하실 때 이야기예요. 그때가 29 청년일 때인데요. 동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늘 습관처럼 했대요. 여러분,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땁시다. 오렌지 나무 한 그루를 정성으로 가꾸는 사람이 바로 애국자입니다. 라고요. 지금은 비록 남의 나라 농장에서 오렌지를 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주인 정신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그 태도가 결국은 나라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정성은 결국 미국인 농장주에게 감동을 줬고요. 우리 동포들의 지위까지 높여줬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오렌지 따는 일을 정성껏 하니 애국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작은 일에 정성을 당한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네, 오늘 귀한 아침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주례의 찬양입니다. 나를 통하여.

소프라노 신델라의 내가 매일 기쁘게까지 찬송과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을 다하는 것이 결국 애국자의 모습이다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네, 성경에도 아주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인물이 있죠. 요셉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는데요.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라는 원망 대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해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정성을 다했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으로 펼쳐졌을까요? 비록 죄수 신분이었지만 주인 정신을 가지고 정성껏 살아낸 요셉. 결국 주변 나라까지 살려내는 총리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칼맨의 구주 예수 의지함은 그리고 라이플로트 싱어즈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과 함께하죠.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소프라노 손예지의 이제야 돌아봅니다. 크룩스의 예수나를 위하여 이화 챔버 콰이어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까지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우린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어. 그리고 오늘 하는 이 일상이 반복되는 이 일상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작은 자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또 다음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축복하노라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분이엘 죄야만 이기는 영적 씨름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제 잘 만나세요? 아니 만나신 경험이 진짜 남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경험도 하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인물들이 나오죠. 우리가 계속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윈저를 읽을 때는 그 사람을 봅니다. 그렇죠? 링컨이나 뭐 이순신 난중일기를 읽거나 이럴 때 보면 그 영웅 위인이 되신 분의 미덕 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난관을 극복했는지를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교훈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야곱을 보면서 야곱에게 배울 점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 같은 존재, 여러분과 저, 야곱 같은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사실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는 그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과 인카운터, 하나님과 임재,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니 절실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 자격 없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32장 24절에 이렇게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우리 뒤에 부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임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현대 과학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미 세 번째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마다 이름을 야곱이 짓게 되는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고요, 며칠 전에 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보았고요, 이번에 세 번째 만난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좀 다릅니다. 평소에 이미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했던 야곱에게 근데 세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야곱의 영적 순례에서 이 창세기 32장이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쭉 하나님과,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 하나님 멀리 떠났던 야곱, 하나님을 잘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변두리에게 있었던 야곱에게 이 32장은 그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그 산마루 같은 그런 경험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난 하나님은 베델에서 꿈속에 귓가에 와서 속삭이신 하나님, 마나임에서 두려워할 수 있는 그에게 위안과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그 2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사실은요 되게 의외예요. 왜 그러냐면 딴지 거는 하나님, 씨름 걸어오시는 하나님, 싸우려고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통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냐 하면 내 기대, 내 경험치, 내 누적된 나 인생살이 속에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 살아온 긴 시간 속에 자신의 형상으로 빚어낸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야복강가 그 밤중에 찐 하나님을 만나요. 진짜 하나님 만나요. 근데 이 하나님이 덥석 나타나서 허리를 딱 잡고 씨름하자고 달려들고 계신 하나님 만납니다. 24절 말씀에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한 단어가 되게 의미심장하거든요. 하나님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오는 야곱은 누구냐.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다고 합니다. 씨름은 1대1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야곱처럼 가장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만남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시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내 인생을 바꾸는 임재를 갈망하고 계시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함께 박수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나 혼자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자라나셨고 교회가 좋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았습니다. 예배 오면 감동이 있고요,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들, 믿는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 아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새로 갈 때 하나님 그렇게 가깝게 안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 생활했고 성인이 돼서는 친구들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찬양 집회, 기도 집회, 부흥회를 다녀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보면서 영감 받은 것을 보면서 영감 받았던 신앙들. 다른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도가니 속에서 도취되어서 아, 하나님 계시구나. 야, 정말 은혜스럽다. 이렇게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스스로 그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꿰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신과 1대1로 만난 저희들이 많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의존하고 나를 가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벌거벗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나타나지 않나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물론 야곱의 이야기도 그랬어요. 처음에 베델에서 만났을 때도요, 집 떠나고 형 때문에 도망가는 신세에서 광야에서 혼자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이미 야곱은 했고요. 이 두 번째 마나임도 외삼촌 집에서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아내도 많고 자녀도 많이 생겼는데 외삼촌 피해서 도망오다가 그 마하나임 하나님 만났고 오늘 저녁은 그 가족도 없어요. 이 밤에 홀로 야곱에게 씨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싸움을 걸어오시고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보셔요. 야곱은 세 번 다 하나님 만났는데 세 번 다 하나님 먼저 나타나셨잖아요. 이 세 번째 나타난 하나님은 정말 깜짝, 덮치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지금 야곱은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그 전에 27장, 28장, 29장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응답, 아니 저 31장에서 봤군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에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 말씀 듣고 외삼촌 집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이제 두려운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야곱이 목숨 걸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랐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그때 씨름 걸어온다니까요. 씨름만 걸어오는 게 아니라 환도뼈를 쳐서 가장, 야곱은 힘센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뭐 우리가 여자 같은 이미지가 우리 생각 속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라엘을 만났을 때 야곱은 다른 사람이 들 수 없는 그 우물의 큰 돌을 옮길

수 있는 만큼의 건장한 남자, 힘센 남자였어요. 근데 그 환도뼈를 쳐서 평생 불구로 만드시잖아요.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길들여지고 따뜻하시고 나를 그냥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임재 속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 속에 C.S. 루이스가 한 말처럼 하나님 안전하냐고요? 누가 그분이 안전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마음먹는 그 순간에 인생에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는데 위험한 하나님으로 만나주세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나요? 아니요.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도 흘리십니다. 그런데 위로만 가지고는 내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변화를 초래하시는 것이 목적이신 그분,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고 너무 사랑하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남겨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분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취약성, 우리의 약한 순간에 하나님은 환도뼈를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되세요. 야곱이란 이름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세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속이는 자 또는 발목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을 딴지 걸었던 친구예요. 쌍둥이 형을 붙잡고 씨름하자고 달려들었던 친구가 야곱이에요. 자기는요, 자기를 위해, 자기 성공을 위해, 자기가 앞서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한 평생을 움켜잡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24절 말씀을 우리말로 다시 제대로 원어를 잘 반영한 그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야곱했다. 야곱이 자기랑 똑같은 사람 만난 거야. 적수를 외나무다운에서 만나도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씨름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움켜잡았던 야곱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한평생 에서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에서하고 씨름했던 게 아니었어요. 야곱이 씨름하고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힘든 과정들이 있죠. 똑같은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상황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게 그 대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대상 뒤, 그 상황 뒤에 계신 나는 하나님하고 지금 삽바싸움하고 있고 밀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야곱이 한평생 움켜짚고 싸우고 속이고 했던 모든 이 움켜짐의 목적은 뭐였는 줄 아세요? 야곱이 갈망하고 있었던 건 하나예요. 블레싱, 바로크예요. 축복이에요. 야곱은 축복을 갈망했어요. 야곱은 자기가 축복을 받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도, 형도, 삼촌도, 아내들도, 자녀도 다 자기의 축복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들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는 분이어야 된다는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씨름하고 있는 사이에 야곱이 사실은 아주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씨름하는 와중 속에 발견하게 돼요. 씨름하는 와중 속에 발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붙잡고 안 놓은 거예요. 진정한 영적 변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임재하는 하나님 만나고 그 임재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이 될 때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당신 평생 찾아 헤매던 궁극적인 축복인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변두리 계실 때, 우리 인생 속에 외곽이 계실 때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가운데 오셔서 나와 하나님이 씨름판이 부러워질 때는요, 다른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축복의 자판기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어쩌다 하는 생각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딱 맞닥뜨릴 때는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야곱의 이름을 바꿔요. 움켜잡는 자, 속이면

그래서 움켜잡는 자라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물어보자는 너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너 어떻게 살아왔니? 너 어떤 존재니? 저 움켜지며 속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야곱이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말해요. 너는 야곱이라고 부를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엘은 항상 아시죠? 하나님이고요.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붙잡고 안 놓는 사람. 하나님한테 딱 매달린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을 위한 씨름의 인생으로 바뀐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과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우리들의 인생에 나이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하며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그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삶으로 바꿔주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동안에는 성공도 잡고 하나님도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에는 잘 되고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하고도 사람한테 인정받고 하나님한테도 인정받고 싶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느덧 하나님만 붙잡으면 사람이나 인정함.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실패의 삶 속에 빠져. 몰골이 꼴이 아니야. 그래도 내 인생에 하나님만 계시다면. 하나님 이름 바뀐 사람,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는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참 질문으로 이 말씀 전체를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진짜 대답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잖아요. 씨름하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이긴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은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씨름을 하다가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 성경도 야곱 이기지 못했고 또 나중에 축복하시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시면서 그 왜냐면 야곱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니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어.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다고 선포하거든요. 자, 그렇게 그냥 성경 본문대로 보면 야곱이 이긴 것 같아. 근데 진짜 야곱이 이겼을까요? 아니요. 씨름하는데 여기 여기 이제 25절에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우리 이 고관절을 여기 우리말로는 첨침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 보면 터치라고 나와요. 터치.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뿅 하니까 고관절이 그냥 부러졌어. 그 힘센 사람의 고관절. 왜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그렇게 씨름해서 하나님이 못 이길 정도로 야곱이 그렇게 씨름을 잘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과의 맞닥뜨리는 임재와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부터 져야만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발적인 연약함. 신성한 씨름꾼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훗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씨름을 하셨는데 우리의 죄와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전능하심을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연약해지심.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야곱은 태워졌을 겁니다. 하지만 육체적 싸움에서 져주심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사랑.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전능하심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온전함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형벌을 지불하시기 위해 연약해지셨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는 명칭과 존칭과 장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약해지셨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영적인 탑쌓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연약하심을

0: 경험한 사람.
1: 그런데요, 오늘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32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다음부터는 환도뼈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상징한 이스라엘 나라의 선조가 되었던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이스라엘은 그 평생 그 이후로 온 그 사람도 그렇고 그 후의 후손들도 다 그런데요. 딱 하나를 기억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이름이 바뀌었지만 쩔뚝거리는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뭘 리마인드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로 하나님이 연약해지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약해야 강한 것이고요, 죽어야 사는 것이고요, 내 모습을 이제는 나의 약점들을 자랑하는, 내 부족함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부부관계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내가 가장 고독을 느꼈을 때, 그 밤중에 유일하게 믿고 한국까지 왔던 그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가슴에 상처를 많이 입혔던 그 밤에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이러한 편지를 하나님께 썼습니다. 주님, 저는 지쳤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에 지쳤고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편과 같이 사는 이 결혼은 공평한 것이 아님을 몇 년째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은 내가 필요할 때만, 자신에게 편리할 때만 저를 위하는 척합니다. 내 말을 들어준다고 말은 하면서도 진실로는 제 마음의 절규를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주님은 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I am just.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야. 아니, 하나님 이해를 못하시나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내 마음을 앞두게 하셨는지 말입니다. 저는 내 고통을 남편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당신은 제게 말씀하십니다. I am merciful.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저는 수십 번 저의 가슴에 못을 박은 그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속삭입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 왜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없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I alone am righteous. 나 홀로 의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 당신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기적을 베푸셔서 제 남편을 고쳐주세요. 당신은 제 귓가에 들려주십니다. I am. 나는 여호와야. 이때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엄청난 일들,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던 것들, 않았던 못한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당신을 보고, 당신만 보고, 당신을 먼저 보고, 당신과 먼저 관리하고 싶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당신의 종이며 무엇보다 용서받은 죄인을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행복한 결혼을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소망합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광주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안디옥 공동체 14번째 절망을 이기는 식탁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이 보고 싶어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4월 유럽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터키에 다녀왔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곳에 터키에 가서 프랑스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이제 1990년대 후반 유학생 시절을 보냈는데 유학하던 중에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었다라는 거죠. 프랑스에 와서 유학을 하던 유학생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마피아 총에 맞아서 사경을 헤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광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다더라. 뭐 이런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유학 생활을 하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생겨나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문득 누가 떠올랐을까요? 그 마피아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무작정 수소문 해가지고 광주로 내려와서 이제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그 유학생을 목사님께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적지 않은 물질로 격려까지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의 환대와 위로가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아서 다시금 프랑스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잘 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혹시 그 마피아 목사님의 이름 기억하세요? 여쭤봤더니 그분이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존함은 잃어버렸는데 교회 이름이 서림교회라는 거는 기억한다. 그러면서 그곳에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께 저를 갖다가 그런 따뜻한 교회에서 온 목사다라고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마피아 목사님의 존함이 송재식 목사님입니다 라고 알려드렸어요. 저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 서림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구나, 우리 서림교회가 참 자랑스럽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살려내고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고 선교사님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한 사역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유학 생활하면서 지쳐있는 분들을 다시 품어 안아주고 그분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한평생 선교사의 길을 외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따스함, 그것이 바로 서림교회, 어머니와 같은 서림교회를 통해 흘러간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서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DNA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새삼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축복을 흘려보내면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이름을 빛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모두의 이름은 다 잊혀질 겁니다. 누구 한